문전 박대상 고부 갈등상이래요. 자, 문전 박대 말고 서글서글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10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네, 들을 때마다 참 폐활량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네, Bill Withers, Lovely Day였습니다. Bill Withers 그러면 Just the Two of Us라는 노래에 사실 노래는 Bill Withers가 했는데 우리는 Grover Washington Jr.를 먼저 떠오르는 왜냐하면 그의 앨범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 다대기 다대기가 뭐예요? 안정숙님 노래에서 그렇게 들린다고요? 아, 네네네 오늘 첫 곡이 서글서글하네요 김미란님 마음이 편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0: 노래요 하셨어요. 그냥 오죽하면 제목부터가 사랑스러운 날이니까. 저는 서글서글 한 사람 그러면 태희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죠. 오늘도 인사하고 갈 때 그 사람 좋은 네, 눈웃음과 그죠 듬직하고 9629님. 저는 어디서 서글서글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뭔 일 있어? 얘기를.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저보고 서글서글하다고 했는데 그럼 저도 상견례 프리패스 상인가요? 여자 쪽 부모님께는 프리패스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프리패스가 안 되니까 문제라면 문제예요. 이분 사연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지금 좋아하는 분의 부모님까지는 친해지셨는데 정작 그분하고는 뭔가 근데 이게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부모님하고 일단 친하게 지내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8457님 파이팅입니다. 문전 박대상은 단어 자체가 너무 슬프다고. 아, 그런 얘기를 누가 대놓고 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3, 4부에는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역시 옛날 얘기하는 시간인데 노래도 듣고요. 어느 시절 얘기를 또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자, 1, 2부는요.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스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밥 대리,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꾸며드릴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Simply Red Stars였습니다. 프론트맨인 믹 허크넬이라는 분이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빨간 곱슬이었대요. 그러다가 생긴 별명이라고 그냥 레드, Simply Red. 맨체스터 출신이라서 우리에게는 또 캡틴 박 내적 친밀감이 확 올라가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염인이라 아침부터 눈도 가렵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멈추질 않지만 결론은 내일부터 연휴라서 너무 신납니다. 에헤라디아라고 6359님. 그러네요. 어떻게 추석 연휴 때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는, 왜냐면 추석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명절이니까 인사도 드려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

연휴니까. 하지만 또 연휴를 못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테니까. 진짜 이번 연휴는 제대로 안 보내면 올해 내내 후회할 것 같은데요. 이번 가을에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멋진 계획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네,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 형편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귀만 열고 아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니 나도 한번 뭐 이런 꿀팁이 또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0761님 아까 서글서글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썸남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관심이 있던 분한테 분주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봤대요. 대체 뭘까요? 분주하게 생긴 건. 글쎄. 아, 뭔가 뭐 똘망똘망한 그런 느낌 아닌가? 분주. 왠지 예,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할 것 같고 막 모르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생겼니? 기분이 쏙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나쁘게 얘기하려면 뭘 어떤 걸 꼬집어야 분주하게 생겼다는 건지. 9744님 형님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40대 후반에 재취업하려고 몇 달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40대 후반이면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네,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네. 자 축하드리고 이어서 자 제네시스의 드러머에서 메인 싱어에서 솔로 가수로 성공을 하고 자 필 콜린스 얘기인데요. 이분의 아주 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수수디오 준비했습니다.

0: 3051님 등등이 신청하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조지 마이클은 저에게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제 방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네요. 앤드류 리슬리가 질투했겠어요. 광민정님. 자, 분주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봤다. 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한 아침 가족분들의 의견들이 도착을 했는데 좀 빠릿빠릿하게 생기신 분 아닐까요? 일처리 빠를 것 같은 느낌? 전 이렇게 한번 포장해봅니다. 9629님. 저도 아까 그래서 뭔가 네,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영숙님, 저는 예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서 뒷모습이 웅성웅성 거려요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니, 우린 진짜 어떻게 남 사람의 생김새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요? 난 주변에서 그런 뭐 순하게 생겼네, 무섭게 생겼네, 매섭게 생겼네, 뭐 그런 얘기는 있어도 웅성웅성까지 이건 또 뭘 의미할까? 뒷모습이 머리숱이 많은가? 뒷모습이 아주 촘촘한 머리숱 때문에 아니면 북적북적 까치집이 지어 있던지. 저는요, 남편이 자진몰이 장단처럼 생겼다고 했었어요. 나 진짜 잠시 광고 듣고 정리할게요.
1: MBC FM for you.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예전보다 좀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있죠. 혹시 우리 동네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대요. 이게 5년 만에 다시 지정을 하면서 기존의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나서 근데 참 눈에 익은 도시들이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부산 금정구가 새롭게 포함이 된 거예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와 출생률, 또 청년들의 이동, 일자리 이렇게 9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선정된 거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지정된 지역들은 올해 각각 6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 동두천시 그리고 통영시, 부산 금정구. 글쎄, 사연도 많이 오고 했던 지역들이라 좀 의외였는데 무쪼록 지원금이 이런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에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환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 뉴스를 통해서 꽤 접할 수 있었죠. 최근 5년간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무려 1,4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건 해마다 250건, 한 달에 20건 넘게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85%가 술에 취한 환자에 의한 폭행이었는데요. 올 3월 서울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당을 재던 중에 발길질을 당해서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요. 또 앞서 2018년에는 주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소방경이 폭행을 당한 뒤에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구급대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그리고 술에 취했다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주치자에 의한 강력한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보통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하루 종일 두고 드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근데 어제 담아둔 물을 과연 오늘 그대로 마셔도 괜찮을까? 입을 대지 않았더라도 텀블러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기가 남아있으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특히 입을 대고 마신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빠르게 늘어난대요. 한국수자원공사 실험에 따르면 한 모금 마신 직후 900마리였던 세균이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에 3만 마리가 되었답니다. 따라서 전날 남은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 물을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맹물이라 안심하지 마시고 텀블러 위생에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텀블러 얘기를 했는데 얘는 컵과 보온병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죠. 텀블러의 어원은 잔에 손잡이가 없어서 이게 굴룰 수 있다는 텀블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래요. 2014년 국립국어원은 텀블러를 대신할 우리말로 이것을 발표했는데 손잡이가 없어 굴을 수 있는 잔, 텀블러의 우리말 순화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오늘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재미있게 오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요거트 세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텀블러의 순한 우리말, 순화된 우리말 표현 무엇일까? 자, 물론 힌트곡이 있어요. 015입니다. 텅 빈 거리에서.

자, 오늘 텀블러를 우리말로 순화한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힌트곡 텅 빈 거리에서 공유롭이었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구를 수 있다. 텀블러. 정답은요. 통컵이에요. 통컵. 근데 다들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셨는지. 저는 예. 그리고 이게 순우리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컵이 우리말도 아니고 그럴 거면 이창훈님 얘기처럼 그냥 텀블러라고 하죠. 그거 한자 줄었는데. 자, 먼저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요거트 세트 준비했고요. 장정도님, 두레박, 이지혜님, 굴렁컵, 떼굴잔, 1039님. 오히려 떼굴잔이 순 우리말이네. 텅빈병, 0224님. 박지은님, 들잔? 손바닥 항아리. 4443님.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답자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9983님인데 저는요 예전부터 통컵이라 그랬어요. 이 기회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컵. 네. 뭐 나라에서 그렇게 부르자고 했으니까 동의하신다면. 자, 그리고 영양크림 받으실 분들입니다. 어째 정답보다 오답을 보내고 싶은데 또 적당한 오답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통컵 할게요. 웃겨보고 싶었는데. 1204님. 통컵이라니 동글동글 귀여운 말이네요. 가끔 사용해야겠어요. 3777. 그리고 세 분 더. 6522-2547님, 이정로님. 영양크림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재호의 노래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0: 이 노래는 재즈 플룻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 박지은의 그때 그 시절이라는 노래였고요. 올 봄에 공개했던 노래였습니다. 아까 늦지 않았음을 들을 때 1438님이 노래 제목이 재밌네요. 늦지 않았음을. 저도 평생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들리셨다면 네. 자,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100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흐르는 곡은 2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버클리 음대에서 만난 세 친구가 22년도에 결성한 포크 팝 그룹인데요. 후배님들이시네요. 자, Tiny Habits라는 팀의 Anything He Was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왕 전주에 침범한 김에 연휴 계획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아침은 연휴에도 생방으로 함께하니까요. 내일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잠시 후에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오늘 무려 8년 만에 대한민국 팬들 찾은 더 위켄드의 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다고 하죠. 네, 오늘까지

고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뭐 사실 좋아하는 곡도 많았고 당연히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출신이려니 했는데요. 역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조금만 찾아보니 이분은 캐나다 출신 뮤지션이었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판매한 약 한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장 이상의 그러니까 뭐 진짜 어제 오늘 그 넓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이유가 여기에서 쉽게 밝혀집니다. 자, 그의 대표곡 중에서 Save Your Tears라는 노래 오늘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더 위켄드. 참고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네, 주말이 주말신데 위크엔드에서 우리가 엔드가 이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더 위크엔드라는 팀이 자기가 이 팀 결성할 때 있었대요. 그래서 이를 뺐다는 이야기. 위크엔드라고 해야 되나? 아리아나 그란데 함께한 Save Your Tears였는데 어제 공연 다녀오고 밤을 새셨대요. 후끈했던 열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박송이님. 박나영님도 다녀오셨고 출근해서 한쪽 귀로 듣고 있는데 또다시 그 기분을 느낍니다. 라고. 아,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뒷북이지만 어쩐지 미국 출신 아니라는 것 알고 나서 반주가 어쩐지 뭔가 신디사이저의 활용이 아, 미국 출신은 아닌 것 같았어 뭐 이런 생각. 네. 뒷북이라고 하죠. 네.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목요일의 남자

0: 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할게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웨어와 함께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초성 힌트 다 받으셨죠? 네, 내일 첫 곡에 대한 초성 힌트를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1053님은 그냥 초성 보니까 노래가 그냥 떠오른다고,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내일 아침이 하셨고요. 요 문자가 힌트입니다. 연식이 좀 된 노래란 뜻일 텐데 2003년에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 자, 서두르실 거 없이 내일 첫 곡 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네, 10분께 종합 간장 세트, 그리고 한 분께는 이번 주에는 키읔 3종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콜라겐 영양제, 폼 클렌징 세트, 캡 가드, 그러니까 모자에 땀 패드거든요. 이렇게 키읔 3종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요즘은 볼 게 너무 많아서 OTT에 들어가서 영화 제목만 보고 나온대잖아요. 뭐 우리 때는 OTT 같은 게 어딨어. 영화 보려면 일단 고양이 세수라도 하고 비디오 대여점부터 가야 됐다.
1: 아, 너무 좋죠.
0: 그쵸?
1: 비디오 대여점 추억이 많습니다.
0: 비디오 가게 가까운 동네 사는 게 진짜 요새 뭐 무슨 세권, 근데 비세권이다.
1: 비세권. 맞아요.
0: 가까운 데 있으면 짱이죠.
1: 네.
0: 자, 두 번째. 대여점에 간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1: 아, 그렇죠.
0: 신작들은 비디오 껍데기가 다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인기 많은 거는 네. 한 두세 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셨는데
0: 진짜 대작은 다섯 개씩 막 갖다.
1: 그렇죠, 그렇죠.
0: 다 뒤집어져 있어요.
1: 다 뒤집어져 있어요.
0: 네. 그런 적 있구나.
1: 아, 많죠, 많죠.
0: 우리 그 집 골목 그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 있었어요.
1: 아, 그 기억을 하세요?
0: 우리 비세권이었어요. 저 그 동네 토박이니까 거의 오래됐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반나비를 놓치면 비디오 대여점

0: 사장님한테 혼날까 봐 아침 일찍 학교 가는 길에 대여점 반납기에 몰래 넣고 왔다.
1: 반납기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0: 그치.
1: 없으면 무서워서 못 가요. 몇 달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정말.
0: 아, 그러면 엄청 올라갈 텐데.
1: 그러니까요.
0: 과태료.
1: 그래서 그 비디오 대여점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0: 세상에.
1: 그렇게 소심할 수가
0: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결국.
1: 나쁜 것이 아니고요. 네. 상디, 그거는 소심한 거죠.
0: 지금 반납 안 한 걸 소심으로 포장을 하는 그 비디오 대여점 사장님은 자기네 귀중한 아이템을 도난당한 건데.
1: 아니, 나중에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큰맘 먹고 사죄 드리고 연체료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많이 드리고.
0: 아, 연체료.
1: 그랬던 기억이 그쵸. 나요. 그 정도 가격이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한 10개
0: 샀어. 맞아. 이거 지금 Z들은 절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0: 지금 땡플릭스도요. 네. 결국 DVD 우편함에다가 네. 배달해 주던 데였어요.
1: 아, 원래 시작을 그걸로 한 거예요?
0: 네. 전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야 이거 하면은 우리 빌리러 안 가도 되겠다.
1: 너무 좋았다.
0: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대신 우리가 우체통에서 반납할 때도 걔네들이 주는 봉투에 담아서 그 우체통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1: 아, 그런 서비스를 하던 회사였군요.
0: 그게 그냥 지금의 이 영화판을 좌지우지하는
1: 뭐라도 시작해야 돼. 그런 거 보면은
0: 사업하시게
1: 뭐라도 조그맣게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실마리가 잡히나 봐요.
0: 네. 아, 오늘 원석님 인사 안 했다고 지금 작가님이 크크크.
1: 아,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라떼 음악 차트 라떼를 틀었다 놨다
0: 헤이입니다.
1: 네.
0: 연체료 5만 원 넘어가면 이사 가야 됐다고. 305.
1: 아, 근데 아, 이거는 약간 네. 그 불법이긴 한데 최신작들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들을
0: 네.
1: 어떻게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불법으로 공하셔가지고 대여를 하곤 했었어요.
0: 그 신작인데 어떻게 구하지? 자막
1: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게 보고 싶으니까 대여를 해요. 그러면 극장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사진에
0: 네.
1: 그거라도 보는 게 어디냐 하면서 대여를 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0: 화질 진짜 구릴 텐데.
1: 완전 구리죠. 완전 구리고 그 영화가 끝나면 계속 플레이를 누르면 다른 영화가 차트리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0: 그거 재활용이구나.
1: 재활용이죠. 재활용. 네,
0: 우리가 옛날에 윤티처 영어교실을 공세이프로 이용했던 것처럼.
1: 네, 그런 것처럼.
0: 세상에.
1: 그래도 그거를 뭐 불만 없이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기억도 나고.
0: 하긴 네. 진짜. 아, 참 시절이 비디오만 생각하면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1: 맞아요.
0: 네. 요즘도 행사 스케줄이 역시 겁나게 많다는.
1: 뭐 9월, 10월이 그래도 아무래도 축제도 많고 페스티벌도 많고 그래서.
0: 개천절에 광명 페스티벌에서 보셨다는 분이 계시고.
1: 아, 네, 네.
0: 지난 홍삼 축제도 다녀오셨던.
1: 홍삼 축제도 가고.
0: 이런데 가면은 데이브레이크 노래 중에서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좀 나이와 상관없이들 좋아하실까요?
1: 요즘에는. 좋다.
0: 좋다.
1: 그리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0: 오.
1: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쵸. 들었다 놨다는.
1: 들었다 놨다도 다 아시는데 네. 저희가 보통 그래서 이런 축제를 가면은 들었다 놨다를 첫 곡으로 해요, 그냥.
0: 아예 그냥.
1: 하면은 아, 쟤네가 저 노래 부른 애들이야. 한번 좀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중간 즈음에 이제 좋다를 딱 하면서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래 꽃길 딱 나오면
1: 꽃길 마지막에 쫙 하면서
2: 와우.
1: 꽃가루 쫙 불어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아 요거 좀 알차다.
0: 아니 그래도 왜 우리 저기 복면가왕 때
1: 네.
0: 걸리버로 네네. 오관왕이나 했는데
1: 네네.
0: 그때 했던 넘버들은 안 하시나요 공연 때?
1: 그때 했던 넘버들은 행사 이런 데서는 못해요.
0: 아 왜?
1: 안 해요. 어려워요.
0: 어려워. 하긴 매주마다 아주 치열한 승리를 그렇죠. 위한 편곡.

0: 와.
1: 야. 그거는 뭐 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 비슷할 텐데 하루에 한 번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거예요.
0: 아,
1: 한 곡. 하루에 한 곡 부를 수 있는 스템.
0: 그 정도 난이도입니까?
1: 보통 자신의 맥스를 보여주는 저걸로 하잖아요.
0: 네.
1: 물론 지금은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만.
0: 아, 나는 이번 주말에 노래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목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1: 아.
0: 연습하는데 아주 큰일 났어요. 또 가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연할 때 감기.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한데 이거 듣기 싫어.
1: 상디 혹시 감기 걸렸을 때 공연해본 적 있으시죠? 당연히.
0: 아니에요. 제대로 왔을 때는 거의 없어요.
1: 없으세요?
0: 네.
1: 저는 약간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감기약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먹고 공연을 감기 기운에 하면
0: 네.
1: 역대급 레전드가 펼쳐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0: 아니 막혀서 안 올라가는데 그거 먹으면 뚫려요?
1: 그건 노래 잘하고 어떻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0: 네.
1: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0: 아, 이거 향 정신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달까?
0: 아.
1: 그래서 되게 노래도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0: 전 지금도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1: 그럼 약국 가셔가지고 네. 비싼 약 말고 그 조그만 병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 정도 드셔보세요.
0: 아, 그럼 목이 뚫린다고?
1: 목, 네. 목만 뚫린 게 아닙니다. 마음도 뚫리고.
0: 아, 그렇구나. 아, 아주 귀한 팁 감사합니다. 네.
1: 팬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리면.
0: 자, 7페이지 공지 좀 알려다 주실래요?
1: 아, 네. 오늘은요. 네. 그 비디오 대여점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추억 있으면 사연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0: 왠지 야한 영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다.
1: 너무 좋죠. 뭐 빌려봤던 비디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영화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좋고
0: 네.
1: 저처럼 연체돼서 소심하게 살아갔던 나날들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0: 네 최고 연체료 얼마까지 내봤다 뭐 이런 거. 자 일단 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미니로도 네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 다섯 분 뽑아서 양념 세트도 보내드린대요.
1: 아, 양념 세트 알차다. 네. 알차다. 네.
0: 자 그러면 네. 추억의 비디오 얘기를 하니까
1: 네.
0: 비디오 killed the radio star 버글스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는 참 밝은데 네. 사실 되게 슬픈 노래예요.
1: 그런가요?
0: 그럼요. 이 노래 나오고 나서 진짜 비디오 라디오 스타들이 많이 사라졌죠.
1: 그러네요. 그 지금은 이제 비디오 스타도 이제 사라질 판이에요.
0: 왜?
1: 예?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 자체가
0: 아 비디오. 근데 비디오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쇼츠나 영상도 비디오라고 하니까
1: 아 그러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0: 많이 짧았다. 이게 아무튼 MTV 개국 첫 곡이었대요.
1: 아 네. 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노래네요. 네.
0: Buggles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자 비디오 대여점 추억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1: 네.
0: 요거 얘기하다가 이따 4부부터는 이제 저희가 옛날 차트 올해는 이번 주에는 98년도 얘기를 하실 거라고.
1: 네네. 네.
0: 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사연이 도착하셨냐고 신주희님. 이거 뭔지 알아요?
1: 뭐죠?
0: 옛날에 비디오를 안 봤네.
1: 왜요?
0: 처음에 딱 틀면 모든 비디오 앞에는
1: 네.
0: 호환 마마보다 뭐 비디오 뭐였지? 그러니까
1: 불법 복제.
0: 불법 복제.
1: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그 불법 복제 말씀하시는 거 맞죠?
0: 그렇죠. 그리고 저기 등급에 어울리는 걸 봐라. 청소년들 유해. 그래서 막 거기 만화 나오거든. 호환 마마 호랑이가 엉.
1: 그거 기억나요. 네,
0: 그죠? 그 네. 앞에 그거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배급사 나오면서
1: 빰빠라밤 네, 네. 나오고
0: 그쵸.
1: 그거를 왜 그렇게 경고했지?
0: 아니 이제 뭐 그랬겠죠 뭐.
1: 하긴 나도 불법 복제 비디오를 봤었으니까 호암마마도 무서운 걸 해내버렸다. 1695님은요 대학생 때 집 앞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했었는데
0: 오.
1: 신작 비디오는 사장님이 공테이프로 복사해서 단골들에게만 조금 저렴하게 대여해 줬었어요. 제가 그 공테이프에 제목을 적었지요. 사장님은 악필이라.
0: 야,
1: 호암마마.
0: 지났으니까 한 얘긴데.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볼 수 있으면
1: 네.
0: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작 빨리 보니까 좋은데.
1: 너무 좋죠.
0: 이게 이제 뭔가 그 저 조금 더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1: 네.
0: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 안 되죠, 안 되죠. 아 근데 이 광경이 막 상상이 되니까
0: 네.
1: 사장님이 그걸 꼬불쳤다는데 이렇게 감춰놓고 단골이시면 네. 아이고 손님에게만
0: 왜냐면 진짜 단골 아닌 사람한테 했다가 네.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막
0: 신고하고 그러면
1: 그러니까
0: 그럼 저 큰일 나죠.
1: 그럼 단골 와가지고 사장님 이번에 신작 좀 있으시죠? 막 이러면서 네. 둘이 막 되게 속닥속닥 했던
0: 특히 또 야한 거.
1: 아이 형. 아이 형이래. 죄송합니다. 상디.
0: 자, 그 문구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1: 네.
0: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 비행 청소년이 된대.
0: 이게 딱 정확한 문구예요.
1: 와.
0: 이게 앞에 딱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만화로 쫙 네. 이렇게 호랑이 어흥 나오고
1: 와.
0: 여자 그림자 이렇게 표시 쫙

0: 하면서.
1: 아 그런 건 기억을 참 잘하십니다.
0: 네.
1: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되게 그 기억이 납니다.
0: 네.
1: 6624님 예전엔 나쁜 남자 길들이기 뭐 길들이기 이런 영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야했어요. 그래서 믿고 봤던 기억이 난다라고.
0: 길들이기 아니, 시리즈.
1: 길들이기가 야한 거였나?
0: 아니야. 그거 무슨 남편 길들이기.
1: 아 그거의 아류작들이 좀 야한 게 막 그런 게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용의 국물 그런 거?
1: 예, 약간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0: 네.
1: 하긴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0: 아, 근데 뭐 번지 점프 중에 하다.
1: 아, 그렇죠. 사랑을 네. 하다.
0: 뭐 이거 저기예요. 이미 TV에서 다 이거 한 번씩 쓸고 간 얘기라.
1: 아, 이거 뭐예요, 작가님 진짜 이거 제가 읽어도 돼요 이거?
0: 어, 혀준.
1: 혀준.
0: 이 정도야 뭐.
1: 혀준? 와 이런 작품 있었다고요?
0: 있었을걸?
1: 와.
0: 자. MBC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야, 비디오 대여점 추억 얘기하니까
1: 네.
0: 글이 멈추질 않아요.
1: 어. 1118. 아니 윤상 오빠 왜 이러세? 고품격 오아윤.
0: 아니 뭐 옛날 얘기하는 건데 뭐 고품격 뭐 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는.
1: 아 그렇죠. 팩트 위주로.
0: 그렇죠.
1: 팩트 위주로 가니까요.
0: 7773님은요.
1: 야한 부분은 전에 빌렸던 사람들이 하도 돌려봐서 지지직 안 나왔다고요 라고.
0: 아 하긴 많이 씹혔어요 특히. 네, 비디오 이게 좀 테이프 얇고 이러니까.
1: 네.
0: 특히 그 이제 야한 장면 하도 멈춰보고 뭐 이제 이러면 그 지지직하고 거기서
1: 달쳐.
0: 네. 그래서 DVD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1: 너무 충격적.
0: 너무 막 박수 쳤지.
1: 예. 네. 네. 달지 않는다.
0: 그렇지.
1: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0: 아니 저 비디오 헤드 클리너 생각나세요?
1: 저 생각나요.
0: 야 8207님이
1: 네.
0: 클리닝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헤드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하면서
1: 네.
0: 그 테이프의 이름이 쾌청이라고.
1: 아 쾌청. 근데 이 원리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0: 아니 저는 원리를 알아요.
1: 아 그래요?
0: 여기에 알코올을 살짝 떨어뜨려야 돼요 이 쾌청에.
1: 아.
0: 네 옆에 구멍이 있어서.
1: 네.
0: 거기다가 그걸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 놓고
1: 네.
0: 이제 헤드 그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넣고
1: 네.
0: 한 1분인가 30초 정도 이렇게 이러면 거기서 이제 떠요 지금.

0: 헤드 클리닝 되고 있다 화면이. 그래서 한 20초 뭐 이 정도 돌아갔다 빼야지. 또 너무 하면은 그게 헤드가 무리가 된다고.
1: 오. 네. 오, 상디 멋있다.
0: 왜?
1: 원리를 다 알고 하시는. 저는 그냥 이게 왜 청소가 되지? 청소해야지 그냥.
0: 아니 그 카세테이프도 청소하는 게 있었거든요.
1: 아 정말요? 네, 네. 아 그것도 같은 원리일까요?
0: 그렇죠, 그렇죠. 거기 테이프에 살짝
1: 알코올,
0: 알코올 같은 걸 넣고.
1: 네.
0: 그래서 아무튼 그 근데 그 정말 좋아졌나는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걸 그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0: 아무튼 그게 자석 성분이기 때문에 테이프.
1: 아.
0: 그게 이제 헤드에 하도 지나가면 거기에 좀 묻을 순 있죠.
1: 아, 그 찌꺼기를 네. 제거해 주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자, 쾌청 사진. 아, 우리 또 08207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좋은 기억을 또. 오늘 아침부터 너무 흥미지진하잖아요. 왜 이래요? 그 시대 비디오방에서 봤던 생각도 나고 좀 야한 영화는 집에서 못 봐서 친구들하고 비디오방 가서 봤다는 7658님.
1: 비디오방이 있었죠.
0: 아, 근데 뭐 야해봐야 네. 어차피 다 검열하고
1: 네.
0: 우리는 거기 뿌옇게 다 이렇게 그런 것들만 봤지 뭐.
1: 그렇죠. 대여점에서 나오는 정식으로 유통되는 야한 영화는
0: 다 이미
1: 뭐 야하다고 보기 좀 아쉽죠.
0: 그리고
1: 네.
0: 제가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그 세계적인 거장의 이름을
1: 네.
0: 그 야한 영화 덕분에 알게 됐다니까.
1: 네?
0: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1: 네.
0: 그 유럽의 스페인 감독님이신데 저는
1: 음악 감독인가요?
0: 아니요.
1: 영화 감독.
0: 네, 네. 와, 너무하다. 어떻게 알모도바르를 모르냐?
1: 페드로?
0: 어.
1: 아, 다 알 순 없죠.
0: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영화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네.
0: 다 이제 너무 유명한 감독인데
1: 아.
0: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경로가
1: 네.
0: 좀 야해 보이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마타도르라고.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딱 빌려서 봤는데
1: 네.
0: 야한 건 다 잘려 나갔는지 모르겠고
1: 네.
0: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 왜요?
0: 사랑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다니. 사랑에 거의 목숨을 건 투우사의 이야기였는데
1: 네.
0: 미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연출.
1: 아.
0: 그래서 오히려 그게 눈을 뜨게 해줬죠. 제가 영화를 여러 가지 아. 유럽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1: 의도는 굉장히 불순했는데.
0: 그렇지. 의도는 좀 야하지 않을까?
1: 아, 그때 하긴 그런 영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니까.
0: 4524님의 진짜 아니면은 조금 실례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1: 네.
0: 개그맨 박명수 씨가 지금 아내분하고 DVD방에 갔는데
1: 네.
0: 그게 좀 야한 영화였대요.
1: 오.
0: 그래서 얼굴 다 가리고 둘이 들어갔더니
1: 네.
0: DVD방 사장님이 큰 소리로 야 박명수 씨 들어간다 금방 들이라 그랬대요.
1: 아니 아 그래요? 네. 그 DVD방까지 가서 그랬을까?
0: 아니 그럴 수도 데이트 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1: 뭐 집에서 아 그럼 네. 좀 그런가.
0: 네. 아무튼. 자 아무튼 지금 소개되신 분들 포함해서 양념 세트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몇 년도 간다? 98년도요?
1: 오늘 98년도 10월 둘째 주로 갑니다.
0: 아 몇 년 전이지 그러면?
1: 이게 28년 전? 이네요. 맞죠? 네, 그쵸. 28년 전.
0: 야, 거의 30년 전인데.
1: 네.
0: 먼저 12곡.
1: 12곡입니다. 비주의 Love Love.
0: 생각나요?
1: 들으면 기억나실 걸요.
0: 아, 이 노래구나.
1: 네.
0: 좀 듣고 오죠.
1: 네.

0: 다 아시죠? 이거예요.
1: 네, 기억나시죠?
0: 예. 비주가 프랑스어로 보석이라는 뜻이래요.
1: 아.
0: 이, 여기에 그 최다비라고 한 여성분이
1: 네.
0: 파리 8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신 지금 교수가 되어 계시다.
1: 어. 근데 이분이 앨범 1, 2, 3 프로듀싱 작사 작곡 노래 코러스 피아노 다 하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0: 몰랐네.
1: 저도 몰랐어요.
0: 오.
1: 저는 되게 그냥 비주얼이 더 좋으셨어가지고 그냥 딱 노래하고
0: 저 옆에 남자분이 뭐 곡 쓰고 이럴 네, 수도
1: 그런
0: 있는데
1: 느낌인 줄
0: 아닙니다. 네. 다비 오. 씨가 다 했던.
1: 와.
0: 그리고 TMI인데 G.O.D 김태우 씨와
1: 네.
0: 사촌지간이랍니다.
1: 야.
0: 근데 이종사촌인지 고종사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 입장 표명 부탁드리고요.
0: 네. 자, 다비의 러블러브가 10위였고요.
1: 네.
0: 자, 그러면 8위.
1: 8위 곡은요.
0: 네.
1: 야, 이 노래군요. H.O.T.의 열맞춰.
0: 아, 이 노래가 98년도구나.
1: 그렇더라고요. 이게 H.O.T. 3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타이틀이었어요?
1: 네.
0: 근데 열맞춰라는 노래는 전 좀 생소한데.
1: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저희들끼리는 밈처럼
0: 아 여기서부터는 알아.
1: 네.
0: 아 앞에가 젓가락 행진 곡으로 시작했구나.
1: 아무튼 젓가락처럼 열 맞춰라.
0: 아.
1: 일열 종대로.
0: 아 진짜. 아 이거 오랜만인데 좀 들을까요?
1: 네.

0: 야, H.O.T.
1: 네.
0: 열 맞춰였습니다.
2: 네. 열 맞춰.
1: 이게 나오는데 맞아.
0: 이때 문희준 씨의 그 시그니처 양갈래 머리.
1: 예. 그게 있었고.
0: 토니안 씨가 그 드랙 헤어라는 거를 했을 때고.
1: 네.
0: 아, 대단했다.
1: 근데 이게 3집 타이틀곡인데 H.O.T.가 앨범 타이틀곡이 음악 방송 1위는 이게 처음이었대요.
0: 데뷔가 아 이게 3집이니까
1: 네, 전사의 후예가 1집. 어 이 집은
0: 늑대와 양.
1: 네. 근데 1위를 못 했나 봐요. 다 후속곡들만 1위를 했대요. 뭐 캔디나 행복 이런 것들이 이 곡이 와. 1등을 하고.
0: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뭔가 전략이라고 하나? 그 팀의 컬러와

0: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음악의 어떤 대중성보다는.
1: 아무튼 이 노래는 진짜 실험적이다.
0: 네.
1: 이 1등을 이게 지금 아무튼 팝이 더 올라갔겠죠?
0: 아 그렇겠죠.
1: 아무튼
0: 1위까지 갔다는 거 아니까.
1: 저는 요 시절 때 유행어들 중에 그 네. 김웅룡 감독님이라고 있죠.
0: 네, 아 있죠.
1: 동료리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0: 이거 상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1: 네.
0: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아닙니다.
1: 네. 그 해태 타이거즈의 투타 핵심인 선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가 일본 진출 뒤에 김웅룡 감독님께서 뭐 언론에서 동료리도 없고 그렇게 그 생각 나가지고 갑자기. 자 이번에는
0: 네. 4위 곡
1: 4위 곡을 들어볼까요?
0: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4위 곡입니다.
1: 김현정 씨가 이때 요게 1집이죠?
0: 이게 1집이 한번 발매가 됐다가
1: 아 진짜?
0: 그 좀 반응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1년 후에 그녀와의 이별이 차트를 역주행을 하면서
1: 오,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0: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앨범을 원래 레전드라는 앨범이었는데
1: 네.
0: 쇼킹 샤킹이라는 노래 앨범 명을 바꾸면서 다시 재발매를 했대요.
1: 아, 즉 97년에 발매를 했는데
0: 네.
1: 그녀와의 이별이 역주행을 하면서
0: 네.
1: 98년 후에 다시 리패키지를 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 노래잖아.
0: 네. 나나나나. 네, 맞아요. 나와. 맞아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1: 작사 작곡 최규성.
0: 네.
1: 자, 4위 곡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이 곡도 좀 들어볼게요.

0: 박현진님은 이 노래가 노래방 애청곡 펭귄춤 자동재생이라고.
1: 펭귄춤이 되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0: 이게 뭐죠?
1: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거의 온 국민이 다 따라할 정도로
0: 나이트에서 먼저 떠서 역주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이경님.
1: 아, 좀 노셨네.
0: 그게 이제 이 당시 DJ 나이트클럽 DJ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1: 아, 그래 맞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DJ 연합 차트라는 게 따로 있을
0: 정도. 우리가 저번 예전 우리 처음에 이 코너 시작할 때는 네네. 그 차트도 많이 참고를 했었더랬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발라드를 발표하는 사람도 그 노래를 나이트에서 틀 수 있게 리믹스 해가지고
0: 맞아요.
1: 다 봉길이 봉길이 봉길이로 바꿔가지고
0: 김대리 임대리 김대리 네. 자 펭귄춤이 네. 아 이거구나.
1: 아
0: 뭐 간단한데?
1: 아 뭐 격렬하진 않네요 이 안무가. 아
0: 난이도도 뭐 이 정도면
1: 네네.
0: 아
1: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이었다.
0: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아마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1: 네네.
0: 심지어 귀엽게 이렇게 아장아장
1: 네.
0: 왼쪽 오른쪽
1: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진짜? 나 벌써 까먹었는데. 아,
1: 근데 너무 기고만장했네.
0: 아니 아니 아니. 자,
1: 이 노래가 혼자 한 사랑이 4위 곡이었고요.
0: 그럼 바로 이어서 3위 곡
1: 3위 곡을 소개해 드릴까요?
0: 네.
1: 아, 이 노래가 미칩니다. 이 노래.
0: 갑자기 딱 네. 이거 저 뮤직비디오가 거의 단편 영화
1: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이 노래부터 시작이었어요.
0: 거의 대작.
1: 네, 대작 비디오.
0: 막 헬기 뜨고.
1: 네, 막 폭파되고 누구 죽고 막 이런 거.
0: 거의 뭐 영화 한 편 제작비. 네.
1: 실제로 뭐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는 이병헌 씨, 김하늘 씨, 허준호 씨 뭐 등등등 초호화 캐스팅. 조성모의 투 헤븐입니다.

0: 정말 이때부터 비디오의 어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의 그 진정한 네. 비디오 스타가 네.
1: 이게 조성모 씨 데뷔 앨범일 거예요. 1집. 아,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0: 아, 이때만 해도 비디오에 출연 안 했다.
1: 안 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본인이 출연 안 하고 연기자들로 정말 와 이게 어떤 영화 못지않게 했었는데 나중에 조성모 씨가 TV에 나오면서 더 사랑을 받았던.
0: 그냥 일부러 신비감을 더 유발시켜서 알고 봤더니 잘생겼지롱 이렇게 된 거예요.
1: 역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 아, 얘가 좀 이렇게 막 드러낼 얼굴은 아닌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지만 짠 하고 나왔더니 오! 근데 아 물론 미남이지만 말도 안 되는 미남은 아니잖아요. 원빈 씨
0: 그런
1: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하고 나오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대단한 공약입니다.
1: 네네.
0: 자, 미소년 조성모의 1집 앨범 3위로 듣습니다. To Heaven.

0: 자, 이제는 정말 사라져버린 네. 비디오 대여점 이야기를 시작으로 네. 그 영화 얘기 끝났나요? 라고 7805님이
1: 아, 야한 영화 얘기 끝났네요.
0: 영화 얘기는 아까 3부에 다 끝나고 차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나인 아프 위크 보러 빌리러 갔다가 창피해서 네. 네. 위에다 제일 위에 대부를 얹어가지고 빌리셨대요.
1: 나인 아프 위크가 야한가요? 저 몸을 못 봐가지고.
0: 아, 야하죠.
1: 그게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0: 네. 그 우리 세윤 작가님, 우리 금요일의 남자 네. FM 영화음악의 김세윤 작가가 네네. 좋아하시는 잘만 킹 감독이 만든 대놓고 야한 영화인데 아.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고3 네. 때 네. 몰래
1: 고3 때요? 네. 어, 일탈
0: 네, 일탈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다 잘려나가서 아. 무엇이 야하다는 거야.
1: 무엇이 야한디?
0: 무엇이 야한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 아무튼
1: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0: 네, 자 1위 곡
1: 갑자기
0: 갑자기 네.
1: 1위 곡입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0: 아, 이거랑 자꾸 배반의 장비랑 헷갈려갖고 앞에 뭐 이렇게 이런 아! 특수 효과가들이 나와요. 네. 이것도 나왔잖아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 곡이구나.
1: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0: 역시 엄정화 그리고 주영훈 콤비의 시작을 달렸던 네. 네. 포이즌.
1: 네. 이 노래가 원래 베이북스의 노래가 될 뻔했었다고 하네요.
0: 진짜?
1: 예. 네. 근데 베이북스가 좀 거절을 했고.
0: 왜?
1: 근데 이게 그때 제목이 어. 낙타의 꿈이었대요.
0: 낙타가 왜?
1: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낙타의 꿈이면 좀 까일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포이즌이 100번 났죠.
0: 낙타의 꿈? 왜? 뭔, 왜 주영훈 씨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1: 저도 궁금해요. 낙타의 어. 꿈. 낙타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뭐 좀 초원을 달리는 꿈이었을까? 어,
0: 사막을 벗어나, 고비 사막을 벗어나고 싶었나?
1: 난 뭐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0: 어. 자, 아무튼 포이즌으로 재탄생해서 네. 엄정화 씨에게 1위의 영광을 이때 5대5 단발머리 했던.
1: 아, 진짜 아름다우셨었죠 엄정화 씨 이때. 네.
0: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원석 씨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저 내일 연휴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큰일을 겪을 땐 덤덤했는데 한참 지나서 불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뒤늦은 편지처럼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당시엔 몰랐던 감당할 수 없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당도한 것뿐입니다. 비로소 도착한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선선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수치나 화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화로는 텐트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는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말고 전기 제품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입니다. 불은 밖에서, 환기는 충분히, 불씨는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으셨죠? 괜찮습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가을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연휴를 앞둔 목요일,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아우, 기분을 밝게 해주고 맑게 해주고 예,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Lucky Streak, 뭐 계속되는 행운, 뭐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Lucky Streak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네덜란드의 가수들입니다. 바우터 하멜과 릴리안 학의 듀엣곡으로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문자 주세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져요 하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니 라디오를 통해서만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직접 만나서 손잡아드리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 기회가 우리는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집 공개 방송이라든가 특집 프로그램 뭐 이러면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은 라디오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 때 있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실타래처럼. 뭐 대박 행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우연찮게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어떤 때십니까? 작년에 입었던 가을옷을 다시 꺼내 입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시나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된 생각들 한번 나눠볼까요? 샵 8000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보 이용 요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함께 하고요. 미니 메시지 예,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바로 주말이라고 뭐 생각해도 되죠. 뭐 내일부터 연휴니까 3일 동안의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은 뭘 해도 그냥 누가 건드려도 짜증내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뚜기 카레, 왕초보 영어탈출 헤어커스터,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아크메르동탄, 알레스아웃.

0: 부터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우리가 그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늘 들어왔었는데 예, 이 약간 재즈 버전으로 들은 이 노래는 좀 색다른 느낌이 들긴 하시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재즈 싱어인 카렌 수자의 좀 뭐랄까 좀 나른하고 몽롱한 그런 상태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크립. 난 이곳에 속하지 않는 괴짜라는 걸 알죠. 하지만 나 역시 당신처럼 특별하다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쭉 이어지는 노래 크립을 들으셨습니다. 분위기 있는 그런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아저씨, 제 방 옷장이 이상해요. 매년 옷이 작아져요. 작년에 입던 가디건을 꺼냈는데 왜 꽉 끼죠? 옷장을 바꿔야겠어요. 아유, 몸을 조금만 바꾸시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 이수연 씨, 예, 옷 탓하지 마세요. 옷 탓하지 마세요. 6682 휴대폰 쓰시는 어제 형님이 사과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저도 회사 화단에 심어놨던 당근을 수확했습니다.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50년, 인생을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당근 키우는 120일 동안 또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당근이 무슨 손가락만 해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당근도 있나요? 우와, 이건 당근보다는 당근 잎이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미니 당근이라는 거구나. 예, 이렇게 진짜 손가락만 한 건데 회사 화단에 심어놨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단기로 예,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미니 당근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제가 농사를 저도 접어서 알지만 어설프게 접어서 알지만 이 흙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얼만큼 흙을 사랑하고 흙을 잘 돋구고 흙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얼마나 애지중지 그 흙을 잘 뭐랄까요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은 완전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게 흙뿐만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도 흙처럼 그렇게 잘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 아름다운 듀엣곡 한 곡을 전해드릴 건데 이소라 씨하고 로이 킴이 발표한 노래예요. 노래 잘하는 두 사람이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소라 씨가 작사를 했고 정지찬 씨가 작곡을 한 October Lover, 그러니까 10월의 연인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October Lover.

우리나라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보여줄 수만 있다면 벗은코 뒤집듯이 뒤집어서 보여줄 텐데. 예.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당신이 내 마음을 읽어주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 좀 읽어달라는 얘기죠. If you could read my mind. Gordon Lightfoot의 예. 멋있는 그냥 예, 부드럽고 달콤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남편과 처음 소개팅으로 만난 날이 10월이라 매년 그날 그 장소에서 저녁을 먹어요. 와 이거 멋있다. 그게 다음 주로 다가와서 벌써 설레네요. 장유리 씨. 몇 년째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뭐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하고 처음 소개팅 한 그 장소에서 저녁을 먹는다? 결혼 기념일에 대체적으로 뭐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소개팅한 것을 잊고 싶지 않은 거구나. 진짜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서로가. 그러니까 운명처럼 만났던 날이었나 보다. 유리 씨. 아, 다음 주에도 네, 멋진 남자 소개받으세요. 예. 아저씨 저는 벌써 수업 다 하고 퇴근길입니다. 내일부터 또 쉰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가벼운데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 더 마음이 푼푼 푼푼 최윤희 씨 이 푼푼이 무슨 뜻일까? 그냥 포근하다? 풍성하다? 푼수대기 같다? 뭐지? 넉넉하다? 네 그런 아 참 우리말이 어려워요. 남편이 웬만하면은 아파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인데 아이고 아니다. 이지은 씨의 사연은 나중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모라즈의 Making Mine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됐든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꺼내는 주제가 건강. 건강이 된 지 참 이미 오래다. 누가 더 여러 군데 아픈가 뭐 내기라도 하듯이 돌아가면서 각자 아픈 부위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한다. 누구는 혈압이 높다. 누구는 아침에 손가락이 안 구부러진다. 누구는 뱃속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냈다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비타민C를 먹어라, D를 먹어라,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된다. 허리 아플 땐 그 암흑의 교수의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해보라는 등 모두가 환자이면서 또 모두가 서로의 무면허 주치의라도 된 듯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조언하다가 보면 한 시간은 금방이다. 어제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 앞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상순을 만났는데 뭐 가수들끼리 만났으니까 음반 준비라든가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 뭐 참 폼나고 좋을 텐데 아야 그 컨디션은 좀 어때? 한 달 쉬니까 뭐 완전 좋아진 거야? 밥은 잘 먹니? 효리가 많이 걱정했겠다. 아이 전 뭐 많이 좋아졌는데 형님은 어떠세요? 요즘 아픈데 별로 없으시고요. 우리의 대화도 별 다를 게 없다.

어느 할머니의 손가락 뼈마디가 점점 구부러지고 휘어진 채 굳어갔다. 철부지 손자들은 그런 할머니 손가락을 닭발 같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지금도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젠 좀 덜 아프신지 여쭤보니 통증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지. 이젠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해. 하셨다. 그런 거였구나.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거였어. 누구나 조금씩 아프고 슬프고 또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MBC FM4U에서 만나는 완벽한 하루로 돌아온 이상순. 완벽한 하루 들으셨습니다. 김정숙 씨가요. 지난주에 종로 어느 횟집에서 이상순 씨랑 이효리 씨 봤잖아요. 아우, 상순 씨 기운 없어 보여서 그런지 얼굴이 정말 밤톨만 하더라고요. 제 얼굴보다도 작았어요. 이효리 씨 얼굴은 소실점이고요. 소실점? 이것도 뭐냐? 아, 소실점. 그 정도로 예뻤다는 거잖아. 식사 중이시길래 살짝 인사만 하고 왔어요. 아유, 센스 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처음 보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만나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가서 인사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좀 이렇게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잠깐 망각하고 그냥 들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약간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는 너무 기뻐서 어머머머머 이러면 그게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스탑이 되거나 브레이크 되는 깨지는 그런 건데 센스 있게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뭐 이를테면 화장실 간다거나 뭐 계산을 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이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터득해야 될 매너들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 순디 오늘도 4시에 만나요. 김정근 씨, 친구 만나러 가서 내 건강 얘기 끝난 다음에 부모님 건강 얘기하다 보면 헤어질 시간 되더라고요. 그 참 건강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다 각자 병원 간다잖아. 박재민 씨, 술값으로 나가던 돈이 약값으로 나가면 늙은 거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게 언제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 나이 어느 나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술값으로 나가던 돈이 약값으로 나가면 늙은 거. 그걸 몇 살의 기준으로 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아까 문자 메시지 읽다가 말아서 좀 궁금하셨죠? 이지은 씨가 남편이 웬만하면 아파도 티 안 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은 아무래도 병원 좀 가야겠다고 본인이 자진해서 열을 재보니 세상 39도가 넘은 거 있죠. 요즘 감기 유행이라던데 이제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독감 예방 주사 지금 맞고 있잖아요. 접종하고 있으니까 어서들 시간 날 때마다 맞으셔야 될 것 같고 감기 유행이라니까 어딜 가나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사람하고 접촉하고 또 악수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예의로 손을 씻는 거 이런 걸 생활화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크투브과 이라온이 노래하는 별을 담은 시 노랫말이 쏙 들어오는 곡이에요.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들어오셨습니다. 박미정 씨가 가게 안으로 가을이 들어왔어요. 시원해서 현관을 열어뒀더니 잠자리 한 마리가 가을을 함께 데려왔네요. 이야, 이게 잠자리가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묘사를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에 그려지는데요. 아주 시적이었어요. 미정 씨, 또 역시 시인이 탄생되셨네. 6048님, 임신, 출산, 육아로 무려 8년을 쉬었는데 오늘 오후에 면접 보러 갑니다. 지난주 면접은 떨어졌는데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시고. 아니, 8년 쉬셨어요. 그럼 뭐 어때? 괜히 위축될 필요 없죠. 그 면접은 기세다. 기세. 그 힘든 애도 나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기세 등등하게 자신감 있게 배짱으로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리샤 카스의 If You Go Away.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편하고 신선한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쉰다. 주문을 외우면서 직원들끼리 사다리 타기 해서 커피 내기로 그거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하고자 한 사람이 꼭 걸리던데. 제가 걸리는 건 아니겠죠? 이우람 씨. 그래도 사다리 타기 그 식사 내기 안 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커피 한 잔 그냥 대접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내일 쉬는 날입니다. 그래도 이문세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 최강점입니다. 정의가족 5980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른들이 특히 공감하는 짱구 만화의 명대사라고 하는데 정의해 보내봅니다. 한번 먹어봐, 맛있어. 같이 초코과자 먹을 수 있는 거 착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 안 그래?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결국 같은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 소통과 공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일 텐데요. 자, 스페셜 DJ로서 요 즐거움 혼자만 드릴 수 없죠. 주인 없는 선물 창고 활짝 열어 제끼고 제 것이냐 막 털어드리겠습니다. 대가 없는 기쁨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정호의 음악곡 출발합니다.

정호의 음악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자우림의 하하하 송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 동방신기 최강창민입니다. 제가 앞에서 선물을 팍팍 쏘겠다고 했잖아요. 스페셜 DJ 4일차 정도 되니까 뭐 분위기도 어느 정도 대충 알겠고 시스템도 적당하게 또 파악이 됐거든요. 일단 지르고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 오늘 2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당당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5550님,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로 막 찍은 거 있죠. 예전에 어른들이 꽃사진, 풍경사진 찍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제가 그러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글쎄요. 뭐 저도 예전보다 약간 뭐랄까 꽃, 나무, 풍경 그리고 어떤 나아가서는 자연 이런 거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찾게 되고 뭔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날씨가 청명하고 그래서 하늘이 막 맑고 구름 막 너무 이쁘고 그러면 괜히 그날 하루가 막 즐겁고 막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날씨가 너무 좋다 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646님, 저 이번에 최강창민님 콘서트 갑니다. 제 인생 첫 콘서트예요. 두근두근 뭐 입고 가야 하지 떨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셔서 7646님 너무 우선 감사드리고요. DJ 권한으로 제가 살짝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1월 6일부터 8일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최강창민이라는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니까 많은 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복장? 요새는 공연을 하는데 어떤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11월 6, 7, 8 조금 좀 쌀쌀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레 약간 뭐랄까 이 점프 막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많다라기보단 같이 뭔가 같이 막 이렇게 가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튼튼한 성대를 일단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기에 안 걸리셔야겠죠 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목도 그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스카프라든지 뭐 워머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오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선물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죠. 지금 소개된 분들 비타민 세트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코너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3, 4부에는 오랜만에 이분을 만나겠네요. 세상에! 크리스마스, 구트렉스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현 이혁 정...

0: 정모의 기타리스트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정모 씨와 함께 정의 청취자들의 마음을 맞춰보는 니 맘 내 맘 함께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못 맞추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엊그제 화요일 선물 쇼브르 코너에선 제가 퀴즈를 내는 입장이라 마음이 사실 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너는 DJ인 저도 함께 퀴즈를 푼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저도 퀴즈를 푼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 뭐 퀴즈, 뭐 글쎄요, 사실 자신이 없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는 역시 그래도 또 운동 스포츠 쪽이니까 뭐 그쪽의 문제면은 제가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도전을 해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코너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처럼 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퀴즈 정답은 한 개인데 단계별 힌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또 힌트마다 걸려있는 선물이 다른데요. 난이도가 높은 힌트일수록 큰 선물이 걸려있다고 하니까 다들 문제를 잘 듣고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입니다. 상이에요.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신과 악마가 싸우던 중 불로장생의 약을 얻기 위해 이것으로 만들어진 바다를 거대한 뱀으로 휘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유적지 앙코르와트에 방문하면 이것 바다를 휘젓는 모습이 거대한 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하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이것 바다. 사실 글쎄요, 지금 신화 하면은 일단은 가장 최근이죠. 월요일에 만난 크래비티만 생각이 나는데, 글쎄 우선 앙코르와트 저도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글쎄요, 이게 모르겠는데 과연 난이도 상이네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글쎄 이것 바다? 글쎄 무슨, 아 글쎄 뭐 무슨 바다일까? 바다면, 아 일단은 뭐 바다 하면은 사실 아직 그래요. 저는 약간 고전적인

이라서 바다 하면은 그막그 어린 친구들이 읽는 그 동화에 그 계속 혼자 막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 소금바다. 근데 소금이 나오는 바다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너무 뻔하잖아요. 바다는 당연히 그 소금기가 염분이 있는 건데 글쎄요. 저의 머리로는 지금 난이도 상황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는 벌써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나 혼자 푼다 코너 제목답게 미니 게시판 힌트? 그런 건 없습니다. 문자로만 정답 받겠습니다.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사실 신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아,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신화의 중독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신화의 중독이었습니다. 아, 저이 노래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 신화 형님들께서 짧게 아마 방송에서 무대를 가져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더 길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그런 저도 정말 애정하는 그런 노래 중독이었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세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 힌트를 듣고 안다고? 오, 대단한데? 자, 그럼 계속해서 나 혼자 푼다. 이번엔 난이도 중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플란다스의 게, 쿨, 치즈, 버터, 타락. 자, 저도 힌트를 읽으면서 감이 올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이게 아닌가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려요. 헷갈려. 우선은 글쎄 뭔가 플란다스의 개를 그 제가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데 뭔가 그 종종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굴? 갑자기 바로 굴이라고 하니까 어? 굴은 또 뭐야?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버터 혹은 치즈. 맞는 거 다시 그건가 했는데 타락 하니까 이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난이도 중 전혀 감이 올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니까요. 이번에 맞추신 분들께는 텀블러 세트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을 이게 떠올릴 수 있는 힌트였다라고 합니다. BTS의 버터 듣고 오겠습니다.

BTS의 버터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세 분 뽑아서 텀블러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쵸. 이제 슬슬 정답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그런 시기였었는데,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효과음으로 가려진 단어에 정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바로 이제 알게 되나 봐요. 자, 그럼 피디님 한번 첫 번째 노래 힌트

이거는 뭐 저와 뗄래야 뗄수 없는 맛있는 이것. 아, 뭐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정답 다 퍼드렸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이번에 맞히시는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비타민 보내드립니다. 그럼 정답 받는 동안 제가 맛있게 부른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오셨고요. 그럼 나 혼자 푼다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유였습니다. 네. 자, 처음 내드렸던 난이도 상 힌트. 사실 저는 이거 난이도 상까지는 전혀 감도 오지 않았는데요. 힌두교 신화에 나온 우유 바다 휘젓기에서 내드렸습니다. 오,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신화의 뒷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유 바다에서 만든 불로장생의 약을 얻기 위해 신과 악마의 싸움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불로장생의 약 몇 방울이 겐지스강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신성한 겐지스 강물에 몸을 씻으면 과거에 줘야 사악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또 그리고 난이도 중 힌트에서 들려드렸던 플란다스에게 굴, 치즈, 버터, 타락. 타락은 나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굴도. 근데 이 플란다스의 개 동화 속 주인공 네로는 맞아요. 우유 배달을 하고 있고요. 아,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죠. 아, 또 우유 속 단백질인 카세인을 응고한 뒤 발효시켜서 만든 게 치즈고요. 우유의 지방을 분리해서 응고시킨 게 버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저도 헷갈렸어요. 가장 많이들 헷갈리셨을 타락은요. 조선시대의 우유를 가르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또 당시엔 우유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어서 우유에 쌀가루를 섞은 타락죽. 이 왕의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식이었다고 하네요. 아, 제가 생각한 그 타락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그, 아, 그런 거였구나. 조선시대의 우유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네요. 아, 그치. 아, 근데 솔직히 어려웠다. 진짜 저는 좀 몰랐다. 뭔가 중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일부러 이게 헷갈리게 막 거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타락에서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 전혀 이건 몰랐던 상식이네요. 아, 이게 나름의 함정이었네. 자, 좋습니다. 그래도 뭐 몰랐지만 그래도 덕분에 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0: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어?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4: 매일 낮 12시엔
5: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4: 컥컥컥 컴온!
6: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0: 네,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최강창민입니다. 지금 막 이런 사연이 도착했다고 해요. 5069님, 창민씨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로 축하의 아이콘 된 거 진짜 왜 이렇게 웃기죠? 하셨는데 맞아요. 저 자의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눈 떠보니까 축하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아 참 뭐 지금 사연에 크 키읔만 10개가 넘게 적혀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저로 인해 즐거우시다면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게다가 또 이렇게 라디오에 최적화된 코너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뭐 가능하면 계속 뭐 축하의 아이콘 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축하받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 어여여여여 모이세요. 축하의 대명사까지 됐나요? 저 최강창민이 오늘도 폭죽 쏘아올리면서요 축하 잔치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축하곡 듣고 여러분의 다양한 축하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축제.

멜로망스의 축제 듣고 왔고요. 축하 전도사 최강창님과 함께하는 축하 대잔치, 축하 사연이 한가득 쌓여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자, 김지수님.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요. 우주의 드라우닝을 이제 완곡으로 칠 수 있어요. 팔뚝이 두꺼워진 느낌이지만 드러머가 된 저 축하해주세요. 와, 약간 그쵸. 어우, 근데 뭔가 뭐 팔뚝이 두꺼워진 느낌이라 이제 기분 탓일 거예요. 막 그 정도까지 엄청 두꺼워지진 않으실 거고, 이게 뭔가 드럼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트레스가 팍 이렇게 해소가 되는, 오, 그 느낌 뭔가 굉장히 짜릿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뭔가 약간 그렇잖아요. 이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 조금 소위 말해 뭐랄까, 그 있어빌리티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좀 멋있잖아요. 좀 봄나잖아요. 에? 아, 근데 진짜 드럼도 참 멋진 악기죠. 그리고 그 우주의 드라우닝, 여기서도 또 드럼 또 얼마나 또 신나게 나옵니까? 스트레스 팍팍 풀리겠다. 저도 악기 하면은 뭐 기타 조금 아주 잔잔하게 한때 조금 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막 잡을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쳤어요. 그래서 아, 언제 좀 계속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살면서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타를 뭐 포함해도 좋고 여러 가지 악기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4512님. 중간고사가 코앞이라 어제 저답지 않게 책상에 3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기특한 저 축하해주세요. 근데 왜 책상에만 앉으면 방 청소를 하고 싶을까요? 창민이 형도 그랬나요? 4512님 답.

쉽지 않게 3시간이나 앉아 있었다. 대단하네요, 진짜. 3시간을 앉아 있는 거 진짜, 어우, 정말 인정합니다. 끈기 대단하고요. 근데, 이 집중력을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선 정말 그래요, 저도. 뭔가 일을 할때그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정렬이 되어야 뭔가 마음의 안정이 쌓이고 그러면서 집중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전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중력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력 발휘해서 뭐 준비하시고 있는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7228님. 정말 사소한 것도 축하해주나요? 저 올해 처음으로 간장게장 먹었어요. 진짜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맛나게 먹었어요. 창민 씨의 밥도둑 1위는 뭔가요? 와, 이거. 밥도둑이요. 저의 소울푸드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라면인데, 밥도둑과 소울푸드는 조금 달라요. 밥도둑, 저도 솔직히 간장게장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그 간장게장에 그 게살 발라먹는 그것도 좋은데, 그 게딱지에서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뚜껑에. 그리고 이거는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게껍질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적당한 그 양념이랑 간장이랑 그리고 참기름 뭐깨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살살살 비벼먹는 그 감칠맛이, 나 진짜 이거 정의하면서 음식 얘기할 때마다 진짜 침 고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침 많이 나오면 위도 아픈 것 같은데 이거. 나 진짜. 간장게장 먹고 싶다 갑자기. 미치겠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밥도둑은 뭘까요? 근데 간장게장 너무 좋죠. 아무튼 밥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유진님. 중딩 조카의 키가 제 키를 넘었어요. 이런 된장 축하해주세요. 최강성민 씨는 언제부터 키가 그렇게 컸나요? 뭐 먹고 큰 거예요? 지금이라도 팁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글쎄요. 저키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를 먹었겠죠. 근데, 이런 발언하면 저희, 특히 어머니가 약간 좀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저의 학창시절을 가득 채운 음식은 저는, 어머니 죄송해요. 라면이에요. 어머니가 안 챙겨주신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라면을 먹고 자랐던 기억이 제일, 제 안에는 제일 많네요, 사실. 근데 뭐, 맞아요. 뭘 먹던 간에, 어차피 키가 클 사람은 키가 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잘 드시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뭐, 조카가 이제 클 때죠. 한창 그런 땐것 같은데, 받아들이세요. 네. 자,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 축하 선물, 매운 김치 세트 챙겨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다비치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축하의 전령사가 되어버린 최강창비가 함께 축하 파티 즐기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도착한 축하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박금향님, 자전거 타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인천의 아라 자전거 길까지 완주했어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지만 축하받고 싶습니다. 러닝 좋아하는 창민씨 자전거 어때요? 하셨는데, 야, 인천의 아라 자전거 길, 뭐 사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중랑구 상봉동에서 인천까지 갔다고 하면은 엄청 많이 간 것 같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 자전거도 굉장히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러닝만 할게요. 예, 하는 운동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어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운동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지 너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제가 제 안이 막 그렇게 넓은 친구가 아닙니다.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그릇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나? 아무튼 넓지 않아요. 해서 전 러닝에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쪽으로. 자, 5557님 축하해주세요. 직장에서 휴가를 받았지만 남편이 하는 가게 알바생이 없어서 내내 일하고 있네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죠. 단체 손님들까지 왔는데 제 좌우명을 날려봅니다. 오히려 좋아! 컴온! 하셨는데, 맞아요. 아우, 근데 휴가로 사실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남편분이 하는 또 가게 지금 알바생이 없다고 하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요새 또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래도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도와줘야,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또 손님들까지, 이렇게 단체 손님들까지 오는데 그래도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또 도와드리면 남편분이 그래도 뭐 소소한 어떤 뭐 선물 같은 거라도 뭐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좌우명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컴온! 저도 요새 들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기왕 할 거면 기왕이면 즐겁게 하자.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기왕이면 즐겁게, 뭐 비슷한 느낌이니까,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힘내봅시다, 저희 여러분. 자, 8280님. 별건 아니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실로라기 같은 얇은 금반지를 침대 아래서 몇 년 만에 찾았습니다. 기분해요, 내 금반지.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뭐, 요새

아이고야, 진짜 그냥 이거는 야, 뭐 실오라기가 뭡니까? 그래도 금반지입니다. 계속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오래 소장하고 계시면 정말 계속 금값은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어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담비 같은 소식이었겠네요. 자,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 거듭 축하드리면서 매운 김치 세트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하곡 한곡더 들어볼까요? 금반지 찾으신 기념으로 이 노래 5의 반지.

0: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네, 5의 반지 듣고 왔습니다. 뭔가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었던 노래를 요새 또 자주 듣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 축하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는 이런 마음가짐 괜찮지 않을까요? 매 순간이 파리 타임이 될 수 있다라고 포장 한번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는 엔믹스의 파티어 클락, 이 노래 듣고 저는 정모 씨와 니맘 내맘으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칫 어린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의 권력을 부리는 위험성이 있죠. 이 습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동창회 같이 어릴 적 친구 모임에 꼭 나가라. 거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자로 통하니까요. 둘째,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드는 활동을 하라. 즉, 동호회나 뭔가를 배우는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음악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청취자분들의 속마음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네 마음, 내 마음 준비해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우리 정모 씨와 함께 해볼 텐데요. 아이, 또 이게 반가운 분이라고 해도 친분은 친분이고 승부는 또 이겨야죠. 과연 저와 정모 씨 누가 승리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Crash. I just wanna k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베이글.com.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 정호의 음악곡 10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년의 정성을 한 잔에 콩부자에서 서리태 콩물 두유,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온가족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K,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죠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보약 같은 차 차마루에서 밤고명 정읍 쌍화차,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인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0: 네 마음 내 마음. 네, 오늘 함께 할 분이죠. 저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분입니다. 이혁 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이게 형 얼마만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 예. 그 봄 뵌 거는 네. 그 얼마 전에 그래도 뭐 따로 사석에서 이제 그쵸. 자리에서 예, 예. 한번 뵀었는데 네, 네.
1: 아. 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0: 저희 같이 일을 하는 건 처음인가요?
1: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같이 하거나 뭐 무대를 함께 한 적은 많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처음이죠. 데뷔 이후에.
0: 신기하네요. 이것도
1: 그러니까요.
0: 참 했을 네. 법도 한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스페셜 DJ를 사실 장민 씨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네. 제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너무 반가워했었고 아유. 제가 그래서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네. 야, 이거 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0: 뭐죠?
1: 창민아 DJ 축하한다.
0: 야, 한 번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다.
1: 그렇죠. 예, 이거 해야죠.
0: 아, 감사합니다.
1: 그 바이브는 아무리 따라해도 안 나오는데 아, 예, 윤호 씨의 바이브는 못 따라해요. 아유,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0: 아, 예, 예. 그럼에도 위화감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살짝 방금 소개를 드렸는데 이혁 정모라는 그룹으로 예.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1: 그렇죠.
0: 어떻게 예, 예. 바쁘시죠 계속?
1: 아,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0: 이혁 형님 또 노래 엄청 잘하시잖아요.
1: 아, 잘하죠.
0: 진짜 예.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네네. 그 약간 약간 경이롭다 싶어가지고 혀를 끌끌 차게 되는.
1: 아, 근데 뭐 창민 씨도 그에 못지않은 또 가창력의 소유자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사실 이혁 씨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네네. 실제로 그 이혁 씨가 고음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0: 너무 좋죠.
1: 예, 그래서 고음이 되는 이제 가수들이.

0: 역시도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 창민 씨도 있어요.
1: 쟤는 왜 저렇게 하지?
0: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예전에 그 엑스제펜 노래 한번 또 커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2: 아이고, 네.
0: 창민 씨도 엑스제펜을 좋아했고
2: 맞아요.
0: 이혁 씨도 엑스제펜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또 그 커버 영상도 이제 본인이 보고 아, 저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혁 씨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저 큰 무대에서 엑스제펜을 이렇게 일본 그 팬분들 앞에서 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2: 제가 또 나중에 예, 기회가 예. 되면 혁이 형님도 한번 예, 또 예. 만나 뵙고 싶네요.
0: 아, 너무 좋죠. 너무 영광이죠. 저희는 너무 영광입니다.
2: 별 말씀을요.
0: 예, 예.
2: 사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또 찬찬히 따로 예, 또 해보도록 예.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맘.
0: 내 맘.
2: 첫 번째 주제 스포츠팀 찐팬이라면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은? 아하. 정의 SNS에 올려둔 후보가 1번 온몸으로 티내고 다닐 수 있는 의류 아이템. 으흠. 자, 2번 뭐니 뭐니 해도 굿즈보단 직관이 최고다. 경기 티켓. 3번 귀여운 게 최고. 액세서리 아이템. 4번 실용성까지 다 잡은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사무용품. 아하. 야,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와 또 정모 씨 네. 맞춤형 주제인데
0: 그렇습니다.
2: 요새 어떻게 잘 네. 보고 계세요?
0: 잘 보고 있죠. 잘, 예,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보고 있어요.
2: 요새 그냥 예. 약간 자포자기 심정은 그냥 5등 해! 예.
0: 제가 그 KBC가
2: 맞아요.
0: 그
2: 베어스.
0: 그 베어스 팬으로 유명하잖아요.
2: 네.
0: 제가 얼마 전에 KBC 너튜브에 또 같이 그 트위스 대 베어스로 같이 또 출연도 했고
2: 네.
0: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 뭐라 왔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간 까부은 거죠? 이제 뭐 베어스가 이렇게 뭐 올라갈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고 얘기해라.
2: 그렇지.
0: 예, 뭐 우리는 어차피 가을 야구 확정이고 형 제발 올라오고 얘기해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 가을 공기가 상당히 낯설실 텐데.
0: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웬걸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서 네. 며칠이 지나고 이제 LG가 면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아 이래서 사람이 겸손하라고 얘기하나 보다.
2: 저희 예. 입을 자주 하고 살겠습니다.
0: 예, 저 요즘에 그냥 조용히 하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2: 물 떠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0: 와카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2: 아, 이건 진짜 안 된다.
0: 예,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신디 예. 때문에 평소에 기가 죽으셨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0: 아 신디가 라이온즈 또 팬이잖아요.
2: 아, 맞네, 맞네,
0: 그러다,
2: 맞네.
0: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야구 얘기를 예, 예. 함부로 꺼내질 못해요.
2: 아.
0: 예,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또 창민 씨도 트윈스 팬이시고.
2: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저도 또 트윈스 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 아,
0: 뭐.
2: 뭐, 좋죠. 아, 저희 또 같이 예. 이렇게, 맞아. 야구장 직관 간 기억이 있어요.
0: 같이 간 적이 있죠. 이날 제가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2: 네.
0: 이날 기사에 하나 빠진 사진이
2: 뭐죠?
0: 사실 창민 씨의 맥주 탑이 빠졌죠. 이때 창민 씨가 맥주 캔맥주로 성을 쌓는 모습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기사 사진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2: 회사에서 예, 예. 제발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요청해드렸다는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0: 예. 하지만 창민 씨는 그때 신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러면서 예. 마치 저희가 초밥을 먹을 때 예. 접시를 이렇게 쌓는 것처럼 예, 맥주 탑을 쌓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을 했었죠.
2: 그날 텐션은 정말 크레이지였습니다.
0: 예.
2: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본론으로 얘기를 돌아가자면 일단은 네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후보가 쟁쟁합니다.
0: 아, 쟁쟁하죠.
2: 이 중에 1등 뽑아야 하는 건데.
0: 네.
2: 근데
0: 오늘은 네. 제가 원래 항상 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 네.
0: 이길 자신이 있다고.
2: 네네.
0: 오늘은 그래도 제가 그 훌리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미 씨를 이길 수 있을지. 지금 공식 훌리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2: 사실
0: 예, 뭐 이렇게 스포츠를 사랑하는
2: 직업이 거칠해로 가수 같은 예, 느낌이에요.
0: 예, 그렇죠. 예, 피처링 가수잖아요.
2: 아, 그렇죠.
0: 예, 직업 훌리건.
2: 자, 일단은 1번, 네. 2번, 3번, 4번 뭐 어떤 게
0: 다 좋죠 사실.
2: 땡기시나요?
0: 너무 좋은데.
2: 네.
0: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2: 오!
0: 겹치나요?
2: 온몸으로 티내고 다닐 수 있는 의류 아이템.
0: 예, 예.
2: 오! 야 공교롭게도
0: 네.
2: 안 겹칩니다.
0: 그렇군요. 오 예예. 예.
2: 오!
0: 자 그러면은
2: 자 저는
0: 네.
2: 뭐니뭐니해도 굿즈보단 직관이 최고. 경기 티켓.
0: 티켓.
2: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얼마 전에 저도 이게 잠실야구장이 올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정규 시즌을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티켓팅을 한번 해봤어요. 네, 아버지 네. 모시고 같이 가러. 이게 티켓팅
0: 너무 힘들죠.
2: 말도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올해 저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서.
2: 진짜로요.
0: 예예. 예.
2: 그래서 저는 티켓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이원석의 큐사인 듣고 오셨고요.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때 스포츠 찐팬이라면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먼저 열정열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번 의류 아이템이요. 뭐든 좋아하는 건 온몸으로 티를 팍팍 내야죠. 그래야 응원하는 맛도 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의 에너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0: 맞죠, 맞죠.
1: 그리고 경기 티켓 못 구해서 직관 못한다? 모자 쓰고 점퍼 걸쳐 입고 안방 일렬에서 보면 그게 직관이에요.
0: 아. 자, 네네. 저희가 응원하는 네. 야구팀도 같아서
1: 그렇죠.
0: 사실 이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드리는 질문이 굉장히 실례입니다.
1: 그렇죠. 뭐 그냥 일단 간단하게 뭐 확인해 보죠. 뭐
0: 유광
1: 있죠.
0: 아이고, 유광.
1: 예, 유광 있죠.
0: 유광은 뭐 예. 가을에 유광 없는 사람들 추워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 그러면
0: 이거
1: 이제 유광 계절이 왔어요.
0: 아이고.
1: 예, 유광 계절. 모자 있고요.
0: 아, 모자 있죠. 모자
1: 예,
0: 있죠.
1: 젊은이 유니폼?
0: 아, 있죠. 예, 있죠. 있죠. 있죠.
1: 뭐. 이건 됐죠 뭐.
0: 이거면 됐죠 예, 뭐.
1: 노란색 타올.
0: 아 있죠 있죠 있죠. 있죠.
1: 예, 예, 예. 아 됐죠 뭐. 우린 이 정도면 됐어.
0: 맞아 맞아.
1: 예 예.
0: 자, 아니 근데 네. 그 정모 씨께서도 네. 열정열정님처럼 집에서 테레비로 응원할 때 혹시 네. 의류 아이템을 갖춰 입고 응원하시는 그런 편이세요?
1: 아 저는 옷까지는 입지 않고요. 네. 타올 정도는 아. 가끔 한 번씩 듭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러니까 대신에 가을 야구를 갔을 때. 그때는 타월 정도는 옆에 이렇게 놓고 약간 응원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옆에 고이 놓고.
0: 아, 네. 거기다 타월 들고 혼자서 그 화면 보고 하고 그러면 좀 너무 네. 그렇죠, 좀, 약간 신나긴 예. 하면서 반대로 좀 초라.
1: 예, 좀 그래 보이죠.
0: 아, 근데 저는 참고로 다른 예, 종목이지만 예. 축구 볼 때는 유니폼 입고 많이 보구나.
1: 아, 근데 축구는 왜냐면 저희가 또 해축이잖아요.
0: 맞아요,
1: 해외 축구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맞습니다.
1: 해외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이 더 많다 보니 네. 아, 유니폼 정도 입어줘야죠.
0: 기분 내야죠.
1: 예, 예, 예.
0: 자, 그럼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보살 이글스님입니다. 2번 경기 티켓이요. 올해는 부진하지만 작년에 우리 이글스 정말 잘 나갔습니다.
1: 아, 잘 나갔죠.
0: 홈구장 예. 직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느꼈죠. 티켓이 짱이로구나. 으흠. 사실 가수분들 콘서트 티켓팅도 전쟁이잖아요. 굿즈도 좋지만 경기든 공연이든 직접 제 눈으로 보는 게 최고.
1: 아 맞아요. 근데 사실 티켓 선물 가장 좋지만
0: 그쵸?
1: 제가 이걸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0: 이유 뭐예요?
1: 사실 너무 귀한 선물이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받아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선물이야. 티켓을 선물로 준다?
0: 아 그래서
1: 와 이게 말이 됩니까?
0: 아 얘 넌 나한테 대체 뭐길래 나한테 티켓을?
1: 이걸 준다고? 와, 야, 내가 너한테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난 너한테 이...

0: 정도였나?
1: 와,
0: 이런 느낌인 거죠.
1: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을 고르지 않은 거예요.
0: 아, 예, 사실
1: 그
0: 티켓팅?
1: 정도로 티켓팅이 너무 쉽지 않고.
0: 맞아요.
1: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우리 창민 씨 콘서트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0: 맞습니다.
1: 아, 무려 3일간.
0: 맞습니다.
1: 콘서트가 열리잖아요. 이 티켓팅도 지금 난리예요.
0: 아, 조심스레 네. 그래도 잘 그 마무리가 매진이 됐다고 해서.
1: 이미, 예, 이미 지금 못 구하, 이거 봐봐요. 자, 내가 최강삼인 콘서트. 나 선물로 줄게.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없잖아. 에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0: 에이, 또 이제 공연장도 이제 팬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된 거라고
1: 자,
0: 저는 생각을
1: 합니다. 창민 씨가 또 이렇게 겸손합니다. 창민이 콘서트 축하한다.
0: 축하한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지감 여론님의 사연입니다.
0: 네.
1: 3번 악세사리 아이템 아시죠? 늘 귀여운 게 최고라는 거.
0: 귀여워.
1: 가방에 주렁주렁 매달린 우리 팀 키링에 늘 손에서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 그립톡. 귀여운데 우리 팀 홍보 효과도 되고 그리고 요즘 키덜트라고 어른들이 이런 액세서리 아이템 더 좋아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키링.
1: 네, 갖고 계시나요?
0: 키링은 네. 일단 지금은 저는 뺐는데
1: 네네.
0: 집에는 그래도 몇 개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최근에까지는 핸드폰 케이스도
1: 네.
0: 저희 트윈스의 그 우승
1: 아, 예,
0: 기원하는
1: 예, 예.
0: V. 네네. V4, V5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하고 다녔는데
1: 네네.
0: 약간 창피하기는 하면서도 또 자랑스럽죠.
1: 아, 그럼요. 예, 예, 예.
0: 예.
1: 아니 저도 집에 가면은
0: 네.
1: 트윈스 이제 인형이 제 그 작업실에 컴퓨터 모니터 위에
0: 아.
1: 예, 인형이 이렇게
0: 그쵸, 그쵸.
1: 잘 진열돼 있고요.
0: 근데 키링은 네. 사실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놔도 이제 그냥 가지고 다니기 그냥 좀 부담이 없으니까
1: 부담 없죠.
0: 사실 선물로는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굿즈 판매량 실제
0: 네.
1: 굿즈 판매량에서도 키링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오호.
1: 예, 예, 예.
0: 아무래도
1: 그러니까, 네네. 가장 부담이 없는
0: 네.
1: 예, 또 아이템이지 않을까.
0: 그러니까 키링 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선물은 줄 수 있잖아.
1: 그렇죠.
0: 뭐
1: 받는
0: 정...
1: 받는 분도 고마워 하고 받을 수 있는
0: 그쵸,
1: 부담
0: 그쵸.
1: 없이 받을 수 있는.
0: 뭐 키링 받았다고 애게 막 이 정도는 아니고.
1: 아니죠.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왜냐면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가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하지만 티켓은 너가 나한테
0: 세상에
1: 티켓을 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가 이렇게 될 수 있다.
0: 약간 이번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1: 네.
0: 사연 굿즈는 써야 제맛 님입니다. 4번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사무용품이요. 경기장 직관 사람 많은 곳보단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하는 게 좋고요. 후보로 나온 다른 굿즈들 사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아까워서 늘 고이고이 모셔놓고 사용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쓰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1: 야, 저는
0: 네.
1: 이거 그래도 조금 공감 가는데
0: 공감 가요.
1: 그 사무용품 있잖아요.
0: 네네.
1: 제가 실제로 집에 트윈스 그 볼펜이
0: 네.
1: 세 자루가 있어요. 예, 예.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안 써요.
0: 진짜요?
1: 예, 안 써요.
0: 아까워서?
1: 예, 예. 그걸 달아서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닐 그 보면은 패키지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비닐에. 그 세 개가 그대로 고스란히. 예, 예. 서랍 안에 넣어 있습니다.
0: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모자 사면은 모자 태그 안 따는 그런.
1: 그렇죠.
0: 그런 비슷한 느낌인가요?
1: 그런 느낌인 거죠.
0: 네네네. 아니, 혹시 그럼 정모 씨는 사놓고
1: 네.
0: 막상 이거, 갖고 다니지 못하는 아이템, 뭐, 볼펜도 말씀하셨는데,
1: 네.
0: 비싼 옷이라든지, 혹은
1: 네네.
0: 뭐, 피규어라든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1: 일단 저는 옷은 막 그렇게 비싼 거를 갖고 있진 않고요. 하지만
0: 네.
1: 이제 저도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피규어.
0: 어허.
1: 예, 예. 저는 이제 후레쉬맨의 또 어릴 때 예, 광팬이었기 때문에.
0: 아, 후레쉬맨!
1: 예, 예. 후레쉬맨 다섯 명이 로링 발칸이라고 예, 이렇게 마지막 그 마지막 무기 있죠?
0: 네.
1: 예, 마지막 괴물을 그 쓰러뜨리는
0: 네네네.
1: 롤링 발칸의 피규어가 저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0: 롤링 발칸.
1: 예예 예. 롤링 예, 예. 발칸이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옐로우 레시 하면 이제 오케이 하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죠? 그거?
0: 아, 이제 예.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 그리고 팡 하고 터지면 크라겐 하면서 이제 나와 가지고 바바바바 하면서 괴물을 키워 주잖아요. 그 괴물 크기 전까지.
0: 아.
1: 예, 그 최강 무기.
0: 아, 그렇죠,
1: 예, 지금 최강상민 씨 계시지만 최강 무기.
0: 아.
1: 예, 그래서 그 로링 발칸은 저도 이제 항상 먼지를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딱 닦아내고,
0: 아.
1: 예, 정말로 이렇게 아끼고 있죠.
0: 야, 그런 거는 솔직히
1: 예, 예.
0: 진짜 그 후레쉬맨을 사랑하셨던 그런 키덜트라면은 누구나가 네. 탐내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1: 누구든 탐내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후레쉬

0: 개그맨이 40주년이요.
1: 오 마이 갓.
0: 얼마 전에 진짜로 그 실제 배우분들이 팬미팅을 하러 한국에 오셨었어요.
2: 세상에.
0: 저 그것도 떨어졌잖아요. 나 그거 진짜 가려고.
1: 신청을 하셨어요?
0: 신청했어요. 세상에. 떨어졌어요.
2: 야, 경쟁률이 치열하구나.
0: 예, 높아요.
2: 야, 네네. 진짜 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여러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우선 지금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럼 100% 청취자분들 투표로 결정된 스포츠 찐팬이라면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 결과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혹시 네. 바꾸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 있으세요?
0: 저는 직진입니다.
2: 오!
0: 예예. 오! 1번 갑니다.
2: 1번?
0: 예예.
2: 저 또한
0: 예. 안 바꿉니까?
2: 아, 2번 예. 부담스럽게 한번 가보죠. 끝까지 한번 티켓이 짱이라는 마음으로. 근데 네네. 참고로 말이죠.
0: 예.
2: 오늘 1등과 2등은 네. 야, 단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작진들이 했다는 건
2: 네네.
0: 저희 둘이 1, 2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2: 혹은 둘 다 아닐 수도 있고요.
0: 어, 기대가 되네요.
2: 야, 예, 과연 예. 누가 몇 번일지.
0: 네네.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희 선생님들이 뽑은 스포츠 네. 찐팬이라면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
0: 과연.
2: 자.
0: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스포츠 찐팬이라면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 바로.
2: 축하드립니다. 총 43%의 지지를 받은. 경기 티켓이 선정되었습니다.
0: 아.
2: 자, 이게
0: 예, 예.
2: 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0: 예.
2: 역시 그 정모 씨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 네. 티켓 사실 요새 구하기 어렵잖아요.
0: 아, 너무 어렵죠.
2: 아,
0: 최고의 선물이면은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하지만 우리 정의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욕심이 아주 많다.
2: 너무 많은 예. 걸 바라고
0: 욕심쟁이다. 예, 43%나 되네요. 예, 예. 그래도 예. 제가 뽑은
2: 네.
0: 이제 유광 점퍼라든지 예 온갖 이제 굿즈
2: 온몸에 티내는 예, 의류 굿즈.
0: 굿즈 의류 굿즈가 40%로 예, 2위.
2: 이게 네네. 의류 굿즈도 사실 예전에는 입고 다니면 약간 좀 창피했는데 네. 요새는 그게 문화가 돼서
0: 그렇죠.
2: 저 그 네. 예전에 29년 만에 우승했었던 그날
0: 네네네.
2: 아침 출근길 막 7시 반 이때
0: 네.
2: 다 그 회사원분들 지나는데 혼자 유광 점퍼 입고 가고
0: 네네네.
2: 겁내 쳐다보더라고.
0: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그때 유광 점퍼 입고
2: 네.
0: 마트 한번 갔거든요.
2: 네네.
0: 근데 곳곳에 한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카트 끌다가 괜히 눈 한번 마주치고 씨 웃고 가 그냥. 거기서 막 오 이렇게 하진 않아요.
2: 엄지 날리고.
0: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씩 먹네 정도 하면서 갑니다 서로. 아,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2: 아, 네, 우리 예. 가을은 어떻게 되려나.
0: 아, 제발 화이팅.
2: 자, 예. 그럼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잠시 후 4부에서 본격적인 승부 펼쳐보겠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

0: 가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6: 정할망고 김신영입니다.
5: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6: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5: 자꾸 들어주세요.
7: 공이로 전화가 오면
5: 핑미
6: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8: 자,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네 마음,
9: 내 마음.
8: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코너의 찐팬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야구로 치면 이게 뭐 사실상 9회 말 투아웃 같은 거라나 뭐래나.
9: 그렇죠.
8: 그런가요?
9: 네, 사실상 네. 이 코너가 진짜예요.
8: 아, 그래요?
9: 네, 뭐 지금 뭐 창민 씨가 이겨서 좋아했지만
8: 아, 그래.
9: 예, 이거 지면은 말짱꽝입니다.
8: 아, 그래요?
9: 예, 예.
8: 왜 그러지?
9: 이게 최종이 9회 말이에요.
8: 아니, 그래요?
9: 예, 9회 초에서 지금 홈런 쳤지만 9회 말에서 제가 역전 홈런 치면 제가 끝내기 홈런 친 거예요.
8: 이상하네. 점수 집계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럼 한번 예, 예. 도착한 사연 정모 씨 소개해 주세요.
9: 232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꿀꿀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양돈업자입니다. 생각보다 돼지들이 까다로워서 돼지를 키우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돼지와 함께 지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뭘까요?
8: 이거 어렵다. 축사에서 돼지를 키우며 양돈업에 종사 중인 2328님의 사연인데
9: 네.
8: 정모 씨 어떤가요? 네. 일단은 실제로 돼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세요?
9: 있죠.
8: 언제?
9: 예, 예. 저는 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도
8: 네네.
9: 그 주변에 다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8: 네네.
9: 예. 뭐 늘 많이 봤어요. 예, 예.
8: 조심스레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9: 네.
8: 유복하셨군요.
9: 저희가 키운 게 아니에요.
8: 아, 그래요?
9: 저희 주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뭐 경제사정까지 까야 됩니까?
8: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부러워서.
9: 예, 예, 예.
8: 부러워서요.
9: 저희는 옆에 쳐다만 봤어요. 농가가 있는 걸, 축사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8: 아니,
9: 주변에.
8: 아니,
9: 예, 예.
8: 아니, 그렇군요.
9: 예, 예.
8: 아, 근데 저도 네. 돼지를 실제로 최근에.
9: 본 적이 있나요?
8: 예. 최근에 어디 그런 뭐 농가, 그런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9: 네네.
8: 그런데 가본 적이 있는데. 애기 돼지 막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된 애기 돼지래요.
9: 예, 예.
8: 그래서 제가 안고 네. 이제 우유를 먹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먹이는데
9: 네.
8: 저 그때 울었잖아요. 너무 이 돼지가 소중해서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이 귀여운 돼지 어떻게 이 돼지를 어떻게
9: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창민 씨가 대식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기 돼지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증명신. 예, 예.
8: 기별도 안 가겠군.
9: 예. 어떻게 1인분.
8: 아, 미치겠다. 예, 예. 아, 근데 돼지 부위 좀 어렵지 않나요?
9: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삼겹살, 목살 있지만
8: 네네.
9: 사실 돼지고기가 세부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8: 그렇죠.
9: 예, 예. 맛있는 부위들도 많고.
8: 네네.
9: 지금 제작진분들이 그렇지 않은 돼지고기 부위 사진을 보여줬는데
8: 네네.
9: 이게 뭐 일단은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겹살, 목살 말고도 뭐 사태, 뭐 갈매기, 뭐 뒷다리, 홍두깨 그리고 처음 듣는 뭐 설기살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8: 설기살 저 처음 들어봐요.
9: 설기현 씨는 아는데요, 제가. 설기살. 예, 예. 설기현.
8: 그러게요. 아, 예, 예. 심지어 볼살도 먹을 수 있는지 이건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9: 예, 예. 저희가 일명 볼살이라고.

0: 얘기하죠. 볼살.
1: 볼살. 아, 예, 예, 참고로 예. 정모 씨는 좋아하시는 부위 어딘가요?
2: 저는 삼겹살을 일단 기본으로 좋아하고요.
1: 그렇죠.
2: 그리고 항정살 좋아합니다.
1: 항정살.
2: 예예. 예. 항정살. 아,
1: 저는 네. 저도 일단 삼겹살은 일단 사실 기본인 것 같고, 네. 전 목심 좋아해요.
2: 아, 최고죠.
1: 목심도 예. 좋아하고. 아우, 얘기하니까 또 배고프다.
2: 그러니까 그 아기 돼지 우유 먹이면서 어 어떻게 우리 우유 목심.
1: 아닙니다.
2: 목심이 조금밖에 안 나오겠네.
1: 우리 소중한 애기.
2: 얻는 키워서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 이렇게 예. 또 추리를 해본 결과 매일매일 돼지와 함께 지내는 2328님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
2: 네.
1: 저희 맞춰야 돼요.
2: 아, 저는 그렇죠, 맞춰야죠.
1: 맞춰야 합니다.
2: 예, 예.
1: 저는 조심스레 말이죠.
2: 네.
1: 아, 어렵다. 저는 이 약간 네. 그 삼겹살과 갈비 요 중간 요 사이에 있는 네. 뭐 등심 요 사이에 있는 요 부위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2: 네.
1: 저는 꼬들살.
2: 어, 꼬들살.
1: 꼬들살 예상해 봅니다.
2: 아, 별미죠.
1: 꼬들살. 예.
2: 저는 네. 항상 제가 그래도 그 경력직이잖아요. 내맘 내맘.
1: 네네.
2: 예, 여기서 이 제작진들이 이 수많은 돼지 부위를 지금 던져줬잖아요.
1: 네네.
2: 가장 쉬운 게 거의 정답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게 꼴 이유가 없어요. 자, 어. 삼겹살 갑니다. 너무 뻔한 정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 아, 사실 예예. 삼겹살이 너무 파퓰러하죠.
2: 네.
1: 자, 좋습니다. 과연 저희 추리가 맞았을지. 그럼 2328님과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2: 네.
1: 파우의 페이버릿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파우의 페이버리 듣고 오셨습니다. 23281님과 어떻게 전화 연결이 지금 됐나요? 자, 됐다고 합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공룡나라 경남 고성에서 골고리 키우는 40세 장성진이라고 합니다.
2: 야, 반갑습니다. 성진님, 안녕하세요.
0: 아, 공룡나라. 네. 네. 네. 성진님, 혹시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봐도 돼요?
1: 이게 매일매일 제가 좀 달라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보통 6시에 출근해가지고. 네네. 축사 덜고. 네. 네, 사료 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하가 좀 잡혀가지고. 네. 출하하고 12시쯤

0: 제가 들어왔어요.
1: 저녁 12시요?
0: 아니요, 아니요.
1: 아, 오후 12시.
0: 네.
2: 다행이네요.
1: 혹시나.
2: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예, 예. 가장 힘든 거는 뭐예요, 성진님?
0: 이게 힘들다라기보다는 이게 냄새가.
1: 네. 아, 그쵸. 아무래도. 네. 예, 예.
2: 아무래도.
0: 코로 맞는 건 괜찮아요.
1: 네네네.
2: 네네.
0: 코로 맞는 건 괜찮은데, 제 몸에 이제 빼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날까봐.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좀 씻을 때 조금 두 번씩 씻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1: 아, 이미 습관이 되셨구나.
0: 네네.
2: 이게 한번 씻는다고 쉽게 사실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0: 네, 이게 따뜻한 물로 씻어줘야 그나마 조금 냄새가 네네. 빠지고요.
2: 네네.
1: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우리 또 신디가 돼지띠인 거 혹시 아시나요?
0: 알고 있죠.
1: 알고 계시는군요. 예, 예. 신디가 또 아시다시피 까탈레나잖아요. 예, 엄청 네네네. 성격이 까다로운 까탈레나인데 실제 돼지들도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0: 얘들이 기온에 굉장히 민감해요.
2: 이건 몰랐다.
1: 네네.
0: 예, 얘들이 이제 너무 더우면 여름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면은 사료를 안 먹어요.
2: 와, 입맛이 떨어져.
1: 어디 그 의외네요. 돼지가 사료를 먹지 않는다라는 건.
2: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그러고 겨울을 되면 이제 네. 사람으로 치면 감기 같은 건데 이 감기 걸리면은 네. 얘들이 콜록콜록거리기 시작하거든요.
2: 아이고, 네네네.
0: 그러면 사료를 안 먹습니다.
2: 아,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다.
1: 네, 네. 저희가 사실 뭘 먹을 때 맞아요. 아, 좀 돼지 같이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 전혀 다른 이야기
1: 아니네요.
0: 사료통이 더러워도
1: 네.
0: 애들이 사료를 흐치기만 하고
1: 이야, 깔끔한 동물이에요 돼지가.
2: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막 너저분하게 막 어지럽게 해서 먹고만 이런 돼지 같은 녀석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네. 예, 예. 사실 김진영 씨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아니 뭐 진영 씨가 돼지 같다는 얘기 아니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 맥락이 이상했지만 예, 예. 그런 예, 예. 이야기 아닙니다.
1: 진영 씨도 깔끔하다. 예, 우리 신디가 깔끔한 걸 또 유명하거든요.
2: 아니 그럼 성진 씨 예, 예. 혹시 또 네네. 저희가 모를 법한 흔하게 사람들이 돼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편견 이런 게 또 있나요?
0: 편견이라면 돼지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거 이런 거 정도.
1: 맞아. 사실 되게 고단백 음식이잖아요.
2: 맞아요.
0: 돼지가. 네 이게 예, 예. 돼지고기에는 이게 콜레스테롤이 지방을 분해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2: 네네네.
0: 그래서 살이 찔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돼지 기름도 되게 건강하다고 저도 얘기 들었고.
1: 맞아요.
2: 되게 편견이면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비계도 되게 사실 건강에 좋잖아요.
0: 기름이.
1: 네.
0: 라드유 아시죠?
1: 네, 예, 알죠.
2: 맞아요.
0: 이 돼지 기름이 네. 기름 중에서도 가장 상급 기름이에요.
1: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짜장면 다 그 기름으로 네네.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0: 그래서 느끼함도 좋고요.
1: 네네.
0: 볶음밥을 해도 돼지 기름에 하면 느끼하지가 않아요.
1: 아, 맞아.
2: 야, 성진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저 돼지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창민 씨랑 제가 예전에 돼지고기로 한번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0: 네네네.
1: 실제로 그 정도로 저희가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2: 좋아한다.
1: 그 가게에 돼지고기 멸종됐잖아요. 저희 때 한번 그 정도로 저희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2: 오늘은 그만 하고 예예.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성진님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를 저희가 맞춰봐야 하는데 정답인 이 부위를 제일 좋아하는 성진님의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느끼하지가 않고요.
1: 어허.
0: 담백합니다. 네?
1: 담백해요.
2: 담백하다.
1: 네. 잠깐만요. 예예. 예.
2: 담백하다.
0: 이게 고기가 네. 너무 기름지거나 하면은
1: 네네.
0: 많이 못 먹잖아요.
2: 어허. 맞아요. 맞습니다. 기름이 많이 지면 못 먹어요 많이.
1: 맞아.
0: 네. 그런데 돼지 부위 중에서도
1: 네.
0: 엄청 담백하고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2: 네, 과연 담백하고 쫄깃쫄깃. 혹시 그러면 이 부위로 조리를 해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해서 드세요?
0: 전 주로 구워 먹고요.
1: 구이용으로.
0: 네, 된장찌개 한번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2: 네.
0: 아까워서 잘 안 넣죠.
1: 아하.
2: 그만큼 그냥 고기 자체 이 부위만으로도 맛있다. 저 그럼 네. 혹시 이게 좀 어찌 보면 또 큰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고깃집에 가면 흔히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는 부위인가요 이게?
0: 그렇게 흔하지는

0: 나는데 고깃집에서는 허장하진 않아요.
1: 약간 삼겹살은 약간 흔들린다 여기서.
2: 이야.
0: 근데 이거 네. 잘 찾아보시면 이 부위를 파는 식당도 있어요.
2: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청민 씨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1: 조심스레. 예. 약간 벌써 지금 설레입니다.
2: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제가 삼겹살이라고 예상을 했고.
1: 네.
0: 네네네.
2: 창민 씨는 꼬들살을 예상을 했거든요.
0: 너무 흔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2: 잠깐만요.
1: 뭐
0: 제가 돼지 키우는데.
2: 너무 흔하게 간다고 지금 저희한테.
1: 흔하게 간다고?
2: 자,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강력한 힌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1: 하나만.
0: 등심 주변에 있어요.
1: 다 줬다.
2: 아하. 잠시만요. 근데 흔한 부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0: 네네.
2: 예예. 근데
1: 멀지 않는데?
2: 군대?
1: 아하. 아하.
2: 좋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나요?
2: 바꿀 수 있죠.
1: 자, 혹시 정우 씨 혹시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2: 바꿔야죠. 무조건 바꿔야죠.
1: 삼겹살은
2: 저는
1: 아닙니다.
2: 가장 기름이 많은 부위로 선택을 했는데.
1: 기름이죠.
2: 그렇죠.
1: 자, 어디죠?
2: 자, 그러면 저는 꽃살 갑니다.
1: 아, 꽃살.
2: 예. 꽃살. 요즘에 꽃살 파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1: 아, 꽃살 조심스레 꼬들살 바로 옆인데.
2: 맞아. 꽃살로 갑니다. 예, 예.
1: 자, 그러면은
2: 예, 예. 우리 창민 씨는
1: 약간 파퓰러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2: 네.
1: 아, 꽃살? 조심스레 그러면 네. 전 그 바로 아래 낙엽살 가보겠습니다.
2: 낙엽처럼 훅훅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1: 가을이니까 제철 음식 아닙니까? 가을에 또. 자, 낙엽살 등심 근처는 아니지만
2: 예예.
1: 어떻게 돌고 돌아 저는 낙엽살 가봤습니다.
2: 좋습니다. 저는 바로 목심 아래에 있는 꽃살로 예,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1: 낙엽살과 꽃살과 예. 낙엽살. 자, 그럼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장성진님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종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정답은 등심 떡살입니다.
2: 등심 덥살이요?
1: 등심 덥살이요?
0: 가브리살이라고 해요.
2: 가브리!
1: 가브리 하려고 그랬어! 진짜 가브리 하려고 그랬어!
2: 나도 가브리 하려고 그랬어!
1: 아.
2: 근데 제가 왜 가브리를 안 했냐면,
1: 네네.
2: 가끔 가브리살을 보쌈으로 이렇게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 저는 약간 기름지다고 생각했거든.
1: 거기다가
2: 네네.
1: 가브리살을, 네. 저 솔직히 성진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은근히 좀 파퓰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 저도 또 파퓰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 가브리살 은근히 많은데.
2: 네.
1: 아쉽네. 자,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성진이 뽑아주신 살은 가브리살인데.
2: 그렇습니다. 네.
1: 가브리살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부위인지.
0: 일단은 그 부위가 흔하지 않은 부위고요.
2: 네. 근데 우리도 왜 흔하다고 생각해?
1: 우리 흔하나 왜 그래?
2: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예.
0: 그런데 네. 이게 흔하지 않은 부위인데. 네. 많이 팔아요.
2: 아, 그러니까요.
0: 근데 사람들이 네. 이 부위들 잘 안 사 먹더라고요.
1: 나 되게 잘 사 먹는데.
2: 저희는 사실 너무 잘 사 먹고 있어서.
0: 저 정육점 가면 항상 남아 있어 가지고.
2: 아, 그렇구나.
1: 안 남길 네. 건데.
2: 예예. 예.
1: 어떤 얼마나 좋은 부위인가요?
0: 그 부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름기가 적어서 네. 사실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요.
2: 맞아요. 제가 가브리살 보쌈 얘기했잖아요. 무한대로 쭉쭉 들어가거든요.
1: 그렇다니까.
2: 예예.
1: 아, 다시 한번 가브리살의 위대함을 우리 성진님 덕분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성진님 어떻게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돼지들에게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0: 제가 내년이면은 이 일을 그만둬요.
2: 진짜요?
0: 네.
1: 혹시 어떤 사연으로?
0: 예. 여기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1: 예예.
0: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1: 아이고.
0: 다른 업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1: 새로운 시작.
0: 예.
2: 그렇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겠다.
0: 예, 아무래도 예예. 저희 가족들을 책임지주고 제가. 아버님이 이걸 쭉 해오셨기 때문에
1: 네네.
0: 이 일로 제가 커왔고요. 이 업을 쭉 봐왔고요.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이거 그만두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착잡하고요.
2: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1: 울컥하실 것 같아요.
0: 뭐 매번 도축장에 돼지 싣고 가면은
1: 네.
0: 잘 가라 잘 가라 아이고. 얘기는 했는데 네네.

0: 이제 그것도 할 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1: 네네. 아이고, 마음이 좀, 네. 좀 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돼지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진 씨와 성진 씨 가족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네.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저희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계속 가지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지금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새로 하시는 일도 예, 분명히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네. 네.
1: 화이팅!
2: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6: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5: 에우하고
6: 그 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5: 휘황장 밝았구나.
7: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8: 네, 오랜만에 만난 너무너무 친한 형 우리 정모 씨와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승부를 벌여본 코너죠. 네 마음.
9: 내 마음.
8: 자, 역시 스포츠 경기든 이런 승부든 아 일단 재밌었어요.
9: 아 그러니까요.
8: 예. 근데 어떠세요 형님? 그 예. 스포츠 경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형님께서는 하시는 게 더 재밌으세요? 아니면 보는 걸 또 즐기시는 편이세요?
9: 아무래도 하는 게 더 재밌기는 해요. 예, 하는 게 더 재밌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예 나이가
8: 40대
9: 예. 이제 접어들면서 네. 조금씩 다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예, 스포츠를 하면서
8: 맞아요.
9: 물론 창미 씨는 이제 요즘도 운동 많이 하고 러닝도 하고 하시지만 네. 공으로 하는 운동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8: 맞습니다.
9: 요즘은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걸로 많이 만족을 하고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뭐 스포츠 경기는 아니었지만 또 네. 대결도 이렇게 겨뤄봤잖아요. 제가 물론 졌지만
8: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회말 투아웃은 별 이변 없이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해서 제가 1승을 거뒀고 정모 씨는 연패 중이라는 거.
9: 아 근데 진짜 제가 스페셜 DJ분들이 오시면서부터
8: 네네.
9: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리만큼 연패예요. 오히려 신디가 있을 땐 네. 제가 승률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8: 약간 그런 건가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9: 진짜 그거 같아요. 뭐 이럴 수가 있나?
8: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9: 예, 지금 쌍둥이 상황과 같다고 지금 작가가 에헤이. 지금 저에게 박돌이 작가가
8: 말넘심.
9: 예, 지금 왜 매를 버네요.
8: 말넘심.
9: 예, 좀 가만히 있어요.
8: 참.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네. 이쯤에서 인사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좋습니다.
8: 자, 오늘 끝곡으로는 동방신기 트렉스 보아의 트라이앵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 최강창민,
9: 이역동부에서 기타 치는 정모였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누피라고 부르는 만화 제목은 피너츠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행복은 따뜻한 강아지야. 햇살 받아서 뽀실뽀실해진 강아지 털 손으로 쓸어줄 때 그 행복감,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행복으로 꽉 차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행복은 인별그램 2만 돌파야. 행복은 밥 먹고 났는데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행복은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논다는 거야. 연휴를 코앞에 둔 10월 8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The Weeknd의 Take My Breath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해석을 하자면 Take My Breath, 내 숨을 먹게 해. Take My Breath,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Take My Breath, 숨이 멎을 만큼 빠져들게 해. Take My Breath, 내 모든 걸 빼앗아. 지금 다 똑같은 Take My Breath인데 왜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 그 의역은 또 어떤 역이야? 무슨 역이야? 뭐 의정부역이야? 어디야? 어디 얘기라는 거야? 여의도 역이야? 뭐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직역 말고 아 이렇게 아 다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구나. 이 수진님께서 아 오늘은 보라네요. 요 모습이 예뻐요. 꺄! 어제 위켄드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최고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제 고향에서 공연을 했고요. 오늘도 또 공연을 한다고 하죠. 저도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 소식을 몰랐을까요? 위켄드가 왜 아무 연락이 없었지? 아, 참. 내가 살고 있는 데로 왔으면 누나도 보고 가고 그래야지. 내적 친밀감. 왜냐면 두대에서 위켄드 노래 진짜 많이 틀어줬거든요.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자, 어차피 내일부터는 또 연휴 3일. 잠깐만요. 나 왜 이렇게 연휴가 너무 싫지? 너무 싫다. 빨간 날이 나 왜 이렇게 싫지? 근데 저 빼고는 다들 지금 입꼬리 올라가 있죠? 그쵸? 지금 막 날아다닐 것 같죠? 뭐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일을 정말 좋아합니다만 뭐 두댕이가 행복하면 저도 같이 행복한 거죠. 예. 정수경님, 영미씨 연휴에도 생방하니까 신나는 거죠? 예, 신나긴 신나는데 신나긴 신나지만 또 육아의 시작이니까요. 예. 7189번님 진짜 행복은 나만 휴일이고 애들은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거야. 이거 말한 게 없지. 이게 최고죠, 진짜. 예. 자,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오늘은 두 대가 보유한 몇 안 되는 게스트, 그중 3분의 2가 출연을 합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김희석 씨, 나비 씨 두 분 함께하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서 다들 이거 뭐냐고, 동그란 거 뭐냐고 대체 정체가 뭐였는데, 호박입니다. 호박.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또 텃밭을 또 가꾸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농사 지은 거 이거 호박 갖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어머 너무 귀엽다 고마워 잘 먹을게 했는데 뭔가 이 안에 나한테만 왜 호박을 줬을까? 괜히 막 의미부여하게 되는 거 있잖아. 괜히 부정적으로 또 해석하게 되고 뭐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좋게 해석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호박 너무 귀엽죠? 동그랗게. 자, 오늘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내일 또 한글날 아니겠습니까? 그 한글날을 맞이하야 또 우리 양준일 오라버니의 가나다라 마바사 한번 가야죠.

너와 나의 암호말 화장실 급할 때면 가나다라 마발사 가나다라 마발사 강원특별자치도청 광고주란 뜻이야 올품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에르웍스 샘표식품 주식회사 광고주란 뜻이야.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EPIK 데이트 안영입니다. 김수아님, 광고회사 광고 많이 붙여줘라. 이렇게 온몸으로 광고 소개하는 DJ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냥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김현숙님, 이 노래를 들으면 붕붕 나르는 기분이 들어요. 신나게 만드는 노래 들려주세요. 에픽하이 플라이. 알겠습니다. 플라이. 제가 모든 노래 춤을 약간 이렇게 어깨를 올려서 추더라고요. 이 노래에도 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냐? 에픽하이 플라이.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픽하이의 Fly 듣고 왔고요. 이혜미님, 오 에픽하이 콘서트 예매 시작됐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네요. 와마 내년 1월에 공연을 한다고요? 근데 예매가 벌써 시작된다고요?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쵸? 우와 이렇게 빨리빨리 예매를 하는구나. 와 어쨌든 에픽하이 오빠들 노래가 다 좋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거 너무 부럽부럽. 문성애님, 지금 막내딸이랑 택시 아닌데 안영미 라디오 나온다고 아는 척 했어요. 우와 기사님께서 아이에게 막대사탕도 주셔서 더 좋으네요.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럼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님이 라디오 두 대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쵸? 아니면은 문성애님이 안영미 라디오 나오니까 지금 틀으라고 하신 건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훈훈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유미님, 내일이 한글날 100주년이래요. 전 급식실 영양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100주년 한글날 기념 케이크를 제공했답니다. 어머 사진도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오 대단하시다 진짜. 어떡해. 와 여기 그 떡인 아 케이크 케이크 위에다가 지금 동그랗게 한글날 제정 10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어머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급식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짜장밥에다가 계란국에다가 와 이건 뭐예요? 피자예요? 피자빵이에요? 빵 위에 부황 뜬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엄청 되게 다채롭게 해주셨다. 아우 진짜. 네 9980번님. 하 연휴인 거 있고 식재료 발주 깜빡해서 퀵으로 요청해서 받았어요. 아 9만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퇴사하고픈데. 내가 사장이네요. 자영업자분들 모두 정신 차리고 대박 납시다. 여러분 주말에 마라탕 많이 많이 드시러 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아 마라탕집 어느 마라탕집이신지 또 저기 간판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다들 숨죽여 듣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는 되긴 됩니다. 마라탕집 알려주세요.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정향님님, 광고 소개하는 거 보면 착한 내 아무나 할 수 없는 재주를 영미 씨는 갖고 있어요. 너무 웃겨서 참지 못하고 로그인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라도 안 하면은 아파. 아픈 사람이 약간 심병 난 것처럼 아파 알아누워 집에서. 그래서 다 해야 돼. 풀 거를 다 풀고 가야 돼. 우리 광고주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 최예나 씨가 저를 위해서 노래를 또 내주셨네요. 아이유 씨가 유인나 씨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 것처럼 예, 보기 드문 여자라는 노래를 했어요. 한번 들어나 볼까요?

최애나의 신곡 보기 드문 여자 그리고 레드벨벳의 피가 부왕 제가 아까 부왕 얘기해가지고 부왕 피가 부 듣고 왔습니다. 한명미님 빵 위에 부왕은 혹시 페페론인가요? 정말 기발하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딩동댕 한명미님 플러스 점수 200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봐, 척하면 착 알아들어. 우리 두댕이들은 바로 알아듣잖아요. 이 혜정님께서 영미님의 솔직함과 찰진 입담 때문에 가게 매출은 없어도 웃겨서 배꼽 잡고 있습니다. 두대는 역시 영미님이 맛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 혜정님도 지금 가게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가게인지 한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다들 왜 이렇게 쉬쉬하시지? 왜 본인들 가게 이름도 왜 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가게 이름 알려주세요. 왜? 왜 우리 가게에서 우리 두대 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사람들이 저 가게 가지 말자 이렇게 될까봐 빨리 말씀하셔요 어떤 가게인지. 5677번님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아니 복직하니 생일 특별 휴가가 생겼더라고요. 우와 애들 등원시키고 오랜만에 혼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생일 선물 다 필요 없고 이게 선물이지 싶어요. 복직하고 못 듣다가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 들으며 집안일 하니 너무 좋다요. 일로 와봐. 아 참. 봐봐 잘 나갔어. 지금 특별 휴가가 생겼대잖아. 어? 더군다나 애들 등원시키고 지금 혼자 쉬고 있대잖아. 너무 좋아. 근데 집안일 하면서 왜 라디오를 듣고 있어? 집안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생일인데 쉬어야지 놀아야지 어디든 가. 가 뭐 스타필이라도 가. 가서 쇼핑이라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나 정말 속이 터지네 진짜. 아 그리고 때마침 오늘 저희 윤미순 여사님도 생일이셔서 같이 한번 생일 축하드릴게요. 예. 생신 축하합니다. 제가 또 우리 두댕이들 생일일 때도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정작 저희 엄마 생일 때는 제가 제대로 축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윤미순 여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어제 제 책장을 정리하시다가 제가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말없이 버리셔가지고 제가 어제 아주 난리를 쳤는데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안 읽어도 데코라도 저기 둬야 되니까 책은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어머니? 자 그럼 저희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김인석 씨 나비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한축회

0: 협, 티월드 고속페리, 코롬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호흡. 아, 숨 좀 쉬느라고요.
2: 나비 씨 저 애나로 간 줄 알았어요.
1: 예, 예, 예.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3: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뽀뽀 장인 안영미,
1: 호흡 장인 나비.
3: 울음소리 장인 김인석이 함께합니다.
0: 나의 엑스 이야기. 100% 익명보장 연애토크 함께 하실 두 분이죠. 김인석 씨, 나비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한 주 동안 또 두 분은 별일 없으셨고요.
1: 정말 예, 별일 없이 무사히 예, 왔습니다.
0: 예, 예, 예.
1: 뭐 사는 게 애 키우고 일하고
0: 뭐 똑같죠.
1: 바쁘게 돌아가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만 해도
0: 그래.
3: 감사한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
0: 그래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정말 네. 나이를 먹으니까 예전에는 막 그럼, 화려하게 살고 싶고 또 화려하게 정점을 네. 찍은 사람들 부러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냥 아무 기사 없이
3: 네, 맞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맞아. 그런 거 욕심내는데
0: 그래,
3: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해도 감사하죠.
0: 그럼 그럼
1: 그럼요. 네, 네.
0: 아무 이슈 없는 게 너무너무
3: 맞습니다.
0: 다행이에요.
3: 맞습니다.
0: 김은수님께서 두 분 근데 왜 오늘 피곤해 보이죠? 아무 이슈가 없었는데 왜 피곤한 거야?
3: 나비 씨는 아이 둘 때문에
1: 항상 네. 피곤해요.
3: 네, 항상 예,
1: 잠 부족, 수면 부족입니다.
0: 나비 씨는 예. 항상 그래도 에너자이저였는데 둘란 사람치고는 진짜
1: 요즘에 조금 남편 속상? 없이 네. 혼자 이제 거의 맡아서 하다 보니까
3: 왜 남편 없이에요?
1: 남편이 이제 그 퇴근이 좀 늦어요.
3: 늦어져요.
0: 왜 갑자기 늦었죠?
1: 아, 뭐 딴 적인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는데
0: 아이 둘을 또 먹여 살리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1: 맞아요.
0: 되니까
3: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주차장 조금, 한번 가보세요.
1: 예. 주차장 쪽이요?
3: 주차장 쪽에
1: 저기 문제 많아요.
3: 네, 후라시 한번 켜보세요.
1: 아, 후라시요?
0: 주차장에서?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은 네네네. 방송하잖아요. 인터폰에
1: 입차했으면 뜨거든요.
0: 차량이 그 들어왔습니다.
3: 그 기능 왜 하는 거야?
1: 아, 그거 좋아요. 그 잡아내기 딱 좋아.
0: 나 그 기능 좀 없었으면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3: 아, 반대로.
0: 우리 엄마 전화 오잖아. 너는 왜, 왜 아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왜 안 들어오고
1: 있어? 왜 안 올라와?
0: 우리 김인석 씨는
3: 저는
0: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3: 아 며칠 전에 이제 네. 그 술잔을 좀 기울였는데.
1: 오랜만에.
3: 오랜만에.
0: 누구랑요?
3: 상렬이 형님하고.
1: 아니 상렬 오빠랑 잠깐만. 기울이면 밤 새는데
0: 왜 그렇게 하드 코스를 하다
3: 보니까. 모르겠어요.
1: 이거는
3: 하다
1: 거의
3: 어째 어째 하다 보니까
0: 예.
3: 했는데 어제 그제였는데.
0: 어머.
3: 여파가 오늘까지.
1: 아 상렬 오빠 건 일주일 가요.
3: 예,
1: 일주일 가.
3: 상렬이 형 문자 주셨더라고.
1: 예.
3: 건강해라 인석아.
0: 아니.
3: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해라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자기가 내 건강을 다 헤쳐놓고 건강해라 이렇게 이거
0: 지상렬 선배님 이제 술 잘 안 드신다고 그러셨었는데 다시 또 시작됐군요.
3: 아니요 많이 안 드시는데 그날은 좀 약간 네네 필이 올라오셨나 봐요.
0: 어떻게
3: 그런
0: 여전히,
3: 날이 있습니다.
0: 여전히 침을 뱉으시던가요? 그 침 뱉는 주사
3: 속이 좀 네네 많이 혼났어요.
0: 이 정영님께서 저는 전체 라디오 코너 중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세 분의 케미가 최고.
1: 땡큐.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지 않아도
1: 네.
0: 저희들 입 푸는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3: 그렇죠.
0: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김인석 씨는 일단은 인별 활동을 또 붙잡고
3: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새 앨범을 냈잖아요.
1: 맞아요.
3: 활동할 무대가 없기 때문에
0: 아, 예, 그렇죠.
3: 인별그램이 저희 무대예요.
0: 그럼요.
3: 네, 네.

0: 네, 요즘은 그래요. 네. 네.
1: 스스로 창작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창작하고 올리는 거에 비해서 네. 피디의 몰라보게 잘생겨진 개그맨의 근황.
0: 아, 직접 올리신 건가요?
1: 직접 올렸어요. 다 제가 기획하고.
0: 이것도 있네요.
2: 유명 연예인의 충격적인 출근 모습.
1: 네. 어,
0: 많이 충격이네요.
1: 네네, 이런 예.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네네.
2: 예. 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자꾸 인별에 올리게
1: 이제 클릭을 하더라고. 우리 얼굴 갖고 클릭이 안 돼. 우리 얼굴 갖고는 클릭 유도가 안 돼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2: 그런데 약간 그래도 네네네. 애매해. 왜냐하면 정말 지상렬 선배님이나 오지연 선배님 같은 예. 분이 몰라보게 잘생기고
0: 그럼 반전이지 대반전이지
2: 아 웃기려고 개그맨이니까 웃기려고 저랬나보다 할 텐데 또 김희석 선배님은 또 잘생기신 분이
0: 하니까
1: 네네.
2: 그냥 자화자찬 같고
1: 그래서 저희가
2: 자기애가 그냥 충분히
1: 아니요 사진에 모자이크를 많이 친 다음에 요 글자 요 레터링이 들어가면 자극적으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2: 그래서 약간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아 만약에 이 몰라보게 잘생겨진 개그맨의 네. 실물이 궁금하다면 두 번 클릭
0: 두 번 클릭하세요. 하세요. 하트 유도하는 거.
1: 두 번 누르면 하트만 되는 네. 거 알죠?
2: 맞아요. 너튜브 요즘에 그 많이 낚이잖아요.
0: 많이 낚여.
2: 특히 우리네 엄마들이 많이 낚이잖아요.
1: 아, 저 그거 해야 되겠다. 네. 김인석의 월수가 궁금하면 두 번 눌러주세요.
2: 두 번 클릭해주세요.
1: 화면을 두 번 두드려주세요.
2: 그 밤새 그
1: 아, 요거 번, 해야 되겠다. 좋네요.
2: 두 번을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1: 네네네.
2: 엄마 그거 왜 누르고 있어? 그 여배우가 왜 궁금한 거야, 도대체?
1: 하트가 켜졌다 지워졌다. 켜졌다 지워졌다.
0: 깜빡깜빡.
2: 그거 다 나쁘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네네. 우리 엄마들 속지 마세요, 아빠들도. 예.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의 X 이야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부터 들어가 볼게요. 미니홈피 시절 파도를 타다가 만난 X가 있어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한다고 느꼈을 때 만나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갈등했어요. 당시 제 사진은 죄다 하두리로 찍어서 실물과 적지 않은 갭이 좀 있었어요.
0: 차이가 많이 나죠.
2: 갭 투자를 좀 하셨네요. 하지만 결국 오케이. 그리고 최대한 꿈이었습니다.
3: 화장은 이쯤 하면 됐고 옷은 아 그래 청바지.
2: 제일 날씬해 보이는 바지를 골랐는데요.
3: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꽉 맞는 거야? 허리가 좀 끼네. 숨을 몰아쉬고 겨우장 같다.
2: 그렇게 본래 나는 화장과 깎이는 바지 안에 꽁꽁 가둔 채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4: 안녕.
3: 아, 네. 안녕.
4: 사진으로 봐서 그런가 낯설지가 않다요. 우리 그냥 평소대로 말 놓고 해도 되는 거지? 여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야.
3: 그럼 되게 맛있겠다. 와, 파김치부터 심상치 않네?
4: 맛있지?
3: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곱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파김치에 1차로 반한 저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의 이성을 잃고 열심히 먹어 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딱! 슝!
4: 잠깐만, 방금 뭐지? 뭐가 슝 날아갔는데 뭐지?
3: 뭐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못 봤는데.
2: 제 눈은 황급히 테이블을 수색했죠. 하필 남자 쪽 테이블로 날아간 단추. 제 바지에서 단추가 발사된 거였어요. 어떻게든 저걸 없애야 되는데.
4: 아니 뭘 그렇게 봐. 잠깐만 이거 왜 단추가 여기 있지?
3: 그러게. 웬 단추가 거기 있지?
4: 삼겹살집에 왜 단추가 이렇게 있어?
3: 나도 처음 본다.
4: 아 진짜 이거 처음 본 단추인데?
3: 그래 내가 그걸 어디서 봤겠어. 당연히 초면이지.
4: 혹시 줄까? 필요할 것 같은데.
3: 왜 갑자기 왜?
4: 싫은가 보네. 그럼 이거 버린다 진짜로?
2: 네 실랑이 끝에 단추는 결국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3: 아 뭐야 아까 다 본 거야? 아니야 그냥 장난일 거야. 아니 본 건가? 단추를 왜 줬겠어? 아이 그냥 준 거겠지. 아이 몰라 생각하지 마.
2: 근데 X가 헤어질 때 그러더군요.
4: 나비야 너 오늘 예쁘더라. 근데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와. 난 고무줄 바지도 상관없으니까.

0: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 샵의 스위트였고요. 자, 오늘의 X 사연 보내준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아, 박성원님께서 저런 어제 발사된 게 누리호가 아니라 단추야. 아, 전 단추는 아니고 그 뭐더라 치마 후크? 그게 너덜너덜해져서 부여잡고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저도 밴딩된 옷을 즐겨 입어요. 아. 백진아님, 말투가 다정해서 더 민망해요. 진정한 배려는 모른 척인데. 아. 그러니까 말이죠. 노수희님, 두 분 다 목소리 성우급이에요.
1: 아우, 반하셨나봐요. 네.
2: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아, 특히 왜 배 힘줄 때 나비씨 목소리.
1: 어, 호흡 좋았죠.
0: 그게 그렇게 야릇할 일인가요? 예.
1: 어, 저는 배 힘을 그렇게 줘요.
2: 그리고 약간
0: 오승현님께서 나비씨 지독하게
1: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땡유.
0: 저는 이 단추 얘기만 나오면은 네. 항상 저희 코빅에서 네. 그 우리 메인 작가님 있잖아요. 네. 이 장덕균 작가님.
1: 왜요? 왜? 단추 사건이 있었어?
0: 뭐가 퓨욱 올라가고요. 뭐지 단추.
1: 단추. 어, 똑같이. 어.
0: 진짜 웃다가 단추가 빡 터지면서 단추가 천장을 치고 올라갔어요.
1: 만화 같아. 만화처럼.
0: 저 만화처럼. 어. 그래서 배가 진짜 만화처럼 이렇게 났어요. 너무 귀여웠던 적이 있었어요.
1: 귀엽지. 애교지.
2: 내가 또 저렇게 생기셨었어요. 네네네. 제
1: 귀엽게.
2: 네.
0: 자, 꽁트에서 먼저는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2: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X와의 첫 데이트. 첫 데이트라고 잘 보이려다가 실수도 하고 허세 부리다가 들키기도 하고 처음이라서 더 긴장하고 어색하니까 다양한 일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자의 첫 데이트 기억 꺼내주십시오.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2: 저는 뽕을 흘린 적이 있어요.
1: 아이고야. 아.

0: 우리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예. 아닙니다.
1: 그렇죠.
0: 뽕입니다.
1: 네. 여성분들은 뽕 조심하셔야 돼요.
0: 네네네.
2: 뽕 조심해야 되고 남성분들은 저기 키높이 굽이잖아요.
0: 아, 굽.
2: 굽 조심해야 돼요.
0: 그렇죠. 신발 예. 벗는 식당 같은데.
2: 안 돼요.
1: 굽. 뽕 조심하셔야 돼요.
2: 뽕.
0: 외자, 외자 조심하셔야 돼요. 외자.
1: 우리 애들 다 네네네. 조심해야 될 예. 것들이 있어요. 네네. 흘리면 안 됩니다.
2: 네네. 다 감추고 싶잖아요.
1: 그러면 예. 있죠.
2: 자, 솔직한 이야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1: 자, 우리부터 한번 털어내 봐야죠. XY 첫 데이트.
2: 와, 첫 데이트?
1: 저는 뭐 남편이랑 첫 데이트에서 그 남산인가 어디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그 노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보기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브락딱 브락딱이라고
2: 브락딱딱딱
1: 그런 닭이 존재하나 봐요.
0: 약간
2: 초인연 아니야?
1: 브락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0: 없다고.
1: 읍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는 어떻게 저러지 했어요. 이제 내가
2: 아유
1: 이제 내가 이걸 감추질 못.
2: 천둥번개야. 날씨는 맑은데 영미 씨지만 항상 천둥번개예요.
1: 그런 천둥번개지. 예. 이게 무슨 일이야?
0: 브람 터널도 많이 나오잖아요. 브람 터널 이렇게.
1: 브람 터널
0: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1: 맞아. 자 우리 나비 씨는 첫 데이트 때 어떤 일화들이 있나요?
2: 중학교 3학년 때. 아. 같은 반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명동에
0: 옛날에는 네. 시내 쪽으로 영화 보러 많이 갔었어요.
1: 명동
0: 단성사 같은 거.
1: 번화가. 네네.
2: 예, 명동에서 영화를 한편 보고 네. 그 유명한 칼국수집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이제 김치가 네네. 마늘
0: 김치잖아.
1: 마늘 냄새 3일 가잖아. 그렇죠.
2: 마늘 향이 너무 진한 거야.
0: 어떨 때는 배추보다 마늘이 더 들어가 있어. 김치에.
2: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네. 향이 냄새가 날까 봐 말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워서
1: 그럴 수 있었겠다.
2: 눈빛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1: 잘했어.
2: 이게 오픈하면은
1: 계속 복식
2: 예예 복식으로 해도 콧바람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어요.
1: 복화술?
0: 복화술.
1: 입 안
0: 벌리고 얘기하는 거.
1: 네네. 사랑해.
0: 네네. 뮤지컬 시카고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1: 그렇지 맞아.
2: 데이트할 때 마늘향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래 감치.
0: 아니 마늘향 얘기하시니까 이 패스트푸드 먹고 콜라 같은 거 시원하게 마신 다음에 이게
1: 계속
0: 탄산이다 보니까
2: 탄산 어쩔 수 없어요.
0: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서 옆으로
2: 이거 아빠들이 많이 하는데 옆으로
0: 빼줬는데도 이게 향이 너무 나서
1: 뽀빠이 같다. 얼굴 표정이 뽀빠이.
0: 네네. 파이프 담배 피듯이.
1: 파이프 담배 피듯이 이렇게 옆으로
0: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뺀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탄산 같은 거.
2: 잔향이 있어. 잔향.
0: 이게 강력한 탄산 같은 것들은.
1: 그래서 첫 데이트 때는 네네. 맥주 마시면 안 돼요.
2: 맥주 안 돼요.
1: 왜냐면 위로도 트름이 나오지만 네네네. 사실 이게 가스가 많이
0: 위아래로죠. 위아래로.
1: 네네네. 맥주 마신 날은 조심해야 돼.
2: 그때는 브라따따예요.
1: 브라따따따따따따따따. 브라. 자 우리 XY 첫 데이트 사연 오고 있습니다. 오승현님.
2: 네, 저는 첫 만남에 소주 세 병 까고 된장 술밥까지 말았어요. 또 소주를 먹었어요. 현 남편, 전 남친이 처음 본 저의 모습이라고.
1: 첫 만남에서 소주 3병 까기 쉽지 않은데
0: 거기다가 술 좋아하시는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2: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밥을 좋아해요. 된장 술밥.
1: 맞아.
2: 이게 속이 풀리거든.
1: 왜냐면 술 먹고 나면 이렇게 허해 이상하게
2: 탄수화물이 땡기죠.
1: 엄청 먹게 되잖아요.
0: 예전에 저도 만났던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만날 때마다 술 먹다 보니까 피검사 종합검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1: 떨어졌었어요. 지방간 나왔었어요.
0: 그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납니다.
2: 맞춰주다가 네.
1: 맞춰주다가 이거 이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0: 3189님 저는 신랑과의 첫 데이트에서 지갑을 놓고 갔습니다. 저희 신랑 일부러 놓고 온 줄 알았대요.
1: 그래도 결혼까지 어떻게 잘 이어졌네.
2: 그러네.
0: 만나러 갔는데 지갑 없다.
1: 지갑이
2: 약간 의심하게 되잖아. 뭐야?
1: 그건 아니야? 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치.
0: 윤성호 씨는 지금도 저한테 이러세요.
2: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0: 만나서 뭐 회의하기로 하고 뭐 네. 같이 행사 가기로 했는데도 지갑 안 갖고 왔다.
1: 20여 년을.
0: 네.
1: 20여 년 한결같이. 네네.
2: 그분은 군인이에요. 군이에요.
0: 저희를 데이트 상대로 생각하나요? 윤성호 씨. 뉴진스님 반성하세요.
2: 의심해 볼게요.

0: 2832번님, 저는 첫 데이트 때 잘 보이고 싶어서 생전 처음 렌즈를 끼고 나왔는데요. 넣는 게 너무 어려워서 2시간이나 걸렸어요. 충혈돼서 만났는데 눈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거 렌즈
1: 너무 끔찍해. 생각만 해도
0: 못 넣어. 렌즈 안약도 잘 못 넣어. 셀프로 넣는 거 있잖아.
2: 네네네.
0: 이게 눈이 계속
1: 안약
0: 그래가지고
1: 오정태 씨
0: 못 넣어. 네네. 무서워서. 자, 익명이요. 지금 느낌표까지 있어요.
2: 왔습니다.
1: 아, 왔어요?
0: 절대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2: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어머. 방구가 뽕 나왔는데
0: 쪼그려 앉으면 그럴 수 있어.
2: 자세가 어쩔 수가 없어요. 놀라서 1초 굳었다가 뒤늦게 남친 귀를 김종국의 당연하지 게임처럼 막아보았습니다.
0: 아. 아니, 방귀 막으면 어떡해요.
1: 냄새에 집중하라는 예. 건가요?
2: 코를 막아야지. 아니, 코를 막아야지. 코를 귀를 막으면 어떡해요.
1: 소리는 이미 났는데.
2: 예. 7년이 넘은 지금 그는 아직도 방귀를 끼면 가끔 뒤늦게 기막는 신이 가면서 저를 놀려요. 그럼 아직도 지금 사귀고 있거나 결혼을 하셨나요?
0: 결혼하셨나요?
1: 너무 귀엽기도 하다 그런데.
0: 너무 이렇게 끼고 나서 귀를 막았다는 건 약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끼게 막았다는 건가? 아직도 방금 거는 예행 연습이었던 건가?
2: 인트로였지 뭐. 인트로. 메인이 오프닝, 남아 있어요.
1: 예. 네. 네.
0: 자,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1: 아, 나오나요?
2: 아, 컴온.
0: 저희는 아, 그렇죠. 이게 방귀에다가 방귀 낄 때 라이터 되면 불 나는 거 알죠? 파이어.
2: 불 가보자.
1: 지금 마려우신 분들은 맞춰서 껴주세요.
2: 야, 지르자.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X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상영 님께서 아 왠지 가스가 21번 나왔네요.
6: 21.
5: 최혜영님, 아니 세 분 너무 웃겨서 앞이 안 보여요. 살이 찐 건가? 너무 시계 웃으면 앞이 안 보이네요. 이게 뭔 일이래요? 눈두덩이에도 살이 찌나요?
6: 악광대 쪽에 쪘을 수도 있어요. 악광대.
5: 아 요렇게 올라가
6: 올라가면서
5: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괜찮아.
7: 그 가운데 있던 눈곱이 옆으로 들어가서 가렸을 수도 있어요.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6: 점검 부탁드려요.
7: 네, 살짝 닦아주세요. 예. 네네.
5: 자 XY 첫 데이트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0: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주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엑스와의 첫 방구 아닙니다. 네. 첫 데이트입니다.
0: 네.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방귀, 목, 눈꼽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네. 너무 얘가 더티하다 그러는데 네. 우리 엑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1: 그렇습니다. 첫 데이트.
2: 설레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1302님, 짝사랑하던 남친이랑 드디어 첫 데이트하던 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었는데 걷다가 맨홀에 힐굽이 껴서 빠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아서 뺄 수도 없고요. 미니스커트는 왜 입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는 계속 걸어가고
0: 아이고.
2: 아 정말 시트콤 한 편 찍었어요.
0: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이런 날 있죠. 맞아. 이 굽 요거 이렇게 잘 낄 때가 있어요.
2: 그 보도블럭에 예전에 많이 꼈잖아요.
0: 맞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1: 아니 요런 분들 보면 사실 그런데 되게 풋풋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는 뭐 이런데 네. 다 그냥 트레이닝복에 네. 그냥 모자 눌러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장 입은 남녀가 이렇게 그래.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저 사람들 첫 데이트인가 보다. 아, 엄청 설레겠다. 막.
0: 네.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자는 가만히 멈춘데 남자 혼자 가면서 얘기하고 있네.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상황인 거잖아요.
1: 그 상황이지.
0: 혼자 뭐에 씌인 것처럼. 자, 9334번님.
1: 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계산할 때 카드가 잔액 부족이었어요. 결국 지갑 탈탈 털어서 계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집에 돌아갈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설펐던 첫 데이트였네요.
2: 풋풋하다.
0: 진짜.
1: 정말.
0: 이게 가장 창피할 때잖아요. 제가 낼게요. 내지 마세요. 아이,
1: 가만히 계세요. 먼저 나가 계세요.
0: 나가 계세요. 괜찮아요. 첫 데이트인데. 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1: 좀 빨리 뛰세요. 여자 후보.
2: 에구.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을걸요. 이때는 맞아. 20대 초반이나 네.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체크카드 쓸 때
1: 맞아요.
2: 특히.
1: 네. 맞아요.
0: 2661번님.
2: 네, 고3 수험생 때 소개를 받아서 첫 데이트를 했는데요. 비가 엄청 왔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양말이 다 젖었는지 냅다 벗더니 팔걸이에 양말을 널더라고요. 십몇 년이 지난 아직도 충격을 잊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지 그랬니?
0: 와, 진짜. 아니. 축축해서 꿉꿉할 수도 있지. 꿉꿉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걸 왜 쪽 짜가지고
1: 딱딱 떨어고
0: 이게 어떻게
2: 예. 아니 이게 보통 이제 연륜 있으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고3이면은 쉽지 않거든요.
0: 애기 때거든요. 예. 모든 이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심장이
2: 텅텅 뛰지.
0: 그런데
2: 양말을 벗어서 널어요.
1: 요 당시 고3 때면은 위생관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양말도 네네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뽀송뽀송한 양말 신고 가고 싶었나 보다.
1: 네. 1219님 아는 분 소개로 만난 남자분과 첫 데이트 때 스테이크를 처음 먹으러 갔는데요. 직원분이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맛있게 싸게 잘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

0: 너무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서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엄청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1: 그래도 맛있게 싸게 잘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2인분 같은 1인분이요라고 얘기했으면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힘들어지지.
2: 아, 그럼 애프터는 없어요. 애프터는 없어. 힘들어요.
1: 아. 아, 9078번님. 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8살 연하요.

0: 사랑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녀가 저보다 10살이 넘는 연상이었어요.
1: 와, 처음에 8살 연애를 하고 속인 거네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2: 돼지 왕갈비집부터가 좀 느낌이 끝나고 돼지
0: 열륜이 느껴지잖아.
2: 그렇잖아.
1: 열륜이 많이 느껴져. 갈비 뜯기가 쉽지 않거든. 갈비 뜯기가
0: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말고 아니고. 든든하게 왕갈비집에서 왜냐면 가성비도 좋거든요. 예. 고기 뜯고
2: 그렇죠.
0: 단백질 딱 보충하고
1: 그치. 냉면 때리고 냉면까지
0: 그런데 딱 여기에서 명숙이로
2: 나왔는 분을 만났어.
0: 끝났어. 그래도 이름은 예명을 쓰진 않았나 보네요. 똑같이 명숙이로 썼었나 보네요.
2: 그러니까 18살을 낮추신 거잖아요 지금.
0: 야, 얼굴이 장난하였나 봐. 장난하.
1: 그러니까 냉동인가 냉동인가.
2: 나이트 클럽이어서 가능한 거야.
0: 깜깜했으니까.
2: 깜깜하잖아.
0: 깜깜했으니까.
2: 조명 노출 정도 자체가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 보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분들.
1: 모공이 다 보여요. 네네. 낮에 올라오면
0: 영화 오펀처럼. 예. 어제는 분명 어린 친구였는데
2: 화장이 겉돌잖아 이런 분들
0: 뜨잖아요.
2: 떠 있잖아.
0: 많이 떠 있어요.
2: 허옇게
1: 많이 갈라져요.
0: 보이고. 네.
2: 버짐처럼 돼 있잖아. 이렇게 버짐.
0: 아유 또 풋풋하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역시 풋풋함이란 저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나 봅니다.
1: 버짐으로 끝나네요. 네.
0: 매콤한 첫 데이트까지 도착을 했네요. 자 사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2시에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본격적인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4457번님께서 네? 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인이에요. 저 자는 중.
7: 어머.
6: 4457번님 또 보냈어. 엄마 나 아직도 자는 중. 라디오 데려갔어도 괜찮았을 듯요. 길에서 자고 있어요. 나비 길에서 들려주세요.
8: 어머. 사진까지 보냈어.
6: 어머. 우리 나비 씨도 둘째. 아이니. 지금 아예. 누구한테 맡기셨죠?
7: 아니 제가 조금 오늘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그 동네 친한 엄마들 동생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지금 아이니를 봐주고 있거든요.
6: 그래.
7: 저도 걱정하면서 왔는데 진짜. 다행히 지금 계속 잠을 자주고 있대요.
8: 이렇게 좋은 아니, 엄마 일하라고.
7: 그러니까
6: 엄마 편하게 일하라고.
7: 혜연아, 다영아 너무 고맙고 언니가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쏠게. 아유.
6: 그 애들레이디 분들은 아니죠?
7: 그분들은 아니에요.
6: 애들레이디는 그냥 정말 예. 상업적으로 일하는
7: 그분들은 조금 집이 멀어.
8: 아, 집이
7: 멀어서.
6: 예. 와 진짜 근데 너무 따뜻하다.
8: 아, 애기는 왜 이렇게 콧구멍도 예쁘게 생긴 거야?
7: 너무 예쁘지.
8: 지금 애기 콧구멍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6: 너무 귀여워.
8: 콧구멍도 너무 귀여워.
6: 사진만 봐도 애기 냄새 나. 그,

0: 딸은 다르다.
1: 달라요.
2: 착하네, 순해.
3: 딱동이는 벌써부터 정수리 냄새가 좀 나가지고.
2: 아, 벌써요?
1: 정수리 고3 냄새가 나요?
3: 고3이 되나 봐.
2: 엄마 탓이죠, 뭐.
1: 아 맞다. 그거는 아들 탓을 하면 안 되지.
2: 네, 엄마
3: 정말 40대 가장 냄새가 나서.
2: 엄마 네. 가족력.
1: 가족력입니다.
3: 가족력. 닮아라 닮아라 어떻게 네. 그런 걸 담냐고.
2: 네네네. 저희들 다 알잖아 희극인들은.
3: 두댕이들 때문이야. 두댕이들이 정수리 냄새 그 유전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말이 씨가 됐잖아. 다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아, 또 아기 사진에서 정수리 냄새.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프락딱딱 정말 부끄럽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2: 네네.
3: 자 오늘 주제는 XY 첫 데이트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받고 있어요. 다행히 풋풋한 첫 데이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1: 4651님 군대 제대하고 좋아하는 여자분하고 첫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곱슬머리라 지저분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만지느라 스프레이가 없는 대신 시골에서 가져온 꿀을 바르고 나간 적이 있네요.
2: 이 사실입니까?
3: 옛날 이야기 같다. 이거. 와,
2: 너무
3: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데.
2: 옛날 그 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건 거의 꿀이랑 비슷한
3: 그래서
2: 느낌이었어.
3: 옛날에 그 색즉 시공이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임창정 오빠가
2: 맞네,
3: 젤이
2: 맞네.
3: 없으니까
2: 막 파리가 막
3: 딸기잼 딸기잼 머리에 발랐다가 파리 파리가. 계속
1: 파리 꼬이는데 야, 벌도 올 수도 있어. 꿀은.
2: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마음은 너무 급하고
3: 그래.
1: 아니 근데 곱슬머리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남편이 저랑 데이트할 때 저는 생머리인 줄 알았어요. 계속 머리가 예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이제 좀 하다가 네.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네네네. 가방에서 고데기가 나온 거예요.
2: 남자 가방에서
3: 고데기 예. 갖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1: 아, 그래서 저 처음에 의심했죠. 이거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 뭐지? 양다리인가? 알고 봤더니
2: 본인 머리를
1: 자기 머리를 틈만 나면 피고 있었더라고요.
3: 와, 진짜 예.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1: 곱슬이었어요.
2: 예.
3: 김선율님.
2: 네. 예. 전 남친 현 남편은 저랑 첫 데이트하는 날 그 복잡한 인사동에서 저를 옆에 태우고 긴장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요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1: 아유.
2: 스스로 너무 놀래서 울었다는.
3: 아이고.
2: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3: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다. 긴장하면.
2: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내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 몰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3: 그래요, 그래 맞아.
2: 만약에 아버지 차였으면 이거 진짜 눈물 나지.
1: 아 이건 큰일이죠.
3: 인사동 자체가 진짜
1: 복잡해요 거기는.
3: 저는 아마 평생 못 갈 거예요.
1: 여기는 지하철 타야 돼.
2: 거의 뭐 차 없는 거리처럼. 네. 그냥 도로에 사람들이 꽉 있고 거기를
3: 그래,
2: 막 비켜봐야 되고.
3: 거긴 말도 네. 못해요. 거기를 어떻게 차를 갖고 가셨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1: 그치 그치.
3: 7347번님.
1: 네, 첫 데이트 날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고 공원만 몇 시간 걷고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무슨 죄야? 엄마가 무슨 죄야?
3: 밥 좀 주소. 밥 좀
1: 주소.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입에서 단내 나거든요.
3: 단내 나.
2: 예, 근데 밥만 안 먹었으면 돼. 그만인데 예. 걷고 또 걸었대잖아. 데이트 코스 자체가 예. 걷는 코스로.
3: 저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할 때 그렇게 네. 남편이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이어트 할 때라서
1: 네네.
3: 그 똑같이 데이트만 하면 저도 못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을
1: 공복에
3: 얼굴 물도 많이 안 마실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배영만 선배님 계셔가지고
2: 뭐냐고요. 현선님, 신현선님. 중학교 때 썸남이랑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계곡 놀러 간다고 한 날 계곡물에 몸 불어서
3: 때 나올까 봐
2: 미리 전날에 집 욕조에서 때 밀었는데요. 때 밀다가 아이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절했습니다. 머리에 혹을 달고 썸남과 놀았던 기억이.
3: 아 귀엽다.
2: 야.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은 디테일하구나. 때 나올 것까지 생각한다고?
3: 맞아요.
2: 와 나 상상도 못했어.
3: 때 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걱정해요.
2: 아 때가 나오겠지?
3: 때 나오면 어떡하지?
1: 아니 근데 때는 따뜻한 물에 불려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곡물에도.
3: 근데 이제 어렸으니까. 물에만 가려도 때가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1: 아 귀엽다.
2: 그리고 때가 워낙 많을 때라 예. 찬물에도 나오죠.
3: 그럼 괜찮은데 네네네. 계곡물에 닥터피쉬들이 네. 다 알아서 네. 먹어줄 텐데.
1: 그래.
2: 와 근데 기립성 저혈압.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리 그런 거야. 이번에 완전히 다 새 피부로 만들어야지. 새 피부로 피부를
1: 다시
2: 한번 싹
1: 태어나야 돼.
2: 리뉴얼 해야지.
3: 아기 피부 보여주려고
2: 예.
3: 하다니. 아, 7641번이.
1: 네, 20살 썸 타던 내 동기. 학교에서는 야야 하면서 지냈는데 드디어 둘이 데이트를 하겠다고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2: 옛날에.
1: 둘이 있으니까 참 어색하고 야야도 못하고

0: 저는 세상 조신하게 동기는 세상 부드럽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팔꿈치로 치즈스틱을 쳐서 떨어뜨렸는데요. 둘이 반사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치즈스틱을 주워서 불고 있었죠. 서로 마주보고 웃겨서 빵 터지고 안 하던지 그만하자고 하고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1: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대학생 때
2: 친구였는데 연인으로 발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0: 얼마나 설렐까.
2: 그때 그 막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1: 그래,
2: 분위기가
1: 맞아.
2: 이렇게 재밌는 또 상황으로 풀어졌네.
0: 이때는 이렇게 손끝만 스쳐도 막 심장 터지잖아요.
1: 그리고 왜 그 짜릿함이 있어. 그리고 이제 CC가 됐을 때 그런 짜릿함, 썸 탈락 말락했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같이 동기들 막 놀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노는데 우리 둘만 이렇게 둘만 우리 둘만 하는 시그널이 또 있어. 너무 짜릿하지.
0: 재밌겠다.
2: 진짜 등굣길이나 이런데 버스 안에서 뭐 내가 좋아하던 여자친구랑 살짝 살만 팔꿈치만 닿고 있어도 온 신경이 팔꿈치로
1: 그럼.
2: 다가 있어.
1: 맞아 맞아.
2: 막 다 느껴져 팔꿈치에서.
1: 그날 팔꿈치 안 씻잖아. 안 씻잖아. 나왔던 곳이니까. 네. 맞아 그 풋풋함.
2: 팔꿈치가 더듬이보다 더 예민했었다.
1: 맞아.
2: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진짜.
1: 4000번님.
2: 네네.
1: 저는
2: X랑 첫 데이트 끝나고 살짝 취했는데요. 안 취한 척 멀쩡하게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댔는데 안 돼가지고 봤더니 그때 당시 KF땡 치킨집 적립카드를 계속 대고 있었던
1: 그럴
2: 거예요.
1: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2: 그걸 본 뒤에 남자친구가 제 모습에 반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1: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
0: 될놈 되리야. 되려면 돼요.
1: 엉뚱한 카드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보였던 거예요.
2: 원래 이게 안 좋게 보려면 저런 모질이가 당연하다.
1: 그렇지.
2: 이렇게 되는 건데.
1: 아, 저 여자 안 되겠네.
2: 정신머리하고는 저거.
1: 그렇지. 아.
2: 살림 맡겼단 거덜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1: 술 드럽게 못 마시네.
2: 이게
1: 그렇지.
2: 또 될래니까.
1: 될라니까.
2: 그게 또 사랑스러운 거야.
1: 자, 이쯤에서 저희는 효리수의 노래 듣고 올게요. Low Key in Love.

네, 효리수의 Lucky in Love 듣고 왔고요.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집에서는 지금 아이니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귀여워. 예쁜 말 고운 말. 네. 강수정님, 저는 소개팅 첫날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0: 갑자기 단화 밑창이 떨어지면서 뒷굽쪽만 밑창 겨우 붙어 있는 상태로 식당까지 갔어요. 걸을 때마다 밑창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다리를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걸었네요. 그 상태로 밥 먹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거의 그냥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앞으로
1: 문워크처럼.
0: 그냥
1: 네네네.
0: 걸은 것
1: 밀면서 걷는. 아, 미끄러지듯.
2: 아, 진짜.
1: 그러네요.
2: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데이트할 때 이러면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0: 그리고 되게 신경 쓰이죠.
2: 신경 쓰이고.
1: 남자분도 네,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걸어? 저 사람.
0: 걸음걸이가.
1: 왜 저래?
2: 어디 문제 있나?
0: 그렇지. 저런 모질이를 봤네. 김희석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한테 살림만 느꼈다. 큰일
1: 나겠구만. 거덜나겠구만. 거덜나겠어.
0: 거덜나겠구만. 거덜나겠어.
1: 내 재산 지켜야지.
0: 776번님.
2: 네. 썸탄 후 사귀기로 한 첫날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1: 메뉴 선정부터 네, 이거는 미스야.
2: 잘못됐다. 네. 네, 저는 깍두기 국물을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좋아가지고요.
1: 그러지 마.
2: 예, 친절하게 보이려고 그 사람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쓱 부어줬어요. 아~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인상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 후에 국밥집 한 번도 안 갔어요.
1: 아~ 저도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내 거에 국물 부어버리면.
2: 아, 이거 좀 매너 아니지.
1: 붓더라도 내가 부어.
2: 그치.
1: 하더라도 내가 해.
0: 그래.
1: 내가 원하는 톤이 있어, 나도.
0: 너무 싫어.
1: 네네네.
0: 저는 국밥도 따로따로 먹거든요. 두 개다가 국물이랑 말아서 먹는 걸 또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넣어버린다? 끝입니다.
1: 어떤 분들은 무까지 푹 담궈요. 그래서 살짝 익혀서 드셔, 물을. 거기다 뜨거운 물에. 뜨거운 국물에.
0: 너무 싫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서로.
2: 맞아.
0: 네. 네. 그거는 친절이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네.
2: 일단 메뉴 선정부터. 네. 네, 어려웠네요.
1: 돼지국밥이라뇨. 네. 웬일입니까?
0: 9063번.
1: 네. 첫 데이트에 아구찜을 고른.
2: 아이고야.
1: 내 죄인가요?
0: 아이고.
1: 그녀 치아 사이에 정모 중인 고춧가루 죄인가요?
0: 아이고.
1: 눈이 마주칠 때마다. 레고 블럭에 낀 피규어랑 대화하는 기분이라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0: 야 진짜. 아니 처음 만남에서 아구찜을 고른 차. 아니 왜 아구찜을 드신 거야? 이거 고춧가루 엄청나거든요.
1: 어떡해.
0: 그리고 이거 계속 굵은 고춧가루라서
2: 빠지지도
0: 신경
2: 않아요.
0: 알죠?
2: 빠지지도 않아.
0: 계속 신경 쓰이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메뉴 하나 더 가볼게요.
2: 또 있네요. 자 익명이고요. 썸 타던 사이에 경양식집 가서 서로 돈가스를 먼저 썰어주려고 했는데요. 둘 다 긴장해서 잘 못 써는 바람에 그냥 각자 나눠 먹었어요.
1: 아 주세요. 이리 주세요. 서로 막 잘라준대 막. 근데 이게 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0: 거
1: 뜯어지는 것처럼.
0: 잘 안 썰려.
1: 네, 안 썰려져갖고.
2: 이것도 썰어본 사람이 잘 썰어요. 네.
0: 아이, 그럼. 예. 드라마에서 왜들이 그렇게 잘 썰는 거야? 한 번에.
2: 네.
0: 아, 3620번님.
1: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갑자기 보자는 연락이 와서 점심에 나갔는데 문제는 제가 전날 과음을 해서 파스타 먹는 내내.
0: 아이고.
1: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비싼 트러플 파스타를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입덧 하듯이
0: 어떡해.
1: 한 입 먹고 콜라 마시고 그날 어떡해. 저는 음식을 다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썸녀가 저보고 자기랑 먹는데 입맛 없냐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였습니다.
0: 그래 먹는 거 깨작깨작 먹거나 그러면은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1: 아니 근데 또 막 그 앞에서 또 막 하고 막 하니까
0: 이분이 돼지국밥집으로 갔었어. 돼. 이분이 아구찜을 드셨어야 돼.
1: 그러네.
0: 번지수가 잘못 맞네.
1: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네.
0: 1191번님.
2: 첫 데이트 소개팅하고 남자분이 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제가 과민성 대장이라 같이 먹은 피자가 탈이 났는지 가스가 차더라고요.
0: 그래.
2: 갑자기 참다가 펑 터져 나왔는데 진한 방구 냄새가 확 났어요. 차 문은 열고 우리는 모두 당황하고 진짜 다시는 그분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특히나 첫 데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긴장을 하면 더 가스가 많이 차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때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2: 조심해야 돼.
1: 자세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 네.
1: 흰무 냄새 나는.
0: 흰무?
2: 피디님이 탄식을 하네요.
1: 네네. 여기까지. 네네네.
0: 결국 끝내는 또 방구로 끝은 안 해요.
1: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들 정색을 하셔서.
2: 치킨무 얘기하는 거죠? 네, 치킨무. 예. 치킨 못 먹겠다 오늘.
1: 네네네. 네.
0: 알파 드래곤의 본 다이어트 골프.

0: 자, 노래 지금 네. 본다요 나가고 있죠. 아, 2시 데이트 안녕입니다. XY 첫 데이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오늘 네.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볼게요.
1: 최고의 사연 아 익명을 요청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 뭐 전화번호라든가 아이디는 공개해드릴 수 없고요. 네네네. 익명을 요청해 주신 이분께 축하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자,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방귀가 뽕 나왔는데 놀라가지고 1초 굳었다가 뒤늦게 남친 귀를 당연하지 게임처럼 이렇게 막아보았다는 선방구 후마금.
2: 너무 귀여웠어요.
0: 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2: 맞아요. 신현서님입니다. 네. 중학생 때 썸남이랑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계곡 놀러 간다고 한 날 계곡물에 몸 불어서 때 나올까봐 미리 전날에 집 욕조에서 때 밀다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절했던 분. 예.
1: 아, 이거 조심하세요.
2: 쓰러지지 마세요. 네. 조심하세요.
1: 네, 일어나.
2: 예, 스탠드업.
0: 근데 네. 계곡물에 얼마나 몸을 담글 생각이었었던 거야.
2: 그렇죠. 하루 종일 놀고 싶은 거지. 계속 붙어 있고 싶었던 거야.
0: 우리 애들 아. 계곡물에 몸을 담근다는 거 그냥 다리만 좀 예, 이렇게 예. 걸치는 수준인데.
1: 해 질 때 나오려고 그런 거야. 물 밖으로.
0: 네. 너무나 풋풋하고 귀여운 두 분의 사연인데 네. 자, 소재는 방구와 때였습니다. 자, 두 분에게 선물이 또 하필 또 칼국수.
2: 아이고야, 마늘향 네. 김치 네네. 조심하세요.
0: 예, 예. 네. 자, 조심하시고요.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DJ 스네이크 메이저 레이저가 부른 리넌 듣고 오셨고요. 9459번님, 고품격 안여사님 출근하실 시간인가요? 극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영국의 소설가 G.K. 체스터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길 줄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이유는 나 스스로 신청곡을 보낼 줄 알기 때문이다. 신청곡 보내달란 말씀입니다. 아, 네, 지금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곡 많이 좀 보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지금 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먼저 준비해둔 곡은 9373번님이 신청하셨네요. 26년간 배미양님 프로그램 찐팬이었던 남편에게 맛집의 앞집 들려주었더니 깜짝 놀라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뒤론 배미양님 향수에 푹 빠져드는답니다. 성시경의 희재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남편분. 네, 안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두 대 많이 들어주세요. 성시경의 희재 들려드릴게요.

맛집의 앞집, 오늘은 배미양님의 26년차 찐팬을 남편으로 둔 9373번님의 신청으로 들어봤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아, 이 정도면 이제 인증받은 거겠죠. 안미양 괜찮다 라는 인정 말이죠. 감사합니다. 안현신님께서 남의 남편분께 입맞춤을 보내시는 영미 DJ님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9373번님한테 입맞춤을 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저희는 남의 남편한테 키스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키스를 하더라도 좀 합법적인 공간에다가 키스하는 거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호 서로 합의하에 하는 관계니까 너무 그렇게 딥하게 파고들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현신님, 정말 내성발톱 같은 분이시네. 박경희님, 우리들의 발라드 임바다군이 부른 회상 부탁드려요. 오늘도 가을가을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곡은 진짜 최신곡인데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회상.

네, 임바다의 회상 듣고 오셨습니다. 아, 김성호의 회상을 다시 불렀었네요. 장유희님, 아, 점점 이 시간이 좋아진다, 스며든다라고 하셨고요. 1191번님, 에코가 너무 세서 화장실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같은 방송 2시에 데이트입니다. 편안하게 쾌변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노래는 박효정님이 신청하셨네요. 나의 엑스 이야기 듣고 나니 치킨무 생각도 나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치킨무 하면 이거죠. 하림.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다들 자격될 때 많이들 만나시길. 전 유부녀라서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네, 뭐 유부녀도 유부녀지만 저는 아이가 둘이라서요. 여러분, 혼자일 때 사랑 많이 나누세요. 치킨무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림의 노래 듣겠습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2573번님, 세종대왕이면 한석규 씨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역할을 했었어요. 이참에 한석규 씨 버전 광고 소개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한글날이니까 예, 한석규 씨 버전으로 가볼게요.
4: 예. 한석규인가? 아니, 세종대왕이라고... 나란 말싸미 사마띠 아니할세다. 환인제약이다. 프랑스 안마의자요. 오뚜기 카레요. 주식회사 헤리즈 하부해요.

주식회사 건강을 위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르메르 동탄이다. 누가 넘버 쓰리네. 한글만 말해야지. IS 동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이카운트. 아니 저기 축구선수 지단이 지나가네. 이 지단하고 앉아있네 정말.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가 있습니다. 아이 그냥 아이 사람이 죽어가요. 죽어간다고요. 0825번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원래 이 광대 출신이라고요. 1201번님 내일 당직 내기 콜라 빨리 마시기로 했는데 벌컥하다가 가스와 음료가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빼고 꼴찌에서 내일 당직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냥 내일은 저랑 노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내일 생방송으로 저와 함께 또 놀아요. 놀아보아요. 자, 끝곡으로 살아본, 좀 살아본 언니가 노래를 또 잘해.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고. 살아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한글날에도 우린 내일 또 해도 되냐고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음정원. 북한강변에 자리한 한적한 수변공원인데요. 잘 알려진 물회정원과도 산책길이 이어져 있어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음정원에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배 모양의 전망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그 아래 잔디광장을 지나면 강변을 따라 산책길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길가에 억새가 풍성하게 자라 바람이 불 때마다 쏴 하는 잔잔한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억새 사이를 걷다 보면 바람이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제리 서던의 It's the Lovely 들으셨고요. 오늘 완벽한 하루는 좀 특별하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마련 드림. 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0: 제주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조용필의 꿈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항상 정통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진짜 정통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 이쪽으로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은 많은 노래를 들어주는 정통 라디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리죠. 김현우 위드 이규호의 사랑아 불어라.

박효정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773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The Weeknd의 Out of Time.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The Pat Metheny Group의 The First Circle입니다.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의 다양한 연주를 이 시간에서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요. The First Circle은 84년에 나왔고요. 9분이 넘어가는 긴 호흡의 곡이지만 지루할 틈이 없는 구성으로 짜져 있습니다. 불규칙한 리듬이 긴장감을 주면서 굵직한 서사를 펼쳐내는 대곡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시작부터 나오는 신비한 분위기의 목소리는 아르헨티나 뮤지션 페드로 아즈나르인데요. 이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걸 잊게 되는데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더 팬메스니 그룹의 The First Circle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시는 곡은 9분 13초의 대작이죠. The Pat Metheny Group의 The First Circle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악 같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이 긴 곡을 라디오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 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정통 라디오니까요. 자, 취향의 공유로 정성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람 선선해지니 같이 듣고 싶은 제 취향곡 에런의 Wonderful Thing입니다.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0: 대조원의 사랑 플러스 이 곡은 백진화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장성민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이죠. 에런의 원더풀 띵 들으셨고요. 장성민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정통 라디오 완벽한 하루에서 드리는 정통 선물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서 진행하는 정통 라디오로 한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요. 이쪽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은지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진짜 옛날 라디오 느낌 나요. 좋아요 라고 보내셨고요. 8871 쓰시는 분은 우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정통 라디오 DJ님 신청곡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지금 이 시간이 새벽 2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고등학교 때 밤잠을 설쳐가며 듣던 새벽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음악이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아주 즐겁게 차분하게 오늘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2부 끝곡 이동주님의 신청곡입니다. 박학기의 자꾸 서성이게 돼.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디귿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시카고의 Will You Still Love Me. 오랜만에 이 곡도 들었습니다. 오늘 정통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 완벽한 하루 여러분의 신청곡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이고도의 노래입니다. 개.

이고도의 개에 이어서 혁오의 큰 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개는 어입니다. 개, 강아지 개가 아니라 개. 두 곡 잘 들었고요. 김아진 님이 원래 미니로만 듣다가 정통 라디오 감성 느끼고 싶어서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통 라디오는 정말 약간 치직치직되는 라디오로 들으면 좀 더 맛이 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란수님께서 정말 정통 라디오에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곡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들으셨습니다. 3634 쓰시는 분이 귀팅만 주로 하던 인천 택시기사입니다. 지겨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는 방송 틀어놓고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운전하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손님들과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진님은 와 오늘 선곡 정말 추억 소환 그리고 정통 라디오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통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즐겁고 많은 분들이 정통 라디오를 굉장히 반겨하시고 있어서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라디오 제가 어릴 때 듣던 그런 스타일로 진행해보고 있는데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틀어드리는 이런 정통 라디오 종종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0894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Stand By Me.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0월 8일, 오늘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철새들이 하늘에서 V자 모양으로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V자 대형의 맨 앞 꼭지점에 있는 새가 우리 무리의

리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X. 여기까지 하죠. X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정통 라디오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정통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퀴즈를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른 풀고 우리 좋은 노래 또 듣죠. V자 대형의 맨 앞 꼭지점에 있는 새가 무리의 리더다. O, X.

0: together.
1: 상승 퀴즈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정통 라디오인 관계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 대형의 맨 앞 꼭지점에 있는 새가 무리의 리더다.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정통 라디오에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웃음은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 V자 대형의 꼭지점에 있는 새가 무리의 리더는 아닙니다. 철새들도 하늘을 날아갈 때 일종의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선두의 선새가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고 뒤에 있던 다른 새가 앞으로 나와 선두를 맞습니다. 참고로 새들이 V자로 나는 이유는 앞서가는 새가 만든 상승기류를 이용해 힘을 덜 들이고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자, 노래 아니죠.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통 선물 받아 가시도록 하고요. 노래는 Poetry featuring 알리의 하루아침에 듣겠습니다.

포에트리 피처링 알리의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준영의 이글루 같이 들으셨습니다. 정통 라디오 이번에 들으실 곡은 1272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0: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6: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10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역대급으로 너무 좋다. 선곡도 진행도 퇴근길이 너무도 아련하게 행복하다. 정통 라디오 짱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정통 라디오 DJ의 어떤 얘기보다는 음악으로 정말 라디오다운 라디오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편하네요. 자, 종종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의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다다다의 고백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는 자신을 일종의 수공예가라고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작가, 그러니까 인간 활동의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일종의 수공예가랍니다. 나는 이야기를 직조에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는 개별적인 체험을, 공동체에는 집단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세무서에서는 나와 같은 부류를 아티스트로 분류하는데 그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늘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실을 뽑아내어 하늘을 나는 융단을 짜는 직업에는 얼마의 세금을 물려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당한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오늘 백캠이 끝날 즈음에 발표될 겁니다. 202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노벨상은 상금이 많기로 유명한데 더 부러운 건 이 상금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매겨진다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에는 누군가의 수상을 기다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음악상 그마죠. 예, 바시아. Third time lucky 들었습니다. 예. 오늘 뭐 올가 토카르츠쿠가 폴란드 작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가수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바시아의 Third time lucky. 자, 배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아크메르 동탄, 도드라만돈, IS 동서, 백코끼리베이클닷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1인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시스터 골든 헤어 아메리카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바람 솔솔 기분 좋게 불면 아, 이 노래 괜찮아요. 아메리카 시스터 골든 헤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문자를 보냈네. 8905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영 끝나면 배철수님의 라디오를 듣곤 합니다. 예전에 배칠수만 알았었는데 라디오를 들으며 배철수님을 알았습니다. 배철수님의 라디오를 못 듣는 9시에는 휴대폰 다시 듣기로 또 다시 듣기도 합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마라탕 먹었는데 배철수님 생각이 나더군요. 6시부터 듣고 싶어서 얼른 집에 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 배철수는 몰랐는데 배칠수는 알고 있었다. 배칠수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꽃배달 때문에? 아, 그리고 마라탕을 먹는데 제 생각이 왜 난 거예요? 마라탕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저 걸맞는 정답을 보내오면 신청곡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 예. 자, 451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블랙스트리트 피처링 닥터 드레 노 디기티. Yeah. You know what? I like the play.

아, 비지스 트레지디 014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응급실에 근무하십니까? 예.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비지스의 트레지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블랙스트리트 피처링 닥터 드레 노 디기티. 와, 1379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셨는데 부산 락 페스티벌에 참여한 더 리버틴즈의 핏 도어티와 어쩌다가 노래방에 같이 가기도 했어요. 야, 제가 송골매 팬이라고 하니까 송골매를 위하여 하고 건배도 했습니다. 진짜 100% 실화입니다. 아, 진짜요? 아, 사진까지 찍었네. 사진을 보내셨네. 리버틴스. 와우.

음악은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못 나가고요. 좀 이따 기다려 보세요. 예. 사진 요거 저 진위 여부를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특별수사본부에서 요거 잘 서치하고 진짜 사진이 밝혀지면 신청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365번으로는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땡플릭스의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를 보다가 와 백캠 방송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역시 오라버니 목소리는 힐링 그 자체. 아 제 목소리 나왔죠? 아 나왔구나. 요 차태현 씨 주인공인 거죠? 개인적인 택시. 아직 못 봤는데. 예. 저도 보려고요 이제. 고맙습니다 제보. 신청곡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6505번으로는 저는 잠시 후에 에즈라 컬렉티브 공연 볼 예정이에요. 멋진 연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도 훌륭하게 백캠 다 들을 수 있도록 8시에 공연을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공연 잘 보시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예,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왜 나가지? 이게 날씨와 생활 나가야 되는데, 아이 나 참. 얘 언제 지 혼자 돌아가고 있었군요. 괜찮습니다. 예. 금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오늘도 두 계절을 만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였는데요. 일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은 쌀쌀하고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 아침 저녁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외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좀 있겠고 강원 영동과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산을 찾는 분들은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무난한 날씨겠고요.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 있는데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소문 하나를 들었다. 들어보니 헛소문은 아닌 것 같다. 산골 다락눈마다 벼 자라는 소리가 하도 커서 온 동네 개들이 놀라 짖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올해도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산골 농부 시인 서종홍의 동시 소문을 읽으면서 햅쌀로 지은 저녁밥을 먹는다. 추석 전후로 햅쌀이 출하되는데 아직도 수확을 기다리는 황금 들판을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0월 중순에도 저녁 노을 받으며 마지막 알곡의 향을 키우는 벼 이삭들 너른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저는 농사지으며 시를 씁니다. 시 쓰는 일도 농사일만큼이나 열심이지요. 벼를 노래하는 산골 농부로 산 지 20해가 되었어요. 아직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할 게 많고도 많아요. 사람을 살리는 농부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며 서정웅 시인은 농사 일을 3일 동안 손 놓았던 이야기도 들려준다. 3일 파업이 아니고 3일 기원이었단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는 삼밭에 하던 괭이질까지 멈췄다. 괭이에 지렁이 한 마리라도 찍히면 마음이 짠해지니 그리했다고 한다. 3주 동안 좋아하던 술도 끊기로 했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니 석 달 동안 채식을 하기로 했다. 손자 서로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맑아질 테니까. 철수는 오늘 소문과 뉴스가 넘치는 상황이 속 시끄럽게 하지 않는 산골 마을을 떠올린다. 산골 뉴스라는 시는 서울에서 서로가 왔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의 환대를 펼치는 모습을 소재로 한다. 옆집에 사는 나무실 할머니는 산골에서 오랜만에 귀한 거 보았다며 그냥 보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하면서 꼬깃꼬깃 넣어둔 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10살 이랑이와 효준이는 학교 방과 후 수업도 안 가고 서로랑 같이 산과들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이 가을이 귀한 거 자주 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귀한 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풍경이든 귀한 거 보는 호사를 누리면서 이 가을을 잘 보내고 싶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철수는 오늘 앞에 예, 잠깐 날씨와 생활 잘 나가야 되는데 예. 잠깐의 삐걱거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떤 분은 뭐 청취자분이 아유 이거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사과할 건 해야죠. 그럼요. 네. 다시 한번 예,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 6시 40분 36초 막 지났습니다. 송혜민 씨는 고구마 농사 3년차 날씨를 자주 들여다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적어서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 고구마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글쎄, 고구마는 모를 것 같은데. 고구마는 모르고 제 생각에는 땅이 알 것 같은 땅. 땅도 모르나? 이건 뭐 하늘만이 알겠는데요. 아, 올해 수확량이 적었군요. 2526번으로는 어제 백햄 후드 집업 입고 위켄드 콘서트 다녀온 인증샷 보냅니다. 오, 야, 아, 오늘도 공연 있죠? 예, 공연 잘 보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 백햄 후드 집업 입고 가셨네. 예. 자, 8665번으로 청해 주신

데스퍼라도입니다. 자, 이글스 버전 아니고 오늘은 린다 론스테드 커버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데스퍼라도.

0: 토토의 아디오 오브 유. 안현주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린다 론스탯 데스퍼라도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3634번. 예. 인천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나른해지는 시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즐겨 듣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틀어놓고 있으면 손님도 들으세요. 오. 야, 근데 신청곡은 이거 스틸 갓더 블루스 어제 나가가지고요. 예, 어제 라이브 버전 나가가지고 신청곡 요거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예.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최종일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핑크 플로이드.

리드의 The Wall 앨범의 수록곡 Run Like Hell.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칫 어린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의 권력을 부리는 위험성이 있죠. 이 습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동창이 같이 어릴 적 친구 모임에 꼭 나가라. 거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자로 통하니까요. 둘째,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드는 활동을 하라. 즉, 동호회나 뭔가를 배우는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에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 공연했죠. 네. The Libertines. 핏 도어티하고 예, 사진 찍었다고 보내셨잖아요. The Libertines의 Don't Look Back Into the Sun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아이루웍스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쿨 오브 록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그 제보가 왔는데요. 탁영진 씨가.
5: 예.
4: 아, 진모 형님, 예전에 그 제주 M 호텔 앞에서 지나가시는 거 봤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그대로 시도군요. 초면에 편하게 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인사도 못했네요.
5: 예.
4: 그리고 10월 예. 1일 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 번 스마트폰 패턴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분실하시면 개인정보 다 위험해집니다.
5: 그런가요? 10월 1일이 제가 출연했었어요?
4: 아무튼 방송하면서 이렇게 예. 스마트폰을 계속 패턴을 예. 해가지고 예. 야, 여기 있네, 있네, 진짜.
5: 그러네. 주의해야겠습니다.
4: 조심하셔야죠.
5: 예, 예.
4: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5: 예.
4: 패턴을 바꿔야 되겠어요. 어? 아니, 뭐, 얼굴 인식으로 하시든가.
5: 그러니까. 패턴이 저기 다 이제 이렇게 확대하면 나오겠죠?
4: 나 당연히 나오죠.
5: 큰일 났네, 큰일 났네.
4: 그리고 왜 제주에서는 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5: 글쎄요, 제가 그날 모르겠습니다. 웃지 않아서, 웃지 않으면 제가 좀 약간 무서운 느낌인가요?
4: 웬만하면 무서워요.
5: 예. 아, 그런가요?
4: 예.
5: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웃으려고 해야겠습니다.
4: 무서운 얼굴이에요, 사실. 저도 웃지 예. 않고 있으면
5: 네.
4: 좀 예. 인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5: 어떻게 아시네요? 자아의 객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 예전에 그 테스 형께서 얘기하신 건데.
5: 근데 참 옛날에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걸 아직 잊질 못하겠고.

0: 참 백조 선배의 외모가 그때 당시엔 정말 화제였어요.
1: 제가 한때
0: 네, 코스튬 때문에도 그렇고
1: 3대 추남 가수에 뽑힌 적도 있었어요.
0: 그래요?
1: 3대 추남. 아,
0: 뭐. 다른 두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1: 아니,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명은 제가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누구예요?
1: 조영남 선배.
0: 제가 가수였어요.

0: 있다며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1: 근데 될 수가 없어요.
0: 왜요?
1: 그 얼굴로 어떻게 유명한 가수가 되겠어요?
0: 2차 가해네 이거. 어? 나 진짜.
1: 아니 그리고 네, 네. 그 묘하게 네. 노래 잘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0: 인정합니다.
1: 예, 네. 본인도 인정하시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0: 아티스트 얼굴은 아니라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얘기해줬습니다.
1: 아 당신은
0: 아티스트 얼굴 아니야.
1: 아티스트 얼굴 아니야.
0: 평론 얼굴은 뭐 어떤 대충 인정하겠는데. 아 저는 아티스트 얼굴 아니다.
1: 아니야. 저는 네. 반대입니다. 네. 오히려 임진모 씨 얼굴은 네. 아티스트 얼굴은 돼요.
0: 예.
1: 아티스트는 될 수 있는데.
0: 예. 뭐가 안 됩니다.
1: 엔터테이너가 안 되는 얼굴이야. 엔터테이너.
0: 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엔터테이너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만 사나 봅니다.
1: 뭐 꼭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0: 아니 그냥 일단 뭐 그래도 엔터테이너 되면 사람 즐겁게 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잖아요. 지금.
1: 아니 그래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예.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살신성인의 자세로 막
0: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웃기는 뭐. 건요. 절대 혼자 못 웃겨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1: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혼자 잘 웃기는데?
0: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천재성인 것 같아요.
1: 아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도 예. 객석에 있는 객석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웃길 수 있는 거예요.
0: 혼자서는 진짜 그런데 보통 둘 하면 참 재밌잖아요. 옛날 참 그런 콤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 아 코미디언은 콤비 예. 많았죠. 예.
0: 어느 콤비 제일 좋아하셨어요?
1: 아 그동안 콤비가 뭐 장소팔 고춘자 뿐이에요. 선배님 이후로
0: 네.
1: 구봉서 선배님하고 프라이보이 박규석 선배님하고 같이 하셨고
0: 서영춘도 했고
1: 배삼룡 선배님하고 하고
0: 네네네
1: 남철 남청남 선배님
0: 그렇죠 그다음에 양석천 양훈 선배
1: 아 양훈 양석천
0: 그다음에 이상한 이상해
1: 야 이상한 이상해
0: 그다음에 송해 박시명
1: 그거 연구하셨어요? 왜 이렇게 계속 나와?
0: 막 떠올라요 막 떠올라
1: 송해 박시명
0: 네 아 근데 박시명 선생님 너무 일찍 가셨죠
1: 배일지 배현정
0: 네, 그렇죠 그 남녀 드물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팔 고춘자라고 그랬잖아요.
1: 거 요새는 이제 네. 배철수 임진모 이게 콤비죠. 네. 만남 야. 콤비.
0: 네네. 네.
1: 뭐 불만 있으세요?
0: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1: 8752번으로도 또 보내셨네.
0: 네.
1: 저는 동대구역에서 임진모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 나눈 적이 있습니다.
0: 예. 오. 예.
1: 야 그러니까 임진모 씨가 전국을 다 다니시는군요. 대구, 그럼요. 제주도 뭐 예. 여기저기 막 와.
0: 이제는 좀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의 재능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걸 깨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이거 체력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뭐 잘해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1: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0: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지금은 확실히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KTX 시간 놓칠까 봐 제일 두려워요.
1: 아 왜 KTX 놓치면 체력도 했는데 뛰어오시면 되죠.
0: 체력이 안 되니까요.
1: 안 돼요?
0: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1: 아 예.
0: 네네.
1: 아 이제 뭐 제 말을 막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군요.
0: 저는 가끔가다 빌보드나 롤링스톤 이런 거 나올 때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조그만 소식 하나 전하더라도 아카이브적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우리는 사실 지금도 어떤 기사를 보면 기록 누적된 기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록들이 너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 우리가 네.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보면 참 기록,
0: 잘했는데
1: 기록의 민족인데. 네.
0: 이상하게 옛날에 그 60년대 그 참 한국 영화 최고이고 우리나라 가수들도 일단 뭐 이미자 남진 나오나만 해도 끝장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요. 지금.
1: 잘 없죠.
0: 히트곡이 그때 당시 아리랑 잡지 그리고 막 썬데이 서울 그 초기에 분명히 막 가요 순위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1: 아니,
0: 다 날라갔어요.
1: 40년대 50년대 이런 60년대까지도
0: 예. 예.
1: 진짜 명화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0: 아, 그럼요.
1: 근데 그거 저 영화 필름으로 예. 그 밀짚 모자에 이렇게 두르는 거 하느라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와.
0: 근데 이번에도 아니,
1: 잠깐.
0: 지금
1: 궁금하네 진짜.

0: 네?
1: 그 옛날에 밀짚 모자에 네. 그 필름을 왜 둘렀을까요?
0: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1: 무슨 이유가 있지 그게?
0: 영화는 제가 약해가지고.
1: 아니 평론가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0: 저는 음악 평론가지 뭐 그쪽 잘 모릅니다.
1: 음악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
0: 근데 이게 빌보드 소식이 뭐냐면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적 주간 다시 말하면 1위를 차지한 주의 숫자요. 그러니까 most wax at number one이죠.
1: 넘버
0: 1위를 차지한 주 저기를 따지는데 아 이걸 갖다가 3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사람을 빌보드가 공개를 했는데 이걸 쭉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게 간추린 팝의 역사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네. 30주 이상 1위를 하려면 네. 예전에는 뭐 사실 예. 이게 뭐 길어봐야 뭐 1, 2주 1위하고 떨어지고 그렇죠. 많아봐야 뭐 90년대, 2000년대 오기 전에는 사실 네. 10주 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저는 그래요. 전 앨범의 전성시대는 역시 1970년대인데 아마 송골배 저기 활주로도 그때니까 아실 거예요. 70년대 진짜 열심히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때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70년대에 과연 가장 많은 주를 차지한 아티스트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처음에. 가장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러냐. 그땐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잘 만들었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많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0: 그렇죠.
1: 1위에 있기 어렵군요.
0: 싱글 차트도 그래요.
1: 싱글도
0: 막 일주 차지하고 두루 막히고 그랬잖아요.
1: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70년대 차트를 보면
0: 네.
1: 1위부터 탑 40까지 40위까지의 네. 싱글곡들을 지금 보면 다 아는 곡이에요.
0: 맞아요. 근데 얼마나 그때 누구나 음악을 들었던 때.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정리했는데
1: 네.
0: 일단 이게 몇 주가 중요한 것보다 30주 이상의 아티스트가 시대별로 어떻게 되느냐. 자, 50년대는 당연히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겠죠.
1: 엘비스.
0: 자, 그리고 저는 이 사람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해리 벨라폰테.
1: 해리 벨라폰테.
0: 근데 뜻밖의 인물이 누구냐면 맞아. 이 팀이 옛날에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했어. 킹스톤 트리오입니다.
1: 아, 킹스톤 트리오가 네. 있습니까?
0: 킹스톤 트리오가요. 압도적으로 해리 벨라폰테보다도 위고 더 놀라운 거는요. 킹스톤 트리오가 휘트니 휴스턴보다 많아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46주인데. 야, 이거 보고서 진짜 킹스톤 트리오 앨범이 정말 많이 팔렸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1: 제가 어렸을 때는 킹스톤 트리오 노래가
0: 네.
1: 그 라디오에서 FM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어요.
0: 많이 나왔죠.
1: 그리고 네. 다른 가수가 불러 히트한 곡도 또 커버해가지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0: 어떻게 보면 포크, 그러니까 모던 포크의 시작이죠. 그리고 뭐 탐 돌리라고 하는 큰 히트곡이 있지만
1: 탐 돌리.
0: 오늘 제가 이 곡을 골라온 건 유심초 때문에 이 킹스톤 트리오 히트곡 중에 이거 사실 10위도 못 올랐을 것 같은데 그린백 달러라는 곡이 있어요.
1: 좋은 곡이죠. 그린백 달러. 네.
0: 근데 이걸 갖다가 킹스톤 트리오 이 노래를 갖다가 그때 저는 이 번안곡 중에 우수작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유심초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참 야단 났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걸 갖다가
1: 이거 참 야단 났네 유심초라고
0: 예.
1: 뭐 형제 듀오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0: 맞아요.
1: 예전에 콘서트 7080에 자주 나오셨는데
0: 네. 브루헤트곡을 갖고 있죠.
1: 네.
0: 사랑이요.
1: 네. 좋은 노래가
0: 네, 정말 많죠.
1: 많아요. 유심초가.
0: 근데 하여튼 이 킹스톤 트리오의 그린백 달러는 유심초의 번안 때문에도 조금 더 인기가 길게 갖고
1: 네.
0: 이 50년대 곡인데 60년대 70년대까지 참으로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곡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킹스톤 트리오의 네. 그린백 달러 듣겠습니다.

0: 单。
1: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킹스턴 트리오의 그린백 달라 들었습니다. 근데 음악 나가는 사이에
2: 네.
1: 야 임진모 씨 만났다는 그 목격담이 올라오네. 막 계속 8752번 사진 보내셨네. 아우 강연하실 때 춤과 노래 다 열심히 잘하셨어요.
2: 예.
1: 임진모 씨 사인 딱 있네. 2024년 5월 16일 뮤직 잇스 러브. 임진모. 좋은데요?
2: 네.
1: 오문환 씨는 진모 아저씨 2011년에 강남역 S전자 사옥 지하 1층 아케이드 식당가에서 제가 만든 한우갈비탕 드시고 가셨어요.
2: 이건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요?
2: 네, 나요.
1: 오문환 씨 네.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네. 네. 2839번 저는 LA 가는 비행기에서 임진모님을 만나서 잠깐 뒤 도셨을 때 인사해 주셨고 이거 고담 나네. 밴쿠버에서 배철수님 만나 사진도 찍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같이 탔고요.
2: 기억나세요?
1: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배철수님을 뵀습니다.
2: 응?
1: 그리고 제 아들이 임진모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저는 백혜 애청자고요. 이러니 제 내적 친밀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느껴지시나. 저하고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사시네.
2: 네, 백캠 피플이네요.
1: 그러게.
2: 백캠 맨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2: 진짜.
1: 아드님이 여의도 고등학교에다가 고려대학교 나오신 거네. 네.
2: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1: 네네.
2: 앨범 차트.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가장 많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주 이렇게 따졌을 때 Most Weeks 가장 많은 주에 1위에 랭크됐을까. 60년대는요
1: 네.
2: 셋인데 비트스 롤링스톤스는 아실 거예요.
1: 그렇겠죠.
2: 하나가 누구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한때 비트스 인기를 꺾었어요. 67년에 비트스 제록스 몽키스입니다.
1: 몽키스.
2: 몽키스도 네. 엄청
1: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몽키스가 진짜 네. 인기 있었거든요.
2: 그럼요. 근데 70년대에는 전 예측대로 나왔어요. 70년대에 앨범이 강했던 인물. 핑크 플로이드가 없는 게 그렇지만 1위를 오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차트에 오래 머물렀죠.
1: 닥사이드 오브 더 문 앨범이 오래 있었죠.
2: 예, 예. 70년대 1위를 많이 차지한 1위가 아니라 1위 오랫동안 머물렀던 1위에 머물렀던 앨범.
1: 네.
2: 자, 이글스, 엘튼 존 그리고 플리트 우드 맥입니다.
1: 플리트 우드 맥.
2: 예. 80년대는 이게 재밌습니다. 80년대는 역시 빅3인데요. 셋인데 당연히 MJ죠. 마이클 잭슨.
1: 마이클 잭슨.
2: 스릴러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프린스.
1: 프린스.
2: 프린스가 35주간 1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0: 여성 중에 1인데요.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1: 휘트니 휴스턴.
0: 네, 휘트니 휴스턴이 46주로 여성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갖다 왜 냈냐면 그 최근에 더 라이프 오브 쇼걸 그 저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이 앙코르가 되면서 다시 또 1위에 올랐잖아요. 예. 역전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엘라 랭글리를 내렸습니다.
1: 엘라 랭글리.
0: 이 랭글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빌보드 앨범에 1위 차지한 주가 화제가 됐던 거예요.
1: 아하.
0: 그런데 90년대는 머라이 캐리하고 가스 브룩스가 있습니다.
1: 90년대의 가스 브룩스 정말
0: 대단해요.
1: 앨범 무지하게 많이 팔았어요.
0: 그리고 진짜 빌보드 앨범 차트에 히트곡 모음집을 포함해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야.
0: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컨트리가 인기 없어서
1: 네.
0: 가스 브룩스 노래를 제대로 꿰는 분이 없을 겁니다. 사실.
1: 그렇죠.
0: 예. 2000년대는 누구냐면요. 두 사람입니다. 에미넴. 초기 에미넴 그리고 후반부에 테일러 스위프트.
1: 아, 에미넴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0: 예. 2010년대는
1: 2010년대.
0: 자, 아델. 아델입니다.
1: 아델.
0: 아델하고 드레이크입니다.
1: 드레이크.
0: 2020년대 딱 한 사람이에요.
1: 누구예요?
0: 모건 월렌입니다.
1: 모건 월렌.
0: 그러니까 이 앨범이라는 게 이거 쭉 보면 해리 벨란폰테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대충 앨범에 대한 호응과 대중의 환영 역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1: 아, 그리고 이거는 뒤집어 얘기한 이건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0: 네네.
1: 앨범 차트에 올해 1위에 있었다는 건
0: 네.
1: 앨범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0: 그렇죠.
1: 그건 결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0: 또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1: 네. 그 21세기 뭐 21세기든 20세기든 아무튼 현대에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가
0: 네
1: 시작되면서 돈이 중요해지긴 했으니까요.
0: 아 네. 그럼요. 네. 휘트니 휴스턴이 46주인데요.
1: 네.
0: 이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1: 아, 네. 사실 여성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0: 네네네.
1: 휘트니 휴스턴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그것도 지금 80년대 이후잖아요.
1: 아하.
0: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여성 아티스트 음반 정말 귀했어요. 그러니까 조니 미첼 캐롤킹 한 거예요.
1: 아, 아니 마돈나도 꽤 많이 팔지 않았나 앨범?
0: 그렇지만 앨범이 오랫동안 여러 주 그건 아닌 거죠.
1: 그렇군요.
0: 1위가 이번에 네. 휘트니 휴스턴이 다시 또 1위 차지하면서 99주가 됐어요.
1: 99주.
0: 엄청나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깨고 휘트니 휴스턴도 깬 거예요. 솔로로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냐? 아닙니다. 1위 누굴까요?
1: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99주가 1위 아닌데
1: 왜?
0: 아 그래서 난 당연히 이건 1위는 이 팀이야. 비틀즈입니다.
1: 어쨌거나 그래도 아직은 예. 비틀즈의 그림자가 예. 강하네요.
0: 아이 비틀즈는 백스트리트 보이스랑 붙어서 이겼어요. 원 앨범이. 그리고 앤솔로지 1, 2, 3가 다 1위에 오르고 2000년대까지 와서도 앨범이 1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틀스를 이기기 쉽지 네. 않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비틀스 곡 들으면서 마치죠.
0: 예, 예 가장 그 비틀스 앨범 중에서 오래 차지한 게 15주 동안에 있었던 서전트 페퍼스 로니스 클럽 밴드입니다.
1: 네.
0: 거기 수록곡 When I'm 64. 이거
1: When I'm 64.
0: 네네.
1: 64세 넘었죠?
0: 당연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임진모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벌써 10월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됐고요. 오늘 절기상 할로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였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 활동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공기는 계속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함이 더 크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산 찾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엔 남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he Weeknd의 In Your Eyes 피처링 도자캣. 김창용 씨,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노래 듣고 있으니 사실상 공연 간 거나 마찬가지.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 더 위켄드 공연하고 있는데 여긴 저 도자캣 안 나옵니다. 네. 여긴 나오죠.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아 도자캣이 피처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제니가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예. 자, The Weeknd featuring Doja Cat In Your Eyes 5473번으로 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35분 56초 막 지났습니다. 703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휴게소에서 운전석 의자를 최대치로 밀고 뒤로 젖혀 발은 편안하고 시원하게 하고 오늘을 달린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부산인데 강을 두고 휴게소가 나의 음악 공연장이 되어 쉬고 있답니다. 온전히 백캠 공연장. 아, 지금 이제 낙동강 건너면 부산이에요? 자,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7038번. 자, 9725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 아까 얘기하도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보니베어. 익사일.

시아의 언스토퍼블 들었습니다. 9173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보니베어 엑사일. 자, 와우, 7시 45분 26초 막 지났습니다. 아, 가을입니다. 가을에 밤 까먹으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전주란 씨. 꼭 밤이어야 하나요? 이 밤 까먹기 되게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깐 밤을 먹습니다. 까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 있거든요. 생밤. 자, 전주란 씨가 정해주신 음악, 해리 스타일스, 스윗 크리처.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현종민 씨가 청해 주신 곡이에요. 와, 열심히 일하시네요. 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고요. 두 아이의 아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청해 주신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영화 아마겟돈 사운드트랙의 수록곡입니다. 에어로스미스에게 유일하게 싱글 차트 1위를 예, 쟁취하게 한. 자, 이마키노스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큰일을 겪을 땐 덤덤했는데 한참 지나서 불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뒤늦은 편지처럼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당시엔 몰랐던 감당할 수 없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당도한 것뿐입니다. 비로소 도착한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가

0: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조 건축에서 수막새는 기와 지붕 끝부분을 막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경관을 꾸미는 장식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연꽃 모양이 새겨져 있지만 신라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얼굴무늬 수막새에는 살짝 휘어진 눈과 끝이 올라간 입, 웃으면서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인자함이 배어나오는 표정 덕분에 천년의 미소 혹은 신라의 미소라고도 불리고요. 가만 보고 있으면 나도 따라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것 같고 괜히 어진 마음 한번 부려보고 싶고 미소가 주는 힘은 그런 건가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8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제니퍼 러브 휴잇이 부른 You Make Me Smile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교과서 표지나 경주 기념품 또 각종 심볼에서 자주 본 얼굴 무늬 수막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지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하고 아주 낯익은 유물일 텐데요. 이거 얼마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유물 코스프레전이 열렸었잖아요. 진짜 기발한 좀 전시였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따라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디어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재미난 이벤트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게 많은 분들이 뭐 유물을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보고 마지막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통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다시 상기되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별밤은 부엉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2시간 함께

0: 함께해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0: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왔고요. 2791님, 가을과 함께 제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아요. 빵순이는 오늘도 빵과 함께 별밤 듣습니다. 대장부엉도 빵 좋아하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2791님 좋아하는 빵부터 말씀해 주시지.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최근에는 전 원래도 좀 클래식한 빵들을 좋아했었는데 크림빵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버터크림빵, 생크림빵보다도 좀 버터가 꾸덕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버터크림빵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옛날에는 좀 퍽퍽해서 별로였었던 소보루빵이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새 빵을 먹게 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 먹는 것 같아요. 3508님.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구매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흠집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애지중지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수영할 때도 잘 차고 다닙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맞죠, 맞죠. 자동차도 처음 샀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타다 보면 살짝 흠집이 생기고 뭐 자국도 남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비로소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저는 제가 오래 쓰는 물건들은 생활감이 좀 생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생긴 그런 잔 흠집 같은 거는 내가 이 물건이랑 오래 한 세월을 또 상징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태호님, 언젠가 김제 지평선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 저녁에 뛰어다닌다고 했던 63세 청취자입니다. 8월 20일자로 64세가 됐지요. 지난 토요일에 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10km 완주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대회였습니다. 59분 40초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라면서 아드님이랑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흑백이라 오른쪽 분이 아드님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죠. 이 태가. 서 계시는 태가 너무 그냥 운동 많이 한 건장한 남성. 요즘 60대는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한 60대랑 완전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마라토너가 아니라서 10km 그리고 59분 40초의 기록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완주했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가호의 러닝.

가호의 러닝 이어서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듣고 왔습니다. 1399님, 대장부엉 한 달 전에 구매했던 1,000원짜리 복권을 어제 긁었는데 무려 5,000원에 당첨됐더라고요. 이거 진짜 작지만 큰 행복이네 하던 찰나 골치 아픈 일로 머리 싸매던 직장 동료에게 그냥 기분이나 좋으라고 당첨된 복권을 건넸어요. 잠시나마 둘이 같이 웃긴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 긁는 재미도 당첨된 순간에 놀람도 줄 수 없었으니 뭔가 아쉽네요. 다음엔 긁지 않은 걸로 줘야겠어요. 아우 선물 해놓고도 그 선물이 아쉬웠을까 걱정하는 1399님이라니요. 주변에 평소에 엄청 많이 나눠주면서 주는 기쁨으로 사는 분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 복권이 그 가격 대비해서는 좀 설렘의 양이 아주 가성비 효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6000님, 안녕하세요. 이나이모,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번 시험부터 스터디카페 출입 금지를 명받았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엄마가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니까 심심해서 계속 스마트폰만 합니다. 이러면 또 공부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엄마를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이거는 일단 6000님 공부가 하기 싫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지를 좀 내가 원하는 내 스탠스가 무엇인가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면 또 이게 노는 시간이란 게 1시간 놀다가 그게 2시간으로 늘어지고 3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을 좀 공부하는 데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은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은 뭐 얼마 안쪽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스터디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많은 거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좀 공부 계획을 잘 짜서 스스로 좀 실천을 해보시면 그게 주는 성취감이나 재미가 꽤 있어요. 4575님, 친구랑 오랜만에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도 관광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녔는데 기분이 색다르고 좋았답니다. 한옥은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 맞아요. 저도 이 근처에 일 때문에 가봤다가 외국인들의 와, 그 어마어마한 머릿수에 깜짝 놀랐던 기억. 그런데 있으면 익숙한 한국인데도 나도 어떤 여행자가 된 것 같은 색다른 기분이 들기도 하죠.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0: 스파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옥상 달빛이 부른 두 사람이었어요. 지난 화요일 안녕들한가요 이어서 들었는데요. 남편과 각자 가정에서 생긴 상처를 안고 만나서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 있던 어떤 부엉이 사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20년이나 됐는데 마치 만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 인상 깊었던 사연이고요. 2위는 지난주 금요일 첫 곡이었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미국 뉴욕 출신으로 먼 바다를 건너 제주 서귀포에서 1호 외국인 해녀로 살고 있는 겐터씨 소개하면서 별밤 시작했던 날에 들었던 노래고요. 마지막 1위는 이승철과 우즈가 함께 부른 우리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승철 데뷔 40주년 기념 트리뷰트 듀엣 프로젝트 선공개 곡인데요. 가요계 선배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후배인 우즈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둘이 함께 불러서 완성한 곡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노래 한 번 더 들을게요. 이승철 우즈의 우리만의 이야기.

이승철과 우즈의 우리만의 이야기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함께 듣고 왔고요.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108님, 대장부엉 저 퇴사하고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커피 내리는 것도 재밌고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재밌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저는 제가 만사 귀찮아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진짜 이건 긍정적인 일이네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미래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 내가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많이 치이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내 손에서 일이 끝나는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좀 해방감 같은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0063님, 오랜만에 바느질이라는 걸 해보네요. 얼마 전부터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원에서 쓰는 수건에 제 이름을 바느질로 새기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수건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헷갈릴까 봐요. 물론 잘해서 바느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죠 뭐. 삐뚤빼뚤하지만 나름 귀여워요. 오, 이 정도면 자수 아닙니까? 뭐 삐뚤빼뚤하다고 해도 무언가 바느질을 통해 문양을 만들어낸 일이니까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정현의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

박정현의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 적재의 낭만 그 밤 듣고 왔습니다. 2159님, 저는 강릉에 사는데요. 강릉 아트센터에서 참 좋은 공연을 많이 합니다. 서울까지 행차해야 하는 수고가 없어서 제일 좋아요. 지방에서 국립발레단의 지젤과 백조의 호수를 봤는데 이번엔 유니버셜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합니다. 벌써 너무 기대돼요. 강릉 참 좋다요. 야, 거기는 그럼 거기 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공연 주최에 있어서 진짜 잘하는 분들이 계신 건가 보다. 다 너무 이 발레 쪽에서는 그 대표적인 공연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하네요.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때 보면 또 참 그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겨울 때까지 쭉 하는 걸까요? 3946님, 습관은 만들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끊기는 의외로 쉽네요. 원래 퇴근하고 오면 혼술하며 너튜브 영상 보기 바빴는데 이것도 한 번에 끊으니까 끊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특이한 케이스일까요? 혼술도 재미없고 너튜브 보는 것도 의미없게 느껴집니다. 별밤 듣다가 씻고 자야겠습니다. 아, 이분은 뭔가에 그 중독성이 좀 약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의외로 또 한 하루 이틀만 참아도 딱히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이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냥 그 흐름 위에서 기계처럼 딱히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게임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습관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화사의 굿바이 들을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은희님, 오늘 새벽 4시부터 눈 떠서 여태까지 있으니까 너무 졸려요. 근데 별밤을 멈출 수 없어요. 다 듣고 자려 합니다. 아, 제가 심야 방송이면 얼른 주무세요 하겠는데 별밤 끝날 때쯤 주무시면 딱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수면 패턴 10시부터

잠드는 거. 그때니까 은희님 함께 쭉 해주시다가 꿀잠 주무시고요. 2부 끝곡으로 에릭 베넷의 초콜릿 렉스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별밤 3부 첫 곡으로 윤상길님의 신청곡 나얼의 귀로 들었고요.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제2의 직업으로 화물 운송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다들 외로운 직업이라고 하던데 저는 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일해서 그런지 외롭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좋은 노래와 사연들 재미나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곡 가능하면 나얼의 귀로 요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긴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별밤 들어주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딱 멈춰 서 있을 때 사연 보내주시면 특징이 좀 사연을 이렇게 길게 보내주세요. 엽서 보내듯이. 그래서 뭔가 운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사연 보내주시고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사소한 일상도 사연이 되고 그냥 들어도 좋은 노래인데 별밤에서 소개돼서 같이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열려 있고요. 긴 얘기는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이 문장.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058님께서 간단하게 먹을 거 없을까 하다가 빵을 사왔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빵 포장이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못하거든요. 한 끼 해결하려다가 괜히 감탄했네요. 아, 요런 거는 알아봐 주시는 5058님 같은 분들이 있을 때 더 가치가 비로소 이제 빛나게 되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포장을 풀만한 그런 빵 포장이에요. 그 왜 이렇게 좀 철로 돼가지고 구부리는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 위에 쪽을 그냥 마구잡이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공작새 날개에 쫙 펼쳐진 것처럼 부채처럼 예쁘게 펼쳐지게끔 하셨어요. 뭔가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 직원으로 계신 모양입니다. 그분이 요거 들으면은 참 뿌듯하실 텐데. 2223님, 연말 계획 짜면서 별밤 들어요. 저는 여행을 갈 생각인데 해외보다는 국내 쪽으로 가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말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여유롭게 책 읽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요즘은 북스테이라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숙소가 많더라고요. 오, 또 그런 숙소도 생겨났군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재근님, 올해 유독 직장에 있는 것보다 출장 가는 게 더 좋은 1인입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데 말이죠. 10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직할지 신청을 받는다는데 할까 말까 몇 개월째 고민 중이네요.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신청곡은 여자친구의 교차로입니다. 신청곡의 그 기운도 그렇고 뭔가 이 역마의 기운이 들어오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장 가는 거를 좋게 생각하면 진짜 일할 때는 너무 유리하죠. 보통은 좀 피곤하고 가기 싫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되면 직장 생활에서도 좀 수월한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재근님의 지금 같은 마음 상태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게 좀 긴 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비비안님께서요. 이른 아침 침대에 누워 스트레칭으로 워밍업하며 일어날 준비하면서 뉴욕에서 별밤 듣고 있어요. 태민의 신곡 중에 Easy Loving You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쩐지 워밍업을 영어로 딱 써주셔가지고 오,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인가 했는데 뉴요커 부엉이셨습니다. 8월에 나온 태민의 새 EP 수록곡이죠. Easy Loving You. 그러면 이어서 들어볼까요? 여자친구의 교차로 태민의 Easy Loving You.

여자친구의 교차로 태민의 Easy Loving You 들었습니다. 태민 씨는 항상 신곡 낼 때마다 이번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 또 얼마나 치명적일까? 얼마나 보는 내가 괜히 죄짓는 느낌이 들까? 이런 곡을 많이 내오시다가 이렇게 로맨틱한 곡으로 또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태민 이즈 원들이죠. 1294님, 얼마 전에 회사에서 홍보 영상 찍는다고 제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아간 적이 있어요. 그게 드디어 나왔는데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나요? 다 같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몇 초 나오지도 않지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저도 최초에 어디 TV 출연이 회사 다닐 때 직원으로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우리 회사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세븐 무슨 디지털 싱글을 저희 회사에서 독점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 제대로 된 카메라가 담은 걸 본 거죠. 그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생각보다 입을 너무 안 움직이는구나. 내가 되게 거북목이구나. 뭐부터 내가 뭐 말할 때 저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좀 근데 보기 너무 민망한 거 저도 알고 저는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인데도 제가 나오는 프로를 못 봐요. 어이가 없죠. 근데 봐야지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화법이 좋아지고 말할 때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건 좀 무안해도 내가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좀 참고 보세요. 그러면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김지영님, 이번에도 미역국을 실패했어요. 고민하다가 계속 끓이면 맛있어진다기에 3일째 끓였는데 안 되네요. 처음부터 잘못된 미역국이었나 봐요. 레토르트나 쟁여놔야겠습니다. 역시 미역국도 대기업이 잘 끓이죠. 헤이즈의 해픈우연 신청해요. 아, 지영님. 너무 큰 좌절감이 느껴져요. 처음부터 잘못된 미역국이라니요. 미역국이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는 애초에 잘못된 미역국이었어. 아, 그래요. 요새 이런 거 너무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뭐 속상할 필요 있습니까? 싹 해가지고 맛을 또 많이 봐버릇해야 또 요리도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연정님께서는 대장부왕초 고민이 있어요. 같이 차 마시고 수다 떠는 멤버 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친구가 저희끼리 나눈 사적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이 만나기가 꺼려지는데 꼭 따돌리는 것 같아서 그 친구만 빼놓기도 신경 쓰이는데 어쩌죠? 신청곡은 박원의 노력. 그러니까 이 그 대화 내용에 연정님이 남들이 알면은 좀 곤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해졌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런 거면 당연히 좀 거리를 두셔야죠.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들으면서도 문제를 느낄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하는 거 보면 얘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그 대화를 하실 때 깊이를 좀 얕게 바꾸세요. 저도 그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은 건 아니지만 신뢰를 아주 깊이는 안 해서 그렇게까지 속 깊은 얘기까지는 뭐 안 가는. 일단은 그거를 1차로 한번 해보시고 아 그래도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는 연정님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만남을 좀 피해보셔도 전혀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헤이즈의 해픈우연, 박원의 노력.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고요. 오늘은 게스트나 코너 없이 우리들의 아주 잔잔한 수다와 신청곡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아님, 대장부엉, 이번 주는 월요일에 하루 쉬고 3일만 일하면 또 쉬어서 그런지 출근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이런 연휴가 중간중간 있어서 그나마 회사 다닐만 한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5일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었고 9일 금요일은 한글날이고 이제 남은 공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내년에 또 공휴일들은 얼마나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을지 달력 한번 또 봐야겠네요. 4897님께서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잘 지냈어요. 3시간 빠른 곳에 있는 막내딸의 톡이 새벽을 빨리 맞이하게 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다면서 뉴질랜드에서 날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막내에게 무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승윤의 웃어주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그래도 기특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타지 생활이 처음에는 뭐 좀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금세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걸로 채워나가다 보면 적응력도 훨씬 더 빨리 생기더라고요. 7825님, 아니 대장부엉, 저희 집 아들이 요즘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씻고 나서 로션에 수분크림에 선크림까지 계속 얼굴에 뭘 발라요. 보고 있으면 웃겨 죽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사람이 바뀌네요. 안신혜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신청할게요. 모른 척 해주고 계시죠. 근데 진짜 좋은 건 바르는 것만 많아졌다 하면 뭐 그냥 면회하면 다 저렇지 하는데 이불을 개는 습관까지 더해졌다라는 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불을 아침부터 개면서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자기 개발 팁으로 많이 유행처럼 돌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긍정적인 연애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 이승윤의 웃어주었어의 7825님의 신청곡 안신혜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까지 듣고 올게요.

안시내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 전에는 이승윤의 웃어주었어 듣고 왔고요. 이기홍님, 여름에 보이지 않던 모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밤에 몰래 저의 피를 흡혈하고 도망갔어요. 잠자다가 불을 켜면 안 보여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네요. 대장부엉도 독감이랑 모기 조심하세요. 윤하 에피톤 프로젝트에 불면증 신청합니다. 말도 마세요. 저도 10월 돼가지고 모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완전 물방울 무늬로 저는 모기 물리면 그 좀 알러지 반응이 와가지고 물집 생겼다가 새빨갛게 자국이 남아서 내년 초쯤 돼야 없어질 만큼 진하게 남거든요. 근데 뭐 반바지 입을 시즌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가끔 누가 내 다리를 볼 일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무늬가 잔뜩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하루에 와다다다 물려가지고 밖에 있다가. 4310님, 예비 아내가 오늘 휴무라 저희 회사에 1일 아르바이트 하러 왔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다가 저는 아직 근무 중이고 예비 아내는 진로를 정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랜만에 와서도 척척 잘 하더라고요. 덕분에 빨리 마치고 진주 개천 예술제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우리 설아, 내가 많이 사랑한데이. 박효신의 연인 신청할게요. 라고 사랑 넘치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들어야겠죠. 유나 에피톤 프로젝트의 불면증 이어서 박효신의 연인.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8일 목요일 방송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혜정님이 마이클 잭슨과 프레디 머큐리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두 분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한 곡에서 목소리를 함께 들으니 괜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둘 다 몇 시대를 지나도 아마 영원히 음악 역사에 남겨질 보컬이고, 하지만 조금은 서글프게 우리 곁을 떠나간 두 분이죠. 오늘 끝곡으로 퀸 마이클 잭슨의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큰일을 겪을 땐 덤덤했는데 한참 지나서 불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뒤늦은 편지처럼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당시엔 몰랐던 감당할 수 없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당도한 것뿐입니다. 비로소 도착한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고

0: ますよ。
1: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AI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나를 꽃에 비유하면 무슨 꽃이야? 나는 어떤 날씨야? 나는 어떤 음식이야? 평소에 AI에게 했던 질문이나 이야기를 토대로 답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유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건 역시 나라는 존재인가 봐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노래에 비유하면 어떤 장르야?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킵잇업 제인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아이브의 IM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DJ 킵잇업 제인입니다. 오프닝에서 AI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AI에게 내가 음악이라면 어떤 장르일지 물어봤어요. 어두운 R&B 기반의 힙합 트랙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색이 확 드러나는 곡 같아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 추구미가 R&B 이런 방향이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AI에게 질문해보시길 바라고요. 제 앞으로 응원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정원님께서 제 이름 진재인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 진짜, 재, 재인이는 인, 인재부터 시작이야. 두 번째 진행 화이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장하지 않고 제 평소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님 힘 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제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0: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1: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0: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곤충 뮤직 아이돌 장르 속 노래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떤 노래가 사랑받고 또 새롭게 등장했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로제의 아파트인데요. 이 곡이 24년 10월에 발매됐는데요. 발매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댓글에 고3 큰일 났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실제로 엄청난 중독성 덕분에 수능 금지곡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때 연습생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진짜 어딜 가나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39위는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이 노래는 안무가 진짜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챌린지를 참여를 하셨는데요. 방탄소년단 B 선배님이 참여한 영상은 공개 10시간 만에 무려 조회수 2천만 회를 넘길 만큼 정말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반 친구들과 함께 졸업 무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곡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자동 떼창 가능한 곡이죠.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을 담은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38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떼창할 때 컴온 파트가 참 신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쇼케이스 할 때 태환이 형이 이제 메인 보컬로서 노래를 한 소절 했었는데 딱 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Heavy Serenade인데요. 이 곡이 제목 자체에 세레나데라는 달콤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믹스 선배님들이 로맨스 버전으로 퍼포먼스 영상을 말아주셨더라고요. 영화 라라랜드부터 드라마 도깨비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서 촬영해주셨는데 분장까지 하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로맨스 장르는 사실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뭔가 도파민이 터지는 스릴러, 범죄, 액션 이런 장르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로맨스 버전으로 뭔가 분장을 해본다면 저는 미모의 여주인공 이런 캐릭터를 한번 분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281님, 데뷔 후 첫 번째 DJ 도전. 가족이나 멤버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쉽게도 이제 가족이나 멤버들의 반응은 이제 레슨 시간 때문에 겹쳐서 없었지만 이제 회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었는데 제니가 처음이라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오늘은 긴장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다음 재구님 문자도 보겠습니다. 밀라노 출장 갔을 때 완전 레전드 미남 왕자님이었던 제인이. 밀라노 출장 어땠나요? 사실 밀라노를 갈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뭔가 비행시간이 길고 그래서 뭔가 조금 따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가다 보니까 밀라노 가는 길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밀라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멋진 사진도 많이 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하나의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습니다. 차트 계속 확인해 볼게요. 36위부터 33위입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스윔인데요. 이 곡도 꾸준히 빌보드 차트인을 기록할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두 번째 북미 투어를 하셨는데 그때 스윔 떼창이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저도 꼭 선배님의 콘서트를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두 곡 연달아 소개해드릴게요. 35위는 제니의 Like Jenny, 노래도 노래인데 한 시상식에서 보여주신 메가크루 퍼포먼스가 진짜 멋있었죠? 저도 이거를 100일 미니 팬미팅에서 이제 저희 키퍼들한테 Like Jenny 챌린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Like Jenny 느낌으로 보여드렸는데 키퍼들이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네, 이어서 34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엔믹스의 Blue Valentine입니다. 이 뮤비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래를 거꾸로 돌린 버전으로 촬영한 리버스 씬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위해 파트 담당인 지우 선배님이 가사도 거꾸로 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와, 가사 진짜 제대로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거꾸로 외우셨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33위 만나볼까요? 바로 에스파의 Whiplash입니다.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도 느낌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잡지를 영상으로 본 느낌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까요? 48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머리 탈색은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님 추천해 주신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새 머리색에 완전 적응했나요? 저는 사실 원래부터 탈색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컨셉과 이제 이 머리색이 잘 맞아서 이번에 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계속 인더 X 때부터 갈색 머리로 지내고 있었어서 계속 어필했어요. 머리색을 한번 좀 파격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먹힌 것 같습니다. 탈색을 해보니까 머리가 정말 따갑더라고요. 미용실에 있다가 진짜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전체 두 번 빼고 베이지하고 브릿지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스윔, 그리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0: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10월의 DJ 제디 키브럽의 제인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스윔에 이어서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까지 듣고 오셨고요. 차트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32위부터 29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레드벨벳의 Surf and Boy입니다. 보사노바와 레게 리듬이 어우러진 청량한 여름 댄스곡으로 멤버 조이 선배님이 단독 작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감 하루 전에 가사를 쓴 시안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작사 잘하시는 비결이 뭘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31위는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입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를 오키나와에서 촬영해서 정말 시원한 풍경이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수학여행 컨셉으로 시작되는 뮤비인데 영상과 함께 즐겨주시면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기를 많이 뜯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는 거여서 정말 기억이 남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곡 제목도 그렇고 도파민 터지는 비트 덕분에 실제로 러닝 플리, 운동 플리 영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9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브의 뱅뱅인데요.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퍼포먼스도 정말 화제였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많았는데 특히 허리를 엄청나게 꺾는 퍼포먼스는 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이렇게 29위까지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딸기 스무디 99님 사연입니다. 요즘 숙소에서 멤버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나 TMI가 있나요? 요즘은 저희가 사실 컴백 준비를 하느라 레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숙소 와서 잠만 자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요즘 먹는 거라고 하면은 빙수를 요즘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엔프피즈님이 보내주신 질문 볼게요. 제이니와 키아는 영혼이 닮은 쌍둥이 같아요. 가끔 사진을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두 사람의 가족분들도 제이니와 키아가 닮았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저번에 밀라노에서 키아랑 저랑 룸메이트였는데 이제 키아 부모님과 같이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키아가 화면으로 저를 비춰줬었는데 키아 부모님께서 어 루키아 루키아 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정도로 닮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서핀보이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제디와 함께하는 아핫, 레드벨벳의 서핀보이, 그리고 하체토하체의 레몬탱 듣고 왔습니다. 다음엔 어떤 곡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바로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리센드의 런어웨이입니다. 선배님들이 매 앨범마다 특정한 향기를 컨셉으로 하는데 이 곡은 인센스 향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몽환적인 노래와 딱 맞는 향이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선배님께서 이 앨범 활동하실 때 활동기가 겹쳤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이 향을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저희 숙소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8월에 데뷔한 신인 그룹이죠. 바로 트위드의 썬키스입니다. 데뷔곡부터 좋은 성적을 내시고 계신데 그룹 이름님들이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해서 발매 전부터 반응이 뜨거웠죠. 저도 이 노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26위는요, 13년 만에 역주행한 노래,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입니다. 어떤 안무와 매치에도 잘 어울리는 고능한 곡으로 숏폼 영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원곡 챌린지에 많은 아이돌 분들이 참여하면서 차트 역주행까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25위 확인해볼까요? 바로 키키의 44인데요. 이 곡 제목이 인터넷을 할 때 가끔 보이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과 함께 보이는 오류 코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노래 키워드가 나왔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 노래 확인해봤고요. 여러분과의 토크 타임 가져볼게요. 해나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제인이는 언제부터 춤을 잘 춘다는 거 알았어? 학교 다닐 때 장기 자랑 같은 것도 했어? 저는 사실 아직 춤을 잘 춘다고 하기엔 너무 잘 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장기 자랑은 제가 딱 마침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네 그런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까불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조금은 챙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다음 냐냥이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데뷔 후 했던 무대 중에 제인이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데뷔 첫 주에 이제 이치 라이브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이치 라이브가 이제 뭔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팬분들과 데뷔 이후에 가장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같이 하이프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긴장도 안 됐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위드의 썬키스,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제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충전 타임,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튜이드의 썬키스 그리고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최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발매 전부터 감다살 챌린지 섭외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티아라의 큐리 선배님, 함은정 선배님, 애프터스쿨의 가이 선배님 등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을 섭외하셨더라고요. 양쪽 팬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선배님과 함께 챌린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방탄소년단의 정국 선배님과 한번 챌린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로제의 Toxic Till The End가 23위를 차지했는데요. 발매 당시 뮤직비디오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가십걸에 출연한 에반 모크 배우와 로제 선배님의 로맨스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모든 분들께서 제이나 너는 배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연기 레슨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뭔가 선한 그런 느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조금 악역을 하고 싶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어서 22위 발표해보겠습니다. 바로 하치투하치의 루드인데요. 이 곡에는 스텔라 선배님의 영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녹음 중 직접 의견을 내서 데모와 완전히 다른 억양으로 더 쫀득하게 녹음을 하셨다고 해요. 이 파트 챌린지도 엄청 유행이었죠. 이 챌린지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You know what he said to me? What? He was like, you're so rude. And I was like, boy, does it look like I could care? I couldn't even care less. 어땠나요? 저 잘했나요? 네, 자 이번엔 21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리센의 핀볼인데요. 이렇게 역주행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팬분들이 정말 띵곡으로 엄청 밀었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핀볼이라는 게임을 소재로 쓴 것도 정말 재밌는 곡입니다. 여기까지 21위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1시간도 제디랑 함께 놀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최애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리센의 핀볼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하대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작년 4월에 데뷔한 팀인데요. 데뷔 초부터 잘생긴 노래, 느낌 좋은 노래만 취급하기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클로즈 유어 아이즈입니다. 우!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이주의 아이돌 클로즈유어 아이즈의 신곡 드랍댓 듣고 왔습니다. 클리와 선배님들은 매 컴백마다 노래 좋다는 반응이 참 많은 팀이죠. 이번에는 재즈펑크 장르에 도전하면서 윤신혜 선배님의 곡 이 밤을 즐겁게를 90년대 스트릿 힙합 스타일로 샘플링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듣고 오신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전곡이 다 듣기 편안하고 좋다고 합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저도 참 좋아하는 팀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승호, 켄신이랑 친구거든요. 사실 승호는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같이 연습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켄신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승호랑 대화하고 있다가 켄신이 지나가는 길에 그때 인사하면서 친해지고 연락처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이번 컴백 때 아직 연락을 못했지만 오늘 끝나고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아 선배님들의 이번 컴백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제 아응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볼게요. 25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요즘 새로운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 중인데요. 제인이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ENFP로서 항상 그 주위를 맴돌고 항상 말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금방 친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째꽁이님. 더 추워지기 전에 열심히 산책하는 중이에요. 제디는 특별히 좋아하는 날씨가 있나요? 저는 딱 이번 주 날씨가 가장 좋은데요. 뭔가 아우터 같은 거 가볍게 하나 입고 밤에 산책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4028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이상하게 샤워할 때 꼭 폭풍 열창을 하게 돼요. 에코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 부르느라 샤워 시간 무한 연장. 제디도 샤워할 때 저처럼 노래 부르나요? 당연하죠.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직업입니다. 저도 노래방은 안 가지만 항상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진짜 4028님 말씀처럼 에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느라 저도 샤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샤워 타임 애창곡 저는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Off My Face 이거를 항상 1번 곡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이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도경서의 팝콘인데요. 한 예능에서 로드트립 중에 배우 김우빈 님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고 신청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한 친구가 내 노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친구들도 제 친구들과 제 친구들의 지인

Good Goodbye가 차지했습니다. 화사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했는데 진심으로 쓰고 싶어서 정말 수백 번을 고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나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크게 웃어줘. Goodbye 라는 구절을 본인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은 가사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위까지 차트 확인해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도경서의 팝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18위입니다. 바로 데뷔 20주년 신곡이죠. 빅뱅의 빅인데요. 선배님들이 음악 제작뿐 아니라 비주얼 디렉팅과 기획까지 직접 이끌어서 완성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7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리센네의 프리티걸입니다. 올해 7월에 나온 노래로 카라 선배님의 원곡을 재해석한 리메이크 싱글인데요. 이 곡은 역주행이 아니라 발매 후부터 쭉 정주행 중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선배님들께서 음방 하시는 무대를 진짜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 팝업입니다. 무대를 보면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후렴에 나오는 셔플 댄스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저는 셔플 댄스가 자신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48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외동이라 늘 형제 있는 집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디, 둘째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둘째가 가장 불쌍한 포지션이다. 정말이고요.

네, 이제 형은 엄마라는 팀이 있고 여동생은 아빠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에서 가장 네 가장 불쌍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편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형이랑 여동생이 있을 때 집이 조금 시끌벅적하고 되게 조금 더 화목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형이랑은 MBTI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 어색해요. 이제 본가를 오랜만에 갈 때 형이랑 인사를 하면 조금 어색해가지고 진짜 방에 들어가 있고요. 여동생은 이제 올 때마다 오빠 과자 가져왔어? 이런 말을 꼭 하기 때문에 여동생이랑은 인사도 하기 전에 제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아주 화목한 가정이고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키퍼님께서는 밸런스 게임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vs 미래로 가기.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에는 어떤 걸 하고 있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잘생겨졌을지 이런 게 궁금하고 또 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생겼을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살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자로 살기. 두 번째는 너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죠? 아무래도 I love you.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평생 키퍼들에게 예쁨 받기, 평생 키퍼들을 설레게 하기.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 키퍼들에게 예쁨 받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 많이 예뻐해주세요, 키퍼들. 네,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빅뱅의 빅, 그리고 키키의 팝업 팝업.

you snap seat. 목요일 밤의 음악 여행,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빅뱅의 빅에 이어서 키키의 팝업 팝업까지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위는요, 바로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전 앨범과는 다르게 새로운 분위기의 신곡을 발매해서 화제였는데요. 직접 작사와 뮤직비디오 연출에도 참여하면서 선배님만의 미감을 담았다고 하네요. 바로 14위 가볼까요?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한 드라우닝 관련 쇼폼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제목이 사람마다 갈린다는 드라우닝 최애 파트입니다. 댓글에 첫 소절이다, 후렴이다, 여러 의견들이 달려있는데 그만큼 노래 전체가 킬링 파트라는 뜻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선배님의 드라우닝 킬링 파트는 그 최고음 질르는 그 파트 있잖아요. 그 파트가 가장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일릿의 이치미가 지난주에 이어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멤버분들이 이 노래를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허거 같은 곡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그 표현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치미에 중독되셨죠? 저희 노래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뭔가 저희 노래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불땡 볶음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마이너한 노래 장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찾고 중독되는 그런 맛이 있는 노래죠, 저희 노래는. 자, 이렇게 해서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시 보겠습니다. 주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인이가 키퍼라면 본인 포함 멤버 중 누구를 최애로 고를 건가요? 저는 당연히 저를 최애로 고를 것 같고요. 차이를 골라보자면 뭔가 제 성격 그대로 제가 키퍼가 된다면 저는 세나를 고를 것 같아요. 뭔가 세나가 4차원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강펑펑님 문자도 보겠습니다. 제인이는 팬들이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저는 사실 제가 성을 붙이고 이름 부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저희 키퍼들이 저를 놀린다고 진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키퍼들이 불러주는 건 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냥 제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그리고 아이들릿의 It's Me.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키빌업의 제인이고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그리고 아일릿의 It's M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12위는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제목은 상큼하지만 가사는 아주 강렬한 곡인데요.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는 속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와도 통쾌하게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미미된 노래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신선한 가사와 중독성 넘치는 안무가 매력적인 곡으로 춤까지 따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이죠. 정말 신드롬 그 자체인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10위 확인해봐야죠. 바로 태연의 만창가입니다. 제이팝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나온 곡인데 원곡도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태연 선배님 버전도 너무 좋아서 역시 믿고 듣는 태연이란 말이 많더라고요. 또 저희 멤버들, 키브럽의 멤버 태환, 현민 이 형이 이 노래 원곡 버전 커버 영상을 올렸어요. 저희 멤버들 노래 진짜 잘하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이어서 9위곡 만나볼까요?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의 Crash인데요. 팀의 정체성을 표현한 곡으로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태도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도입부부터 귀를 확 사로잡는 노래죠. 선배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신 만큼 저도 곡이 나오자마자 들어봤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팬입니다. 이렇게 9위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421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폰 용량이 너무 없어서 최근에 사진첩을 정리했는데 꽤 예전 사진까지 있어서 추억 여행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디는 사진첩 관리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폰에는 어떤 사진이 제일 많아요? 저는 사실 전에 쓰던 폰이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용량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사진첩 관리는 안 하는 것 같고요. 폰에 제일 많은 사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멤버들 엽사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이건 모든 그룹 공통이지 않을까요? 공개할 수 있는 사진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개하면 이제 회사 가서 멤버들한테 싹싹 빌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이번엔 인재인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검색하다가 스포를 먼저 봐버렸어요. 참나. 그래서 김이 팍 식어버려서 볼까 말까 고민 중이네요. 제디는 스포 당하는 거에 대해 민감한가요? 괜찮나요? 제가 정말 기대하고 꼭 보고 싶었던 거는 스포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도망가는 편이고요. 다른 것들은 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조금 그냥 어려운 그런 영화나 그런 게 있으면 스포를 조금은 받고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Crash. I just...

제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8위는요 바로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이 타이틀곡도 참 좋지만 앨범에 있는 다른 트랙들도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신경써서 수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전곡 재생으로 앨범 즐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앨범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곡이 있다 하면은 그 곡만 진짜 죽어라 듣습니다. 하루에도 막 10번씩 듣고요. 그 곡을 외울 때까지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너튜브에서 이 유닛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큰 재미를 주셨는데요. 노래가 공개되고 역시 소녀시대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인데 선배님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6위는요 리쌤의 데자뷰입니다. 이 곡 후렴에 처음 스친 그때 이 향기를 기억해줘 라는 파트를 부르는 미나미 선배님의 목소리와 라이브 실력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5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인데요. 기타를 그냥 악기가 아니라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페노메코님과 이번에도 함께 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깐 문자도 보겠습니다. 쭈윙껌님, 평소에도 제가 사실 잘 치우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할 일이 많을수록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져요. 오늘도 공부하려고 앉아서 책상부터 정리하는 중입니다. 제디는 할 일이 있을 때 좀 미루는 편인가요? 바로 하는 편인가요? 미룰 때 저처럼 청소하거나 정리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원래는 많이 미뤘었는데 요즘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6231님 사연도 볼게요.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메뉴를 진짜 못 정해서 결국 친구가 먹고 싶은 걸로 먹게 됩니다. 차라리 빨리 골라주는 사람이 편해요.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울고 싶어요. 제디는 어떤 편인가요? 저도 정확히 6231님과 같은 타입의 사람이고요. 저도 친구가 정해주길 항상 기다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0: ベレ
1: ー。목요일밤의파티타임아한앞서 IOI의 갑자기에이어서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4위는요, 크래비티의 라우더입니다. 선배님들의 섬세한 보컬과 후렴 파트가 정말 중독성 넘치는 곡인데요. 멤버 중에 5분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크래비티만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곡 퍼포먼스도 진짜 멋있다고 하니까 무대 영상 한번 찾아봐주세요. 다음 3위 확인해 볼게요. 바로 ATG의 Bad 인데요. ATG의 리더홍중선배님이최근에한페스티벌에나가서 EDM 버전 Bad 를직접말아주셨다고합니다. 엄청나게신나서무대를완전뒤집어놓으셨다고해요. 저도이영상을봤는데정말신나더라고요. 저도저희곡도나중에 EDM 버전으로하면어떻게나올지좀기대가되는것같습니다. 바로 2위로가보겠습니다. 이곡이나와줘야죠. 바로 리센의 러브어택인데요. 요즘선배님들의이름을단빵이등장했는데엄청나게인기를모으고있다고합니다. 선배님들의화력이진짜어마어마하네요. 2위까지소개해드렸고요. 문자한번볼까요? 2942님사람마다충전할때하는게다르잖아요. 저는신기하게도혼자조용히책을읽어야충전이되는편이라오늘은책을읽으면서하루를마무리해보려고합니다. 제디는몸과마음이지쳤을때뭘하는편인가요?저는사실산책그리고밖에를나가는걸정말좋아하는데요뭔가밖에나가서노래들으면서밤에산책을하면마음도편해지고뭔가몸도좀가벼워지는느낌이들어서조금힘들거나그럴때는밤에산책을나가는편입니다이렇게문자까지만나봤고요그럼저는크래비티의 라우더 그리고 리센의러브어택듣고와서1위발표와끝인사나눌게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기브랍 제인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핫 1위

자리를 차지한 노래는요 바로 소연의 퇴사할게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위 자리를 지켜주셨네요.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진행을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확실히 긴장을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더 긴장 안 하고 제 성격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집 방송이 있어서 저 제디는 한 주 쉬어갑니다. 다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 저는 1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DJ 키빌업 제인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핫!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다음은 궁둥이와 궁뎅이입니다. 전국적으로 궁뎅이와 궁둥이를 쓰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궁디, 방댕이, 방디, 방티 등이 있었습니다.
1: 아, 응디가 빠졌구먼요. 올 고장에서는 궁디나 방디 말고 응디를 주로 쓰는디요.
2: 아, 이래요. 응디 아니라 옹디래요.
3: 그 우리 고향 황해도에선 그걸 옹댕이라고 씁니다.
0: 아, 예. 그 응디, 엉디, 엉댕이 이 단어는 궁둥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4: 아, 시방 뭔 소리다 한가. 아, 응디가 궁디고 궁디가 방디죠.
0: 예. 그, 아, 자. 엉덩이는 뒤쪽 허리 아래 넓적다리 위 좌우쪽으로다가 살이 두드룩한 부분을 일컫는 말이고 그 궁둥이는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좌우쪽으로다가 근육이 많은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5: 그게 뭔 말이래요?

2019년 영화 말모이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엔드크레딧 음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각색을 한 작품이죠. 말모이.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바로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전에 실어야 할까

0: 또그 말의 뜻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 머릿속에는 다 같은 뜻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 좀 재밌게 풀어낸 순간이었어요. 궁둥이와 엉덩이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궁둥이와 엉덩이.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 말모이라는 영화 덕분에, 그리고 말모이를 보고 나서 또 사전을 찾아본 덕분에 이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이 이제 궁둥이고요. 그 위가 엉덩이고요. 엉덩이와 궁둥이를 합쳐서 이제 볼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 볼기 가운데 위쪽이 엉덩이, 아래쪽이 궁둥이. 궁둥이와 엉덩이가 같은 말인데 하나는 표준어고 하나는 사투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둘다 표준어고요. 그 우리가 보통 볼기짝 볼기짝 하는 그 신체 부위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위아래를 나누어서 부르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엉덩이, 궁둥이.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시절에는 체벌을 하던 때니까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애들을 때릴 때,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릴 때, 그때 제가 맞은 데가 궁둥이더라고요. 네. 바로 오늘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글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는 날이잖아요. 궁둥이와 엉덩이의 차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면 올해 한글날에는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이거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는, 저는 국어 과목을 제일 좋아했으니까 또 지금도 말하고 글 쓰는 직업을 갖게 된 거겠죠? 사전 보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냥 사전 한장한장 넘기면서 내가 늘 알고 쓰는 말인데 그 뜻을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풀었을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는 한때 또 우리말 사전에 꽂혀서 고유한 우리말만 예쁜 말들 모아놓은 사전 같은 거 시중에 꽤 있었거든요. 저 지금도 책장에 한 칸은 다 그런 책들이에요. 우리말 바로 쓰기와 우리말 고유어 사전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맞춤법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우리말 모아놓은 책, 뭐 이런 것만 책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펼쳐보면 좋으련만 그냥 꽂아만 두고 요즘에는 펼쳐보지 않고 있네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책 가운데 한 권이라도 좀 꺼내볼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 영화 말모이. 이 말모이라는 영화가 10월 11일에 교육방송에서 또 방영을 하더라고요. 또 TV에서 해주는 영화를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재미가 있죠. 아직 못 보신 분은 10월 11일 EBS 방영을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OTT에도 있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보기 좋은 영화. 저는 이 영화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뭐 3.1절이나 아니면 8.15 광복절에 보기 좋은 영화일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한글날에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과 글이 시인 윤동주의 무기였잖아요. 그 시대와 싸우는 무기가 말과 글이었죠.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윤동주의 시들이 계속 영화에 낭송이 되죠. 그 시어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일렁이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동주. 말과 글을 일상에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래 생각하고 새롭게 바꾸어 써서 그 말과 글의 활용폭을 넓혀주는 분들이 이제 문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이나 작가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말과 글은 그 색이 좀 다르게 입혀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철공서 같은 풍경 나오면 뭐 녹음 같은 거할때 그냥 이렇게 쇠를 어디 이렇게 뜨거운 데 넣었다 빼면 거기 예쁜 이렇게 뭐 금박이 입혀지거나 뭐 그런 광경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과 글도 시인이나 작가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풍덩 빠졌다가 그 말과 글이 그의 손끝에서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면 뭔가 다른 색을 입고 그 말과 글이 좀 태어난다는 느낌? 그런 작가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영화, 동주. 그리고 그에게 말과 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또한 새삼 깨닫게 되는 영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글로 마음껏 쓰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난 그 시인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 오늘 한글날의 의미는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동주라는 영화도 함께 떠올려 보게 돼요. 생각난 김에 아예 시를 가사 삼아서 만든 노래들이 또 있잖아요. 그 중에 영화 음악으로 기억할 만한 곡. 많지만 제가 딱두 곡만 골라봤습니다. 정지우 감독의 영화 모던 보이에서는 배우 김혜수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음원은 몇번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정미조 선생님의 목소리로 개여우를 정미조 그리고 손성재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롭게 녹음한 그 새로운 버전의 개여울. 이게 원래 김소월 시인의 시잖아요. 그래서 개여울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시인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을 순 있잖아요. 재능이 없어도 되고 싶은 마음은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까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시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시인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는 걸 다행히 빨리 알아서 네, 그 꿈을 얼른 접었죠. 이런 글 못 씁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 씁니다. 하지만 김서울은 쓰죠. 개여울이라는 노래, 정미조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재즈 아티스트 손성재의 색소폰 연주, 영화 모던버이의 김혜수 씨 버전도 되게 좋아요. 또 그 버전은 우리가 자주 들려드리니까 오늘은 이 목소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않은 편지,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노래, 병사들이 행복했던 한때가 끝나고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리를 건너오는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정호승 시인이 박종철 열사를 생각하며 쓴 시에 선율을 붙여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까지 들려드렸고요. 가끔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시인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우리 노래 뭐 이런 거 그런 리스트 이제 발표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좀 가장 기억할 만한 리스트는 2014년 리스트였습니다. 그때도 한글날을 맞이해서 문학과 지성사가 시인 14명에게 이렇게 설문을 돌려서 아름다운 노래,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를 쭉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탑7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탑7을 발표했었죠. 그중에 또 영화음악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FM영화음악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 2014년에 시인이 뽑은 노래 한 마리 아름다운 우리 노래 그 탑7 가운데 네 곡을 한번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이 노래 한 마리 아름다운 노래이니만큼 가사에 집중해서 이 노래는 어느 영화 노래였지? 생각하시면서 한 곡 한 곡 들어봐 주세요. 시작은 이 노래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영화의 수익곡은 아니고요. 여자 정예라는 영화와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그 영화의 장면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니까 다들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영화 안에 쓰인 곡은 아니고 여자 정예의 뮤직비디오로 쓰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조금만 더 가까이 김종관 감독의 영화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바로 그 영화에 이 노래도 쓰였어요.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요조 그리고 피처링은 이상순 요렇게 두 곡이 2014년에 14명의 시인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우리 노래 공동 1위입니다. 바람이 분다와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그 전에 이제 들려드린 두 곡은 탑7 가운데 두 곡입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영화 클래식 삽입곡 가운데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었고요. 영화 감독 중에서는 한글날에 누구를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홍상수 감독이 생각이 난 거예요. 홍상수 감독께서 영화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의 제목이 다 순한글입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강원도의 힘, 뭐 생활의 발견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다가 중간에 클레어의 카메라나 인트로덕션 정도를 빼면 다 우리말이고 뭔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우리말 문장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선보이는 새 영화의 제목은 눈둘 데가 없네. 또뭐 최근작 가운데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밤의 해변에서 혼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늘 보면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이 문장을 만드는 게 홍상수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날에 홍상수 감독님의 한글 사랑을 떠올리며 음악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역시 한글 제목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메인 타이틀, 해변의 여인에서 에필로그 두곡 모두 정용진 음악 감독의 스코어입니다.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저도 한 곡 골라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예전 드라마 달팽이에 쓰인 곡이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You came at a bad time, but you just crossed the

0: 별일이야. 유쾌하잖냐?
1: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0: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한가?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날 그리워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

0: 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1: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한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1: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 후기 문헌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한 집현전 학자가 밤늦게까지 홀로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요. 세종이 집현전을 살피던 중 잠든 그 학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만 봐도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노력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격려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네, 바로 한글날이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글자에 세종대왕은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네, 10월 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정재욱의 들리나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이죠. 오늘 또 공휴일이고, 마침 또 금토일 연휴라서 집에서 혹은 나들이 가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오늘은 한글날이고, 또더 의미가 깊은 게 한글날 제정 딱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의미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한글날이라고 국경일이라고 배틀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추석 때한 주를 쉬어서 베리가 몸이 근질근질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배아량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0: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강부선님,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때문에 매주 거제에서 대전으로 갑니다. 첫 버스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무사히 시험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와, 이 정도면 진짜 박수 짝짝짝 인정입니다. 거제에서 대전까지 매주요? 이런 노력과 열정이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력관리도 필수인 거 아시죠?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2482번님입니다. 한국 100대 명산 도장깨기를 위해서 명지산 가요. 이거 등반하면 이제 92개 남네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7개 하신 거고 이제 8번째 이런 게 있군요. 한국 100대 명산 목표가 근데 진짜 멋있는데요. 너무 100대 명산 다 도장깨기 하면 보람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풍철이니까 딱이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0169번님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MBC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토스트 장사를 하는데 장사 준비하러 가느라 새아침도 됐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요? 오랫동안 이렇게 MBC 라디오 애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려요. 요즘 또 라디오를 쉽게 또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322번님께서요. 매일 새벽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영디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 아바지랍니다. 쌀쌀한 아침 운전하고 계실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은 즐거운 노래 악뮤의 다리 꼬지 마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바지라니 너무 귀여운데요. 저도 아바지라고 부를까요? 아바지 휴일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는 자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꼭 답해주세요.

악뮤의 다리코지마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박현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첫 차로 서울 가고 있어요. 서울 가서 볼일 보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영화제 기간이라서요. 남은 휴가를 부산에서 불태울 예정인데 계획을 떠올리니 벌써 피곤하네요. 태연 불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부국제가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6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아 이렇게나 길게 하는군요. 저도 이 정도로 길게 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지인 중에서도 매년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영화 보면서 하는 거던데 그러면 이 티켓을 사면은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막상 가시면 또 피곤은 싹 날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태연의 불티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강부선님, 1322번님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윤영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란 게 참 무섭네요. 늘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오늘도 눈이 떠져서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영디 목소리와 쌀쌀해진 바람을 느끼면서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휴일인데 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진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안 돼서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물론 저도 막 대학생 때 그리고 좀 한 20대 중반까지는 휴일 되면은 12시, 1시까지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길어봤자 한 10시? 9시, 10시? 그 정도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도 긴 여유가 생긴 만큼 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겠네요. 4438번님인데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구석구석 고장이 나기 시작하네요. 싱크대 경첩도 다시 달아야 하고 세면대 손잡이도 손봐야 하고 오늘은 그거 하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집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돌봐줘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도 하나씩 우리가 어딘가 탈이 나는데 당연히 물건도 그렇고 집이면 또 더더욱 그렇죠. 사용감이 많은 데는 더 그럴 거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해야지 하나하나씩 하기는 또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마음 먹으신 김에 또 세심히 살펴보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잔뜩 또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경님은요. 영지 얼마 전 신청곡 남겨달라는 말에 용기 내서 저도 한 곡 남겨봅니다. 가을이면 계속 돌려듣게 되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려주세요. 가을 분위기가 느껴져서 이 계절에 꼭 듣는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청곡은 그 날에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달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은경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올 거고요. 확실히 가을이니까 성시경 씨 신청곡이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종 또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함께 할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한글날인 오늘 하늘은 전국 어디서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연휴 맞아 여행 떠나신다면 우산은 가방 안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차츰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포함해서 강원 남부, 충청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도, 대전이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 대구,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도 1, 2도가량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바로 한글날입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기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젠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어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밝게 알려왔는데 어떠세요, 용디? 지난주에 이어서 2연패.
1: 아, 이게 승부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네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조금 바빴다고 네. 이렇게 연달아서 패배할 줄은 몰랐어요. 저 나름 괜찮다고 또 생각했는데 아, 여러분 냉정하십니다.
0: 제가 감을 다시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도 얼른 끌어올려 볼게요, 다시. 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0: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까지 점수가 영디가 20, 제가 18, 그래서 20대 1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19까지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1: 안 돼, 이제 한 점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근데 두 번 2번이나 연속으로 이겼는데도 지고 있다는 게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1: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기시면 동점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제가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어떻게 해서 이번 주에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82번님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앱 에페 21의 아파. 제가 21의 아파를 이제 에페 종목으로 아들을 시키셔라 했죠.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다. 베리 승리하셨니 감 찾으셨나봐요. 베리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1: 아, 이건 솔직히 웃겼어요. 우기기였는데
0: 너무 에페라고 제가.
1: 아, 서운성님은요. 월급이 있으니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 타이어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갈 때 들을 노래로 타행이다가 딱 영디승 하셨습니다.
0: 김규준님. 호아령님 선곡들에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는데 듣다 보니 웬걸?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아파랑 그리고 말해줘. 이거 제가 따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너 하는 거 뭔지 브랜드 말해줘.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다 좋았어요. 이 기세 몰아가시죠, 베리 하셨는데. 오, 이번 주 괜찮네요. 다들 반응들이.
1: 그러게요. 이게 베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야 하고 헛웃음이 나오다가 인정하게 되는. 네.
0: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서훈성님, 김규준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막 좋아요.
1: 얼른 가시죠.
0: 배틀 체크리스트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문자하고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까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저희가 또 착 달라붙는 선물 드리는 걸로 또 유명한 그쵸? 코너잖아요. 이건 바로 첫 번째 사연 어떤 선물 드릴지 또 사연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염진호님께서요. 저는 원주에 삽니다. 지난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누나와 사촌누나 두 명까지 모두 함께 치악산 등반을 했는데요. 누나들은 아직도 삭신이 쑤신다고 몸져 누울 판이라고 앓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등산만 다녀오면 몸살이 나는 누나들에게 들려줄 노래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0: 염진호님 저희 곡간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등산을 좋아하신다? 아, 이분은 정말 참 외향적인 분이시구나. 좀 밖에서 하는 스포츠를 즐기신다. 이런 분들은 딱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뭐죠?
0: 자외선.
1: 아, 중요하죠.
0: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볕에 다 타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 자외선 두껍게 차단하시라고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먼저 가세요.
1: 아, 저는 이 누나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잖아요.
0: 네.
1: 누나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깨럽 일어나. 베이비복스의 겟업.
0: 일어나. 그러니까 누나들 지금 지쳐 있을 시간이 없어.
1: 맞아요.
0: 일어나.
1: 일어나. 건강 생각해야죠 이제. 움직여야지. 해서 베이비복스의 겟업.
0: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어요. 아니 너무 누나 또 다그치면 누나가 됐어 나 그냥 안 갈래 하산할래 이렇게 할

0: 수도 있잖아요.
1: 아, 근데 누나들은 이렇게 좋게 말한다고 해서 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0: 저는 우리 염진호님께 감히 이 노래 한번 추천해봅니다. 누나들이 지금 염진호님을 거의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산을 따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치악산이잖아요. 아시죠?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워낙 험준하기도 하고 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 락앤롤로 가야 되나. 악이랑 락을 엮어가지고 하다가 아, 요즘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엮으니까 수가 들켜가지고 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스토리텔링 권법으로 가자 이번 주는. 염진호님은 지금 가이드세요. 그 누나분들한테는 거의 이제 그 줌바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1: 줌바 정신이요?
0: 줌바 정신이 앞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대칭해 가면서 춤을 추고 발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의 댄스예요. 아시죠? 줌바
1: 알죠,
0: 댄스.
1: 알죠.
0: 얼마나 그 합이 좋아요. 염진호님이 지금 줌바 댄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도 줌바 댄스 다녔었던 수강생이었잖아요. 줌바 댄스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데스파시도. 근데 제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
1: 말이에요?
0: 가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점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오를 때 힘들지만 이 데스파시도 노래에 따라서 발걸음을 조금 더 보폭을 크게 해보자. 점점.
1: 등산에 어울리는 노래인가요?
0: 데스파시도가? 너무 부드럽게 하지만 1, 2, 2, 1 발자국으로
1: 등산하면서 데스파시도 우와 생각해본 적 없는 조합이에요.
0: 색다르죠?
1: 진짜 색달라요.
0: 아까 전에 우리 보내주셨던 분 중에 처음에
1: 허드슨이
0: 나온다고 하셨는데
1: 지금 제가 허드슨 나오네요.
0: 듣다 보니 착 달라붙고 어허 이렇게 끄덕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개럽이 나을지 데스파시도가 나을지.
1: 아, 뭐 선택권 베리한테 있으니까 뭐 저는 따라야 되는데 근데 제 노래가 아주 직관적이고 신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래요. 일어나 그냥 바로 다 그쳐버려요.
1: 네. 네.
0: 조금 부드럽게 데스파시도 누나 시로
1: 그건 산책할 때 할 거 어때요?
0: 아 그래요?
1: 때.
0: 그냥 그러면은 저도 이제 관용과 아량 요즘 밀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1: 진짜요?
0: 베이비복스 언니들도 조금 무서운
1: 그쵸?
0: 언니들이잖아요.
1: 그렇죠. 다 그쳐야죠.
0: 일어나실게요. 우리 네. 언니들 일어나실게요. 겟업으로 가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겟업 듣고 오실게요.

0: 누나들 이제 일어나셨는가 모르겠어요. 일어나셨으면 이제 또 부드럽게 데스파시도 이어서 들으시면서 배틀 체크리스트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807번님 얼마 전 제 생일이었는데요.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차 위에 두고 깜빡한 채로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데 이런 저에게 위로가 될 만한 노래 어디 없을까요? 아, 내 케이크라고 하셨네요.
1: 아이고 어떡해요.
0: 안 되겠다. 코리안 케이크로 처방을 해드려야겠어요. 8807번님 잔치하시죠. 잔치. 생일 파티는 안 돼도 잔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1: 아 진짜 왜 이렇게 물이 올랐어요. 벨이. 아,
0: 근데
1: 역시.
0: 저 좀 쓰임이 필요한데. 아 진짜 너무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서
1: 여러분
0: 걱정이에요.
1: 연락 많이 주세요.
0: 토크도 안 쓰면 녹이 쓸거든요. 진짜. 지금이 지금 최상인데 지금.
1: 아, 진짜 죽겠어요. 웃겨서.
0: 생선으로 따지자면 이제 지금 막 출고로 앞둔 네. 대방어. 통통하게 지금 토크에 살이 익어가는데 선곡이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1: 오, 좋아요.
0: 그냥 슬프게 가려고요, 저는. 이열치열로 그냥 초를 못 부셨잖아요. 초를 못 불었는데 눈물은 나요. 어떻게 그러면?
1: 어떡해요?
0: 울고 불고 해야죠.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지아와 포맨의 울고 불고. 초는 못 불었지만 뭐 그냥 눈물이라도 울고 불고 하자는 의미에서.
1: 아, 진짜 이 재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저
0: 아니 많이 따라오셨어요. 가끔은 저보다 더 위에 계시기도
1: 그래요?
0: 하고.
1: 그래요? 네. 그러면 아 이거 먼저 했어야 됐는데.
0: 뭐예요?
1: 그냥 바로 지를게요 이번에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케이크 있어.
0: 이 노래 아는데?
1: 뱅크의 가질 수 없는 케이크. 아~ 가질 수 없는 너. 아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진짜 울고 불고 해. 이게 뭐예요?
0: 첫 번째 거 제가 양보를 해드렸죠.
1: 아, 가질 수 없는 너. 아, 괜찮았는데 아쉽네요.
0: 네, 그 노래 영디가 가져가시고 네. 저희는 두 번째 사연에서 지아와 포맨의 울고불고로 조금 슬프게 가보려고요. 괜찮아요?
1: 네.
0: 조금 처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8807번님의 사연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초를 못 불었기 때문에 노래라도 울고불고 하시라고 마음껏 지아와 포맨이 함께한 울고불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dedicated love.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0: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지아와 포맨이 함께한 울고 불고 듣고 오셨습니다. 초를 좀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흘리시면 안 되는데. 마지막 사연 저희는 빠르게 만나볼게요.
6: 2938번님입니다. 가을에는 아무래도 나들이를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햇볕도 강하고요. 그래서 유행하는 선글라스를 샀는데 그 힙함이 저에게는 안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벗으면 아니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다들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겠죠? 검은 세상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을 만났을 때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만한 노래 추천해 주세요 하셨네요.
5: 2938번님께는 우리가 밝은 세상 만났을 때 선글라스 대신에 챙겨보시라고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선글라스 말고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제가 뜻하지 않게 지금 이
6: 노래 나가는 중에
5: 네,
6: 스포를
5: 노래 나가는
6: 하셨어요.
5: 중에 저도 모르게 이거를 말해버려가지고 노래 제목을 안 되겠어요. 잠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6: 그래요?
5: 네, 영디 먼저 이 노래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2938번님.
6: 근데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진짜 여기에 너무 꽂혀서 다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울고 있는 나의 모습.
5: 최선이에요?
6: 최선이죠.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5: 완전 최선이죠. 그러니까 너무 정답 같잖아요.
6: 아, 그러니까요. 그 정답에 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다른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싹
5: 그렇죠,
6: 하는
5: 그렇죠.
6: 그 힙함. 하실 수 있어요? 2938번님. 싹 한번 벗어주면서 이렇게 살짝 찌푸리면은 그 힙함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 힙한 게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6: 그 마음가짐에 따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 태양을 피하는 방법 맞죠?
6: 네.
5: 조금 올드하게 가시네요.
6: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요? 요즘 신세대 노래로 가시려고요?
5: 네.
6: 오, 웬일로요?
5: 최근에 웬일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도착한 그런 신곡 같은 거는 잘 몰라요. 그쪽은 또 영디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6: 그쵸.
5: 제가 아예 모르고.
6: 근데 너무 제가 신곡 가져오니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반응이 맞아요. 더 없는 것 같아서.
5: 우리 빵그리들도 또 너무 신곡은 워낙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곡까지 접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너무 부지런하시지만.
6: 그래서 제가 네, 요즘 좀 울기소침해졌어요. 신곡은.
5: 적당히 신곡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영디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이 노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원래 눈물 샤워를 가지고 왔거든요.
6: 네?
5: 배치기와 에일리가 함께한 눈물 샤워. 왜냐면은 선글라스 끼던 사람이 벗으면 이 눈물이 너무 찡그려지면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6: 눈물이 나요?
5: 빛을 탁 보게 되면은 이 눈의 조리개가 역할을 막 분주히 하다 보면 눈물이 고여요.
6: 네.
5: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6: 네네네.
5: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선글라스 벗었을 때 눈물이 막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 2938번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감수하고도 내가 밝은 세상을 더 보겠다는 거니까 그냥 그럼 눈물로 샤워를 하셔라. 괜찮다. 찡그리면서 막 그런 느낌으로 다가갔는데 스포했는데 별론데라는 의견이 접수돼가지고 너무 들리게 별론데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그냥 이 빛을 노래로라도 좀 차단해보자. 빛 차단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제목이 아예 그냥 Blinding Lights. Blinding Lights라는 노래가 있으면 The Weeknd. 신나요 이거. 비트가. 그리고 최근에 콘서트
6: 그쵸.
5: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무리 곡으로 딱 블라인딩 라이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2938번님은 그냥 노래로라도 빛을 차단하면서 실제로는 눈물 샤워하시고 저는 또 좋은 노래 선물해드리고 우리 빵그리들한테.
6: 더 위켄드 노래 신나죠?
5: 네. 더 위켄드 노래로 마무리할까 봐요.
6: 네.
5: 동의해 주시면.
6: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5: 네. 그냥 대세를 따라서 갈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감을 피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진짜로?
0: 아, 다음 승리를 좀 피하는 될까요? 방법? 아, 안 되는데. 20.
1: 숫자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0: 알겠습니다.
1: 2020. 아, 다음 주 좀 기대됩니다. 출근길.
0: 예, 배틀 샥폴리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틀 결과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0: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속 인물에게 한글로 된 손편지를 쓰는 공모전이 열렸어요. 대상 작품은 대구 평리초등학교 1학년 김준혁 어린이가 그림책 복숭아와 애벌레를 읽고 애벌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몇 구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 귀요미 애벌레야. 책을 읽어보니 너도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는 걸 알게 되니 좋았어. 그리고 복숭아 똥을 누던데 나도 복숭아 향 나는 똥 누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큰 복숭아를 먹고 싶어. 복숭아 향이 나는 똥을 누고 싶다고요? 아이의 진심과 천진난만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런 평가를 했어요. 애써 멋진 말을 찾지 않고도 자기만의 솔직한 언어로 마음을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참, 한글이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이에요. 우리도 김준혁 어린이처럼 한글로 진솔하게 손편지 한 장씩 써보면서 한글날인 오늘 뜻깊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0: 10월 9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박정현 편지할게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에요. 와, 이게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지는 뭐 엄청 오래됐는데 한글날을 만든 지는 이제 100년째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김준혁 어린이처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글로 된 손편지 한 장씩 써보는 거 어떠세요? 저는 편지를 많이 안 썼는데 근데 제가 편지 쓰면 무조건 눈물이 예, 그 편지에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쓰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요. 예, 반성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읽으시면서 눈물을 또 흘립니다. 아, 제 필력에 우리 부모님이 안 우신 적이 없어요. 아, 진짜예요. 그게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사죄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쓰니까 그대로 표현이 되고 읽으실 때도 뭐 대단한 뭐 뜻이 있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읽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더 한글의 매력이라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성문 써서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부모님. 편지 따로 한번 써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늘 한글날이니까 내 마음을 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두 시간 동안 또 우리 작가들이 꾹꾹 눌러 쓴 대본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글 감사하네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꾸며보겠습니다.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글날인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 연휴 또 뭐하면서 보낼 계획이신지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요. 민정 리포터와 함께하는 깨알 뉴스 그리고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여전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도전자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반반한 퀴즈 신청 언제든 해주십시오. 3부 우리말 선생님 이휘준 아나운서와 특별하게 꾸며봅니다. 언어유의 확장판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날인 만큼 평소보다 길게 우리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4부 코너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좋은 아침. 한글날인 오늘 하늘에 적힌 첫 단어는 맑음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어디로 가셔도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문화방송 라디오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은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7도, 대전 10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 대구가 26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포함해서 강원 남부, 충청 지역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근애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우리 집 부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영남 알프스 간월제에 간다고 나갔어요. 지금쯤 도착해서 걷고 있겠네요. 함께 가고픈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질 못해 아쉬워요. 우리 강아지 콩이와 산책으로 마음 달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네님 말고는 이제 다 갔네요. 간월제에 갔네요. 왜 못 가셨지? 뭔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또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그 마음 좀 달래지셨으면 좋겠네요. 함께하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작은 행복들,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3일 만에 연휴가 또 시작됐어요. 다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7311번님이 버스에서 굿모닝 FM 듣다가 신청합니다. 알파 드라이브 1의 굿 라이프 꼭 함께 듣고 싶어요.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 하셨는데 그럼 신나게 듣고 아침 행복 이어가 볼까요? 알파 드라이브 1의 굿 라이프. Hey, wanna go, wanna go, it's feel like that.

알파 드라이브 원의 Good Life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여러분들의 이야기 더 만나봅니다. 김지영님이 테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하필 공휴일이라 학교 다닐 때도 생일 축하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니 공휴일엔 다들 각자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부담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깨톡 생일 알람도 끈지 오래됐어요. 테디가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4월 4일에 테디가 고창에서 공연하셨을 때 제가 테디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기억해요. 너무 감동이었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시죠? 정혜린님 오늘 우리 아기 방 꾸며주려고 침대랑 서랍장 사러 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나 지나 있네요. 저는 부모님이 처음 방 꾸며주신 게 초등학교 들어가서인데 우리 아기는 복받았다. 정말 진짜 복받았네요. 저는 저 개인 방을 가진 적은 고향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제 두 살 터울에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같이 방을 썼는데 그 동생과 방을 처음 가진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일 때였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마한 슈퍼 싱글 침대에 남자 둘이서 그렇게 딱 붙어서 잤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 좋겠네. 행복하시죠? 1716번님 요즘 연인과 자꾸 다툼이 생겨요. 헤어져야 할 시기가 온 걸까요? 마음이 참 힘드네요. 온유와 유주가 함께한 마인드 게임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오래 만나는 건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진짜 잘 맞고 안 맞고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세요. 최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생겨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응원해요. 온유 유주가 함께한 마인드 게임스 듣고 올게요. Yeah. Oh, yeah, yeah. 옆에선 듣는 척이라도 해.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의 블루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919번님이 최근에 오랜 연인과 이별했어요. 뭐야? 아까 그 상대편 아니야? 자꾸 머릿속에 태희 노래가 맴돌아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별의 이유가 있겠죠? 예, 말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위로하려고 제가 이런 노래 부른 거예요.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태희의 노래 들으시고요. 민정 리포터와 깨알 뉴스 시작할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희 리포터.
2: 네, 테디. 날도 좋고 연휴도 많아서 요즘 이동량이 워낙 많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외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가장 일찍부터 밀린 곳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미사에서 서종까지 18km, 또 조양에서 동산 1터널까지 5km가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남사까지 11km가 지체고요. 또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22km 구간 정체가 확 늘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도 고덕터널에서 초이, 또 북용인에서 용인까지 10km, 금광터널에서 남한선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금광 1터널 부근에 사고가 나면서 남한선부터 2k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구리 쪽으로 차들 많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한글날인데 네. 석준이는 한글 어느 정도 지금 배우고 있나요?
1: 지금 이석준의 이까지는 쓸 수 있는데
0: 성씨 써면 됐지?
1: 석준은 너무 어려워요.
0: 석준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석준아 받침이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1: 이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그럼 됐어. 난 이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됐죠.
1: 그러니까요.
0: 한글 어릴 때도 배울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처음 시작은.
1: 맞아요.
0: 그리고 잠깐 또 5만 하면은 받아쓰기 바로 30병으로 떨어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1: 쌍기 나오고 니은 히은 나오면.
0: 닭 뭐 이런 거.
1: 네. 어려워요.
0: 슥 이런 거 나오면.
1: 아 어려워.
0: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맞아 맞아. 한글에 대한 추억들 다 있을 텐데. 오늘 한글날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면서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
0: 와우.
1: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0: 행사 많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이 한글로 와글와글 행사가 진행됩니다. 2009년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마련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글 판박이 붙여보기, 나만의 한글 모자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광장에서도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활판으로 새기는 훈민정음, 내 손으로 만드는 한글 가방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죠?
0: 재밌겠다. 한글을 직접 만들고 꾸미고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체험해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네요.
1: 네. 그리고 또 이 경기 여주시에서도 한글날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종대왕이 영면한 영릉을 품고 있는 여주시는 세종대왕의 도시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년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티니핑 주제곡과 율동을 함께 즐기는 참여형 공연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0: 전부 영어네요.
1: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경북 성주군에서도 한글날을 맞아서 서예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서예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요.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0: 아 서예 또 안 했는지 오래된 나의 당군법 아직 살아있나? 한글날 연휴를 맞아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행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합니다.
0: 건강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군요.

0: 네, 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납부한 경우가 있고요.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때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내가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0: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고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 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담긴 URL을 눌러서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절대로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1: 네, 피싱 사기 꼭 주의하시고요. 환급금 있는지 궁금하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아토피 피부염 정말 고생스러워요, 그죠?
0: 네, 너무 괴로워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피부 습진 질환인데요.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이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기가 쉽잖아요. 이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게 좋고요. 씻은 뒤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가려운 증상이 없을 때에도 이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아, 보습제를 발라주는 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리고 환절기에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른 발진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두드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데에는 음식이나 약물, 감염,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 잘 챙겨주시고요. 피부 건강 관리 잘 해보자고요. 민정 리포터는 어릴 때 받아쓰기 몇 점 받았어요?
0: 아, 저 받아쓰기 잘했어요.
1: 진짜?
0: 네.
1: 늘 100점?
0: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90점, 100점?
1: 그래.
0: 왔다 갔다 했어요.
1: 한글 잘하는 분들이 리포터 많이 하시죠. 못해서는 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쵸, 준비하고 그쵸. 하려면.
0: 네.
1: 그렇네요. 아, 연휴 잘 보내시고.
0: 네.
1: 저희는 또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발한 퀴즈 시작합니다. 레이의 Please Don't Touch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란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한글날인 만큼 오늘은 반반한 수수께끼라고 해야 될까요? 반반한 문답. 네, 어렵네요. 반반한 수수께끼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튀긴 닭이랑 콜라는 그냥 해야 되네. 콜라 세트까지 다 해드립니다. 아,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죠? 10개 다 맞히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주 노은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별명이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르는 게 없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지문에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멋진 아빠랍니다. 이 코너는 분명 남편을 위한 코너입니다. 남편에게 제의했더니 흔쾌히 찬성해서 제가 대신 신청해 봅니다. 꼭 꼽아주세요 하셨는데 부담 너무 되실 것 같은데 도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예, 충주에 사는 농부 김소정입니다.
0: 네, 소정님 반갑습니다.
1: 네.
0: 귀농 이제 7년 차이신데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1: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네. 상추 농사 짓고 있습니다.
0: 상추 제가 진짜 거의 1헥타르 다 먹거든요, 제가. 상추 잘 크나요?
1: 예, 상추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네. 요즘 좀 소비가 안 좋은지 가격이
0: 많이 떨어졌어요.
1: 예.
0: 상추 판매가 괜찮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일단 괜찮아지겠죠, 뭐.
0: 일단 저는 그 수제버거집도 하고 있거든요.
1: 아, 예, 맞아요.
0: 근데 저는 일부러 그 안에 채소를 상추를 씁니다. 청상추를
1: 많이 써주셔야
0: 써요.
1: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생관계입니다.
1: 네네.
0: 일단 아내분이 남편 자랑 엄청 해주셨어요.
1: 예,
0: 백과사전이다라고 해주셨는데.
1: 그거 이제 직장 다닐 때 예. 제가 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동료들이 좀 그렇게 불렀었는데.
0: 아니, 이거 알아야 아는 척을 하죠.
1: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0: 그래도 원래 이렇게 뭐 약간 지식 공부하고 하는 걸 좀 즐겨 하셨나 봐요.
1: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들이 좀 폭넓게, 얕게, 넓게 좀 그런 게.

0: 있어서.
1: 너무 좋아요. 저희 반반은 퀴즈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백과사전 한번 뽐을 한번 내보시죠.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아 일단은 반 맞히면 치킨 앤 콜라 세트 받으시고 다 맞히시면 만점 나오면은 백화점 상품권 가거든요.
0: 예.
1: 백화점 상품권 마냥 받아. 그러면 네. 뭐 하시고 싶으세요?
0: 아 일단 신청해준 아내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아내에게 그러면 양도합니까?
0: 양보하겠습니다.
1: 이야 사랑꾼이시네.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반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셔야 빨리 다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1: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86
0: 48.
1: 한글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0: 10월 9일.
1: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0: 엄정화.
1: 사자성어예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본보기가 됨. 솔선.
0: 수범.
1: 훈민정음을 만든 왕은?
0: 세종대왕.
1: 속담이에요. 개구리 이것저것 생각을 못한다. 에서 이것은?
0: 올챙이쪽.
1: 이우석, 김재덕, 강채영은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0: 양궁?
1: 난 돌려서 말하는 거 싫어요. 그냥 결혼하자고 말해요. 이 대사가 나온 김희선, 김석훈 주연의 1999년 드라마 제목은?
0: 패스.
1: 와, 지평선이 유명한 우리나라 도시는?
0: 지평선?
1: 아, 아니에요. 막 얘기해봐요. 산성과 알카리성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종이로 산성을 용액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 종이는?
0: 리트머스.
1: 오, 정확해. 자, 다시 한번 1999년 드라마 제목 김희선 씨가 나왔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제목이에요. 세 글자.
0: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1: 어. 이거 농사를 또 지어야 돼, 이것도. 아유. 이거, 이거 못 보면 잘 몰라요, 드라마는.
0: 그러게요.
1: 아, 어렵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잘 푸셨어요. 진짜 만점 나올 뻔했어. 야 백과사전 맞네. 총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답 제가 알려드리면 그 김희선 김석훈 주연의 1999년 드라마 제목은 토마토였습니다.
0: 아 전혀 몰라요.
1: 아, 전혀 모르지. 이거 안 보면 몰라요. 네. 그리고 지평선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도시는 김제. 였어요.
0: 아, 김제.
1: 예, 뭐 나주도 괜찮은데.
0: 예.
1: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죠? 자, 오늘 백과사전의 명목은 무조건 보여주신 것 같고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네, 저희 아내와 아이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무엇보다 그러면 먼저 건강해 주셔야 돼요, 소정님이.
0: 네.
1: 소정님 늘 건강하시고. 예, 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저희 상추 많이 살게요.
0: 네.
1: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수수께끼 나왔다. 지평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육지에서 땅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선을 이제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물과 하늘이 맞닿아서 평평하게 보이는 그 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수평선, 2번 불평선, 3번 얼평선. 예. 네. 야, 어렵네. 쉽지 않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수수께끼 맞힌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태민, 호라이즌.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담담담담담담 덤덤한 수수께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물과 하늘이 맞다 평평하게 보이는 선 정답은 바로 1번 수평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 선정해서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 한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그렇죠.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오늘 3부는요 언어유의 확장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언어 선생님 이휘준 선생님과 함께 한글날인 만큼 평소보다 길게 우리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금요일 4부는요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한글날 연휴 날씨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비 소식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막다가 오전부터 구름의 양만 조금 늘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 대구, 부산 모두 26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차차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충청과 강원 남부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 오늘 이분과 특별히 더 길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특집이에요. 한글날 네. 특집 언어유희 확장판 문화방송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문화방송 성성 이휘준입니다.
0: 아 진짜 문화방송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1: 예.
0: 우리 휘준 아나운서
1: 노비입니다.
0: 휘준 아나운서는 언어유희 네. 선생님이셔요.
1: 네.
0: 한글날
1: 네.
0: 뭐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합니까?
1: 아 아나운서국에서도 한글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 나가기도 하고요. 아침에 이제 영상이 크게 TV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짧은 영상을 한 네 편 만들어서
0: 어우 세상에
1: 업로드를 합니다. 저희 채널에 예.
0: 영상 제작비 나오나요?
1: 와 월급의 포함이죠. 네, 뭐
0: MBC 왜 이래?
1: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언어유희 선생님이도 하고 아나운서기도 한데 가끔 직업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0: 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
0: 능력이 많은 것도 죄다 죄.
1: PD로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예.
0: 근데 능력을 쓰실 때는 꼭 페이 지불을 하시기를.
1: 누군가 듣고 있겠죠?
0: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더 위선이 계시니까
1: 네.
0: 이런 어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분들한테 좀 무섭거든. 네. 근데 새로운 분들은 좀 들어줄 것 같아.
1: 회사가 인사철입니다.
0: 있어, 있어. 네,
1: 인사철이에요 지금.
0: 자, 언어의 확장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휘준 아나운서가 또 작가로도 일을 하십니다. 저희도 일을 예. 많이 시켰네요. 그러고 보니까.
1: 그러네.
0: 예.
1: 서운하다. 자 이휘준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원고 열심히 써봤으니까요. 일단 먼저 상황극 만나보시죠.
2: 나 세종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근데 저기 참 거슬리는 신하 한 명이.
3: 전하.
2: 빨리 대답하거라. 빨리 대답하거라.
3: 훈민정음에 추가할 새로운 단어를 추천드리옵니다.
2: 아 그래? 말해보거라. 마음에 안 들면 내가
3: 전하.
1: 자 맛있는 음식을 특히 밤에 먹으면 눈물이 나게 맛있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밤야 눈물루자를 써서
2: 그래.
1: 야루 어떠하십니까?
2: 밥 먹다가 야루 불경하다.
3: 아니
2: 말도 자꾸 끊어서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놈을 매우 쳐라.
3: 전하!
1: 먼 훗날 백성들이 한글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 같사옵니다. 아름답지 않사옵니까? 한글.
2: 어, 처음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는구나. 어, 그래. 내 상으로 매우 쳐라!
3: 아니, 그럴듯한데 왜 치옵니까? 전하!
2: 미운 놈 떡 하나 더 쳐라!
0: 아, 세종대왕이 성군인데. 야 이거 치네. 네.
1: 아, 칠만
0: 이걸 치게 만드네. 와.
1: 야로 칠만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단어 한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글이라고 쓰고 있는데
0: 네.
1: 처음부터 이름이 한글이었던 건 아닙니다.
0: 어어.
1: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당시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 정, 소리 풀어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0: 예.
1: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포 이후에도 한문을 좀 중심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한문에 비해서 한글을 낮잡아 부르던 그런 표현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부녀자, 즉 여성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암클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어. 아직 한문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쓰는 글이라는 뜻에서 아헷글 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암클, 아헷글 같은 이름은 이게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남아있진 않아서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0: 당시에 이제 한자를 썼던 또 배운 분들이
1: 그렇죠.
0: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1: 원래 한문을 이제 오래 썼으니까
0: 내가 공부했던 거 말고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나 보네요.
1: 처음에는 좀 그랬을 수 있어요. 한글은 또 한문과 구분해서 언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 들어서 지금의 한글이라는

0: 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확인된 기록으로는 1913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던 연구에 한글 모에서 한글이라는 말이 확인되는데요. 이후에 점차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된 명칭으로 자리가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은 과거에 어떻게 불렸는지 그 변전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1: 네. 아, 저희가 이제 내일도 한글의 역사를
0: 네.
1: 우리 김재현 쌤이 해주실 거거든요.
0: 아.
1: 오늘 다 배운 것 같아요.
0: 재현 쌤 대신에 제가 할까요?
1: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쌤이 아직도 우리 네. 코너 이름을 잘 몰라요.
0: 맞아요. 그러, 너무 서운하더라.
1: 반짝반짝 한글말로 알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0: 진짜 내일 본다.
1: 자, 내일도 한글의 역사 더 디테일하게 우리 김재현 쌤을 믿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희준 아나운서 원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앉아 계실 겁니다. 들으실 노래는 악뮤의 노래. 악뮤가 또 한글 가사 잘 쓰잖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올게요.

0: 노래는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울컥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악뮤의 오랜날 오랜 밤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이유진 아나운서와 한글날 특집 언어의 확장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알아두면 좋을 순우리말. 우리말 또 예쁜 게 많아.
1: 그렇습니다.
0: 몇 개를 또 알아볼 건데 휘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1: 네. 자, 요즘에 SNS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순우리말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는 뭐 자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낯간지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예?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뜻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윤슬 그리고 변위. 네. 테디 들어보셨나요?
0: 저는 뭐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윤슬 같은 경우는 가사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예, 이런 표현을 쫙 네. 단어들 나오면 저희는 쫙 메모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변리는 네. 변리는 어려워.
1: 변리 좀 어렵다.
0: 발음하기 그쵸? 어려워.
1: 네, 윤슬은 뭐 이제는 이름까지도 윤슬로 짓기도 네, 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순우리말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뜻합니다. 강이나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이게 햇빛 받아가지고 물결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날 때 있잖아요.
0: 진짜 어쩜 그렇게 다 예쁘게 빛나?
1: 그러니까요. 그 반짝이는 물결이 윤슬인 겁니다. 달빛 아래 윤슬이 아름답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단어 자체가 예뻐서 그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 이름 윤슬 정말 많습니다.
0: 많아요.
1: 예뻐요.
0: 예뻐요. 예뻐.
1: 예뻐요.
0: 그렇게 다음으로... 예쁘게 커야 될 텐데.
1: 아우 티야 정말.
0: 아니 왜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예, 못나게 크라고 할 순 없죠.
1: 예쁘게 커라.
0: 예, 예쁘게 커라.
1: 자, 변위.
0: 이름 아깝다.
1: 변위 할게요. 아, 변위.
0: 아, 미안합니다. 네. 변위.
1: 변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틈을 통해서 잠시 비치는 햇볕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살이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변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오, 사진 찍으면 이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또 그늘진 곳에 비치는 조그마한 햇볕의 기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햇볕이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보살핌도 변위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주변에 변위를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1: 어, 뭐 아내.
0: 정말. 왜 얘기하고 눈치 봐요. 아, 눈치만 보면 멋있었는데 주변 눈치를 엄청 보네. 예. 자, 윤슬 변리 참 예쁜 우리 순 우리말입니다.
1: 네.
0: 또 만나볼 단어가 있을까요?
1: 이번엔 좀 범상치 않습니다.
0: 아,
1: 재밌기도 합니다.
0: 어, 그래요.
1: 먼저 아기 똥거리다.
0: 에이.
1: 왜요? 왜?
0: 이런 얘기가 있다고?
1: 아기 똥거리다.
0: 에이.
1: 뭐 똥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근데 귀엽잖아.
0: 아기 똥 거리다? 장난 똥 때리다. 아, 그런 것도 있었잖아.
1: 아, 이거 너무
0: 있었잖아요.
1: 옛날 사람 어릴, 같아요.
0: 어릴 때 어린이 때 썼던 것 같은데.
1: 약간 어 패셔니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0: 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아이 뭐 믿기지가 않아서.
1: 나이 나온다 나이
0: 아기
1: 나온다.
0: 아기 똥 거리다?
1: 네, 아기 똥 거리다.
0: 어떤 뜻이에요?
1: 네, 먼저 작은 몸을 좌우로 둔하게 움직이면서 느릿느릿 걷는 모습을 뜻해요. 또 작은 물체가 좌우로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네, 아이가 귀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어머 우리 윤슬이 아기 똥 거리면서 걷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이거 귀여운 표현이었네.
1: 장난 똥 때리는 거 아닙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다른 뜻도 있어요. 말이나 행동을 자꾸 거만스럽게 하는 것도 아기 똥 거리다라고 하는데요. 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난 척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 뭘 한다고 그렇게 아기 똥 거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0: 원래 이렇게 막 거들먹 거들먹 하는 게 아기들은 이게 잘 모르면서도 뒤뚱뒤뚱 하니까
1: 귀엽잖아요.
0: 그렇게 또 비유를 한 건가 같네요.
1: 그렇죠.
0: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걸 아기 똥거려.
1: 아, 아기 똥거려.
0: 또 뭐 여진 작가가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아기 똥거리다. 아기 똥거리다 귀엽다.
1: 그러니까요.
0: 아기들한테 쓰면 귀엽다.
1: 아기들한테는 귀여운데 이제 여진 작가가 우리한테 쓰면 좀 무섭죠. 네, 자주 들어요 저도.
0: 그렇습니다. 아, 네. 똥 매니아라서.
1: 아, 똥 좋아하더라고.
0: 똥방귀 매니아입니다.
1: 맞아 맞아 맞아.
0: 자, 순수해서 그래요. 다음으로 만나볼 단어 뭘까요?
1: 바로 술적심입니다.
0: 어, 이건 무조건 술 관련이다.
1: 아, 술, 술.
0: 술, 술 관련된 거죠?
1: 약간 술을 적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0: 술을 술과 같이 먹는 음식.
1: 오,
0: 그 술을 적실 수 있는 음식.
1: 오,

0: 그건 약간 뭔가 비슷해요.
1: 그지?
0: 네, 비슷합니다. 어, 근데 진짜요? 이 술은 마시는 술은 아니에요. 어?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1: 아, 한 술 두 술 할 때?
0: 네, 숟가락,
1: 아,
0: 숟가락.
1: 술.
0: 네, 술 점심, 술 적심. 이거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적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 아, 이게 술의 의미만 다르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네, 진짜로.
0: 음식이에요, 음식.
1: 음식, 음식.
0: 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도 술 적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술 적심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는데 요새는 김치찜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0: 아, 김치찜.
1: 국물을 퍼먹는 경우가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트륨 좀 위험 때문에. 그래서 김치만 딱 털어서 먹는 것 같긴 한데.
0: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아. 휘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술 적심 있어요?
0: 야, 이거 어렵다. 저는 요즘에는 이게 좀 계절별로 다른데 요즘에는 부대찌개가 그렇게 맛있다. 햄 가득 넣어가지고.
1: 미쳤다. 고기 추가 해줘요.
0: 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라면 사리 딱 넣어가지고.
1: 마지막에?
0: 네.
1: 틈틈이.
0: 아, 화났다.
1: 틈틈이.
0: 아, 틈틈이.
1: 뭐 왜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0: 아, 국물은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1: 계속 추가해야죠. 라면 사리 떨어지면 되나?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젓가락에 다 김치, 소세지, 햄, 라면 여기 다 이게 세트예요.
0: 아, 예.
1: 한 젓가락에 딱 있어야 됩니다.
0: 아, 예. 이원윤 셰프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재밌네요. 또 다음 만나볼 우리말 소개해 주시죠.
0: 바로 개밥바라기입니다.
1: 어, 개밥바라기 아는데.
0: 이거는 좀 많이
1: 가끔 써요. 이거.
0: 쓰죠. 그죠?
1: 어, 네. 문학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개밥바라기.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뜻합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설이 있어요. 그 멍멍 개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밥을 바라는 무렵에
1: 와, 1차원적이다. 예.
0: 서쪽 하늘에 금성이 보인다고 해서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아, 설이 설.
1: 개 밥 줄 때 됐더니 금성이 뜰 때가 됐다.
0: 네. 설이에요, 설.
1: 예.
0: 네, 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금성이라도 새벽녘 동쪽 하늘에 보일 땐 샛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아, 이게 다르군요.
0: 네. 같은 금성이라도 언제 하늘에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참고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중에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밥바라기 별.
1: 그래, 여기서 많이 알았죠.
0: 맞아요. 이런 작품이 있어요. 개밥바라기. 조금 뭐 투박하고 귀여운, 정겨운 그런 우리말이죠.
1: 그럼 진짜 개가 배고파서 이제
0: 아예.
1: 밥 먹을 쯤에 이제 뜬다고 네. 해서 개밥바라기예요?
0: 설.
1: 설이에요?
0: 네, 설.
1: 귀엽긴 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말 하나 더 알려주시죠.
0: 네, 들으면 뭔가 이거 말장난인가 싶은 단어입니다.
1: 지금 다 그런데요? 아기 덩어리다 봐, 아기 덩어리다.
0: 어이.
1: 죄송합니다.
0: 안글날인데. 자, 바로 헐수 할 수 없다입니다.
1: 헐수 할 수 없다.
0: 네, 아, 이거 장난 똥 때리는 거 아니에요.
1: 아, 정말?
0: 뭐예요? 진짜 알려드릴게요. 네. 헐수 할 수 없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1: 이게 유행어 아니에요,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이 쓰는 유행어 같은데요?
0: 약간 허경환 씨가 할 것 같기도 해요.
1: 이거 헐수도 할 수도 없다.
0: 헐수 할 수 없다?
1: 헐수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유행어 같은데, 이런 거.
0: 기다려보세요.
1: 예.
0: 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가난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1: 어머어머.
0: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1: 이렇게 서글픈 뜻이야.
0: 네, 말장난 같지만 이거 꽤 진지한 표현이에요.
1: 그렇네.
0: 사용해보세요.
1: 헐수 할 수 없다.
0: 네. 아, 정말 방법이 없어.
1: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확 와닿긴 하다. 순우리 말이 직관적이긴 합니다. 그죠?
0: 맞아요.
1: 확 와닿아. 헐수 할 수 없다. 헐수 할 수 없는 상황들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희준 네. 아나운서 한글날 특집 언어의 확장판 함께 했는데 순우리말 재밌네요.
0: 재밌죠.
1: 어떠셨어요?
0: 길게 만나니까 또 좋네요.
1: 아, 그러니까.
0: 네, 우리말에 더 이제 또 의미가 있어요. 재정 100주년이라는 그걸 좀 이제 많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0: 네.
1: 순우리말로 꾸며보는 어떤 그 상황극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거 한번.
1: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이제 우리 작가들 힘드니까 금요일에 부탁드립니다.
0: 아, 저한테 오는 건가요? 여기도 날 부려먹네?
1: 아니, 부려먹는다. 믿고 맡기는 거죠.
0: 좋아요.
1: 아, MBC 사장님 마음 이제 이해합니다. 네. 믿고 맡길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0: 에이,
1: 이 주간 휴가를 갔어요, 근데? 뭐야?
0: 깜짝 놀라셨어요?
1: 휴가 갔어요? 또 휴가 가요?
0: 아니, 또라뇨. 제가
1: 오랜만이긴 하다.
0: 오랜만에. 진짜

0: 7일 일하면서 열심히 주말에 휴가를 모아가지고 2주 동안 LA 갑니다. LA.
1: 어우, 야, 라 갔다 오는 거예요?
0: 라 갑니다. 처음 가요, 태어나서.
1: 아, 정말?
0: 네.
1: 아, 라 가면 뭐가 좋은지 제가 좀 알려드려요?
0: 아, 너무 좋아요. 아. 뭐 순두부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라 좋아. 음식도 맛있고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잘 다녀오세요.
0: 네.
1: 다녀오시는 대신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와, 든든하게 다녀오셔도 되겠네요. 슬기 아나운서 안 본 지 오래됐다.
0: 진짜 오래됐죠.
1: 진짜 그쵸? 오래됐어요. 우리 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네.
1: 자, 2주 휴가에 대해 뵙는 걸로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1: 그리고 원희의 별 헤는 밤 들으시고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시작할게요.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0: 리포터.
1: 네, 테디. 상암동에서는 마라톤이 진행 중입니다. 부분적인 통제가 있는데 특별한 정체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일찍부터 외곽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사까지 14km가 지체고 북천안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25km 구간이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도 밀리긴 하는데 더 짧게 지체입니다. 동서울요금소 부근 또 중부 1터널에서 3터널, 경기 광주와 호법 일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17km, 남춘천에서 동산 1터널까지 9km가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비봉에서 발안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도 차들 많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오늘 한글날이니까 이분을 경제 크리에이터 대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지갑 지킴이 소니의 경제 이야기꾼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1: 왠지 이야기꾼이라고 하니까 얼쑤 해야 될 것 같아요.
0: 얼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꾼이에요.
1: 왜요?
0: 충분히 이야기꾼.
1: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0: 일단은 말하는 BPM이 일반 BPM이 아닙니다. 예, 댄스 가서 버금가죠.
1: 아니 한글날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예, 원래 제가 방송 많이 할 때 경제 비타민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0: 비타민.
1: 네.
0: 그것도
1: 경제를
0: 맞아.
1: 알려주는 사람인데 희애님이랑 얘기하면 비타민이 빵빵 터진다.
0: 그 인정입니다.
1: 이렇게 좀
0: 인정.
1: 말씀 주셔가지고.
0: 에너지가 진짜 좋으시고.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도 진짜 기분 좋아요. 라디오에 최적화됐다. 모든 라디오는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 어머,
0: 진짜.
1: 듣고 계십니까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럼 한글날에 맞게 경제 빛나리, 경제 반짝이.
0: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힘, 모르겠다.
1: 힘 뭐야?
0: 힘을 더해주는 사람. 모르겠다 나도. 표현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DJ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너무 바쁘시죠 요새.
1: 열심히. 특히나 하반기에 원래 강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심리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왜 하반기가 유독 강연이 많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연말이 다가올수록 나 올해 망했어.
0: 그래.
1: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0: 맞아.
1: 뭐 그래서 기관들에서도 유독 하반기에 경제 강의를 많이 주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강연을 많이 다니느라 바빴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최나 혹은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리액션이 다 달라요.
0: 그래요?
1: 근데 아마 테디도 이제 공연하시다 보면 좀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 강연을 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초심이지만 아직 그득그득할 때여가지고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0: 좋아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크리에이터 소니입니다. 와, 박수 엄청 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시원찮으면 제가 약간 자극을 하죠. 뭐 땡땡 기업 신입사원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0: 또 긋네.
1: 이제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의 군대처럼 막. 그리고 방금 말 나온 김에 군대도 이제 제가 간혹 방송 때문에 군부대를 실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0: 진짜요?
1: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치 걸그룹처럼 진짜 함성을 질러주시거든요.
0: 사실상 뭐 비주얼은 걸그룹이랑 다를 바 없으니까.
1: 어머. 이제 끝나고 입금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뭐? 근데 정 너무 상큼하게 또 하고 다니시니까.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인상 깊은 곳 한 곳은 공무원 분들 계시는 곳에 가면.
0: 예, 거기는 좀
1: 박수가 정말 정적이에요.
0: 네. 그래서 박수가 나오네요. 네,
1: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무원처럼 박수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막
0: 비한대요?
1: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딱 왜 공무원 하면 생각하는 그 정적인
0: 그치,
1: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0: 절제.
1: 갑자기 그때부터 박수가 막 나오고 최근에 팁을 하나 알아냈어요. 이제 공무원 분이 진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박수를 쳐드리는 것처럼 희애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박수가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0: 야.
1: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과장님을 맞이하듯이 대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0: 좋다. 아니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저런 거 발라드 가수라 사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1: 어머.
0: 예, 가만히 있으면 울고 계신가 하고
1: 어머.
0: 박수 치면 즐거우신가 상관없습니다.
1: 보법이 남다르잖아.
0: 예, 나만 노래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그래서 이 아주 가려운 부분 팍팍 긁어주시는 우리 선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미라클머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돈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우리 기적의 돈 미라클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손이에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만나볼 주제 뭘까요?
1: 네, 부모님이 가입해 주셔서 혹은 지인 권유로 덥석 가입을 해놓고 정작 내가 매달 돈을 내면서도 이거 대체 무슨 보장을 받는 건가 모르는 바로 그것! 바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줄줄 세는 거 맞고 든든한 방패를 만들기 위한 시간. 오늘은 보험의 기초 A to G 준비했습니다.
0: 이거 진짜 궁금하긴 했어. 보험 매달 돈 나가거든요. 저도 뭐 거의 최대치로 내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저처럼 아는 분들 좀 드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주제 이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세모, 방어형 재테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방어형 재테크.
1: 네,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비상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재테크겠지만
0: 그렇지, 그렇지.
1: 이거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길 바래야 돼요. 만약에 돈을 타먹을 거면.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픈다거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걸 바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든든한 방패로 이제 활용하는 그 비용으로 쓴 게 되려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가끔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형 보험 저축처럼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훨씬 비쌀 뿐더러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년, 30년 뒤에 돌려받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0: 그렇네.
1: 그래서 보험은 수익을 불리는 투자라기보다는 위험을 방어하는 수단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내가 설사 보험금을 못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테디처럼 최대 치료 대신에 절대 안 되고요. 내 상황에 맞게 낭비 없이 쏙쏙 잘 골라서 가입하는 게 이게 진짜 재테크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되려면 금액대가 현명하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0: 야, 그걸 생각 못하고 저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저는 진짜 건강해서 최악 중에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 아 정말 내고만 계시군요.
0: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1: 보험사 좋은 일 시키고.
0: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1: 그렇죠.
0: 건강하니까.
1: 네, 그렇죠.
0: 근데 조금 머니로서는 좀 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긴 합니다. 보험을 저축이나 수익률로 적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보험사 이름을 보면 생명, 화재, 해상 뭐 엄청 다양해요.
1: 그쵸.
0: 보험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1: 보통 우리가 이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 이렇게 나누는데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을 다루는데 계약할 때 약속한 금액을 딱 정해두는 정액 보상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화재나 자동차 사고처럼 내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다루는 거고요. 보통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만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0: 으흠.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보험. 저거는 뭐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겠지만 아마 가장 익숙한 건 실제로는 이거일 거예요. 질병이나 상해를 다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바로 여기 네, 제3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0: 예. 정액보상이냐 실손보상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 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요?
1: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다들 그냥 잘 몰라서 추천한 대로 가입하는 경우 많으시더라고요.
0: 네.
1: 갱신형은 3년, 5년마다 내 나이나 위험률을 다시 계산해서 보험료가

0: 계속 변동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점점 오르는 보험입니다. 초기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지만 보장받는 내내 돈을 계속 내야 돼요. 반면에 비갱신형은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만기 때까지 전혀 오르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다. 그러면 딱 20년만 정해진 금액을 내고 나중에 쭉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형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아직은 내가 좀 젊고 소득이 좀 괜찮은 편이야.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형태죠. 그 형태로 노후 부담을 좀 덜어두는 게 정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연령대가 좀 됐다, 은퇴가 코앞이다, 그리고 지병이 좀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비갱신형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초기의 비용을 좀 아끼면서 당장의 위험을 가성비 있게 방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예, 내 나이 지갑 사정에 맞춰서 적절히 이제 골라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할 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다면서요?
0: 맞아요. 이게 본인 나이가 보험 나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만 나이를 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 나이라는 독특한 셈법이 따로 있습니다.
1: 뭐야?
0: 내 생일이 지날 때 나이를 먹게 하는 만 나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딱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보험 나이가 한 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 생일이 예를 들어 1월 1일이에요. 그럼 원래 만 나이 기준에서는 1월 1일이 지나면 나이를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 나이는 요 생일 기준으로 6개월 뒤 7월 1일이 됐을 때 이 보험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기억해 주세요. 제 생일은 4월 17일이에요.
1: 또 얘기하시네.
0: 적으셨어요?
1: 예, 적겠어요. 17일.
0: 그럼 4월 17일 기준에서 6개월 뒤면 10월이겠죠. 10월 17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나이 기준에서 6개월 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 예.
0: 보통은 이 보험은 한 살 지날 때마다, 한 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가 보통 5에서 10% 정도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험 나이 뭐가 중요한데 하실 수 있지만 가입할 때가 특히 중요해요.
1: 그러네.
0: 가입할 때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가 보험 나이니까 요 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이제 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바로 체감하실 포인트인데요. 특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1: 특약 다이어트.
0: 네. 여러분 아마 보험 가입하실 때 증권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증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이 진짜 보험 혜택 제대로 보시려면 증권을 우리가 틈틈이 봐야 되거든요. 증권 일단 잘 챙겨두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거 무슨 이런 특약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런 특약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양할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예요. 근데 사망 특약을 엄청 빵빵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받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지도 몰라. 가족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망 특약 뻥뻥하게 넣을 필요? 일단 당장 현재 기준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심장이나 뇌 질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뭐 심장 관련 질환, 뇌 질환 진단비를 무리하게 많이 넣어놨다. 특약으로. 뭐 그리고 또 젊은 분야, 뭐 2030이야. 근데 몇십 년 뒤에나 활용을 할 법한 간병 특약을 엄청 비싸게 넣어놨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 보태보태병이 생겨가지고 막 계속 넣으시면은 우리 테디처럼 최고치의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직업, 내 가족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다 비춰봤을 때 혜택을 받을 확률이 극히 떨어지는 특약이 엄청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 진짜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시면 이 특약이 잔뜩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특약 과감하게 빼내시면요. 든든한 보장은 챙기시면서 매달 낭비되는 보험료는 확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 저도 이제 증권 한번 펼쳐봐야겠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약이.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삶은 여행.

0: 삶은 여행, 이상은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손예의 경제 크리에이터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세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볼까요?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1: 네, 보험 가입했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로 면책기간 알아볼게요.
0: 면책기간. 책임을 면해준다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바로 보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보험 가입하고 이제 가입했으니까 올해부터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보험에는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 동안은 설사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0: 예?
1: 왜냐? 아픈 걸 숨기고 보험에 덜컥 가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건 지금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안전장치인 거죠. 이 기간을 바로 면책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유사한 개념으로 1년이나 2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의 보험을 깨고

0: 오, 새 보험으로 갈아타실 생각이라면 이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 동안에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갈아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1: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병이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할 때는 약간 면책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0: 맞아요.
1: 네. 그거 체크를 꼭 하시고요.
0: 주의하셔야죠.
1: 아주 중요한 보험 상식도 하나 덕분에 챙겨갑니다.
0: 네.
1: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6: 언제 어디서나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8: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유리명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미라클머니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덕분에 또 많이 알아갑니다.
3: 네,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제 시장 상인분들 찾아다니면서 재테크 상담을 해드렸는데 보험료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시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머, 왜 펜을 떨어뜨리셨죠? 본인 이야기신가 봐요?
1: 아니요. 티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3: 네, 여러분, 물론 보험료를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불필요하게 내고 계신 분들 진짜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 정보 좀 알차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보험 가입할 때 너무 무서운 상황이 너무 많이 상상이 되니까
3: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1: 예, 또 기한도 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하니까
3: 언제까지 잘 보실 것 같냐?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막 이러셨겠지.
1: 나 또 살 뻔했어. 자, 오늘 보험 기초 A to G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보험 이야기 다음 주에 2탄이 또 있어요.
3: 그렇습니다.
1: 너무 좋네요.
3: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1: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알아가도록 하죠. 여기서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희님 고생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1: 같이 인사드릴게요. 잭스키스의 아프지마요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